헷갈려 하시고 의심하시고 심지어는 진짜 야 바로 이거 광우쌤하고 목소리 똑같잖아 하면서 그 가짜 동영상이 진짜 이 광우가 한 이야기인 줄 알고 깜빡깜빡 속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지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어놓으면 돈을 받아 돈복을 얻게 돼요. 쌀독에다가 돈을 파묻으면 재물운이 열려요. 현관문에다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운이 술술 들어와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돼야지 설사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믿지 말아야 할 판인데 하물며 가짜 동영상으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만들어서 가짜 영상이 돌고 있는데 그걸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나아가는 불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도 가짜 동영상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얼굴 사진이라 요 똑같은 목소리만 보고 듣고 판단하지 말고 요새 가짜 영상이 많다 속지 말아라 라고 주변에도 좀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 걸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은 내가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입니다. 그 업보의 장애를 딱 줄여서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을 소멸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 업보의 장애, 이 업장이 얼마나 두터울 것인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업장 소멸, 늘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의 일화입니다. 이 젊은 여성 불자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집안이 독실한

확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집에는 큰 관세음보살님 액자, 큰 관세음보살님 액자를 다 걸어놓고 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항상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하시던 그런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자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과 친근하고 부처님과 친숙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하던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허리를 삐걱했는데 그 삐걱한 허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지독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요통이 왔대요. 젊은 나이인데 뭐가 신경을 톡 하고 건드렸는지 통증이 심한 요통이 찾아왔대요. 이게 막 앉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뭐 허리 굽혔다가 가벼운 물건도 들기가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렸대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허리가 아팠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도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었대요. 치료 효과가 없었대요. 허리 통증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정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귀찮고 이럴 바에야 진짜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몹시도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허리가 아팠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의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에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나 좀 하자 싶어가지고 남해 보리암에 갔답니다. 유명하잖아요, 남해 보리암. 남해 보리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님 저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옆에 스님이 계시길래 스님께 여쭈어봤대요. 스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하도 답답해서 보리암에 왔는데 스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 스님이 매일 108배를 해보시지요 하고 스님이 숙제를 줬대요. 매일 108배를 해보시지요. 에? 아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108배야. 그런데 이 불자님이 보통 불자가 아니네요. 이게 그냥 무늬만 불자인 소위 말하는 나일론 불자가 아니라 찐 불자였나 봐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보리암에서 만난 스님이 매일 108배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 듣고 그날부터 108배를 시작했대요. 끙끙 알면서 막 아픈데 막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꾹 참으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108배를 했대요. 대단하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108배를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도 몇 달 동안 108배를 한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러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던 108배를 몇 달 만에 좀 쉬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8배 했으니까 108배 이제 좀 쉴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 대신 108배는 멈춘 대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던 기도가 천수경 독송,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그리고 관세음보살 염불. 이분 기도 많이 하시네요. 천수경,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반야심경

이 네 가지를 매일 독송하고 그 관세음보살 염불을 항상 했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8배를 멈추고 난 뒤에 늘 하던 그 기도를 몇 배를 더 정성을 기울여서 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하던 108배를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그 죄책감이라고나 할까? 미안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다른 기도를 더 몇 배 열심히 했대요. 게을러서 108배를 안 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108배를 멈췄지만 108배를 멈춘 대신 다른 기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몇 달이 훌쩍 지내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들더래요. 아, 그게 우리 중생이죠. 정말 효과가 있나?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그래도 한결같이 기도를 했대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효험이 느껴지지 않아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도 느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난 어느 날이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날도 기도를 마치고 딱 잠이 들었다가 호련히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얀색 가운을 걸친 의사가 메스, 수술 칼을 딱 들고 나타났대요. 그 아픈 데를 도려내야 된다. 요 칼로 도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딱 나타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꿈인데도 요 불자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무서워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꿈속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칼을 든 의사한테 붙잡혔대요. 의사가 칼로 허리 있는 데를 푹 찔러가지고 허리에 아픈 데를 수술 칼로 싹 도려냈대요. 우와! 허리를 푹 찔러가지고 여러분 칼로 허리 찌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러면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꿈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칼로 허리를 푹 찔러가지고 아픈 데를 싹 도려내더래요. 으악! 하면서 잠에서 깼대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무서워가지고 으악! 하고 깼는데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허리가 시원하더래요. 어 뭐지? 뭐지? 이게 뭐지롱?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심심미묘한 이 가피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분조차도 깜짝 놀랐대요. 이야, 가피가 있구나. 기도의 힘이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힘이 있구나. 확연하게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않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는데, 그 체험으로, 그 기도의 공덕으로 더큰 선물을 받았대요. 그게 뭐냐? 몸이 건강해진 것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된대요. 그 생생한 체험으로, 아,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구나. 그 어떤 더 깊어진 믿음, 신심, 그리고 뭔가 내 뒤에 불보살님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든든함, 마음에 더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어느 여성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려드려가지고 아마 어떤 신도분들은 아유, 아직도 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한 소나무 법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바뀌어.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인데 사람만, 주인공만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고 펄쩍 뛸 일이에요. 비슷한 흐름에, 똑같은 패턴에, 그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수없이 한결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학계에서도 어떠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과학적 법칙이라고 부르게 된대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라 어떤 비슷한 패턴의 어떤 흐름의 법칙이 딱 발견이 되면 그걸 이제 과학적 법칙이다라고 부르게 된대요. 부처님의 이 심신미묘한 이 가피와 이 신비 체험을 한결같은 패턴과 통계로서 법칙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패턴의 흐름과 그 어떤 동일한 선상의 하나로 쫙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늘 항상 여러분들의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막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도 하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30대인가 40대 초반인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왔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화장실을 갈 때도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봐야 할 정도였대요. 요새는
스님들 방에도

화장실 이렇게 욕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에서 욕실까지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용병을 넣어야 될 정도였대. 정말 이제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스님 노릇하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도 효과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이럴 바야 기도하다 죽자, 죽으나 사나 기도하자. 그래서 저 지리산 쪽에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지리산 쪽에 작은 암자 같은 그런 이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법당에 다 앉아서 법당에서 허리가 아파서 서서 기도를 못했대. 앉아서 기도했대요.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서 있기는 힘들고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부처님 바라보면서 법당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인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긴 침을 탁 빼가지고 스님 허리에다가 딱 찌르더래요. 꿈에서 그 비구니 스님 허리에다 침을 쑥 하고 집어넣는데 어찌나 생생하고 느낌이 생생하고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까무러칠 정도로 아파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깼대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허리에 침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침 맞았던 그날 이후로부터 점점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 등산할 때 날라다닌대요. 등산할 때 막 펄쩍펄쩍 날라다닌대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허리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 때 엉금엉금 기어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은 등산, 산을 타는데 날라다닌다고. 그 비구니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스님께 제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간절히 간절히 진짜 기도할 때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노는 입에라도 꾸준히 꾸준히 염불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우리 불자님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군법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스님이지만 군복도 입고 그리고 반은 스님이고 반은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군대 안에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법포교하는 그런 법사 스님들을 군법사라고 부릅니다. 군법사 스님, 군법사라고 부르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 군법사 출신이시고 오래전에 그 대구에 능인고등학교라고 있대요. 대구에 능인고등학교라는 불교 종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법사, 교법사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도 전해주고 학생들과 상담해주면서 학생들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교법사라고 불러요. 군법사 출신이시고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교법사로 또 활동하셨던 어느 법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977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1977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쯤에 그때 파릇파릇한 젊은 군법사였대요. 젊은 군법사로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부대에 그런 법당에서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우리 불자님들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1977년도잖아요. 그때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 당시 1970년대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 가난한 군법사였기 때문에 당신 자동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대요. 1970년대. 왜냐하면 사방팔방 다니면서 법문하고 다녀야 되니까. 아마 차를 살 여유는 없었고, 1970년대 차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되니까 90cc,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데 그 당시 90cc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 밖으로 여기저기 법당을 다니면서 불자님들과 사병들에게, 우리 장병들에게 그렇게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아주 열심히 전법포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대요. 1977년대요. 그때 사병들, 일반 병사들을 위해서 저녁 법회를 마치고 이제 밤늦게, 법회가 밤늦게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대요. 뿡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어갈 때였대요. 밤 9시가 넘어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쫙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 길을 잘 모르는데 대구하고 경산을 지나가는 도로 담티고개라고 있대요. 담티고개 들어보셨나요? 담티고개라고 있는데 그 당시 1977년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담티고개 지나갈 때 한창 도로 확장 공사한다고 크게 일을 벌려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담티고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막 자갈, 모래, 막 철근 이런 공사 도구들이 길 옆에 이렇게 여기저기 쌓여 있었을 때래요. 건설 기재, 그런 건설에 쓰이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길 옆에 쫙 늘어져 있고, 그 시커먼 껌껌한 그 도로 담티 고갯길을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쫙 달리고 있었대요. 밤 9시가 넘어서 붕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달리다가 마지막 기억나는 게 퍽! 마지막 기억나는 게 퍽!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퍽! 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담티고갯길에서 퍽!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 길을 걷고 있는데 뿌연 안개가 가득해서 한치 앞도 안 보이더래요. 어딘지도 모른 안개 자욱한 길을 홀로 여기저기 걷고 있었대요. 혼자서.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안갯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러다 저기 왜 사람이 있더래요.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 하얀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부인, 여인이 딱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기고 막 엄마? 어머니?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의지하고 싶은 친숙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보는데. 근데 그 귀부인이,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안 돼,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딱 자기를 막더래요. 예?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더니, 하얀 보자기에 책이 쌓여있는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게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대요. 하지만 책이 담겨져 있는 하얀 보자기, 책이 쌓여져 있는 하얀 보자기를 딱 주면서 저기로 가라 하고 알려주더래요, 길을. 저기로 가라 하는 순간 그 길에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나 있더래요.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환한 길이 딱 보이는데 순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딱 보는 순간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사라졌대요. 샤라랄라 하고 사라졌대요. 저기로 가라 하고 싹 사라졌대. 그 순간 하고 다시 정신을 딱 깨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택시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달리는 택시 안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택시에 누워가지고 어디 길을 막 달리고 있다는 것까지를 딱 느끼고 다시 싹 정신을 잃었대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초지종이 담티고개에서 그 시커먼 길을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눈앞에서 갑자기 택시가 나타났는데 택시에 그 환한 그 택시 등, 환한 그 등에 그 조명의 환한 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확 피한다고 꺾었는데 그만 길 옆에 있는 자갈 있죠.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박혀가지고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자갈 무더기에 오토바이가 확 처박히면서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솟구쳐서 한 5m 밖으로 나가떨어졌대요. 오토바이에서 붕 떠서 공중에서 저 5m 밖으로 완전히 그냥 나가떨어져서 뒹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이렇게 위험해요. 오토바이는 조금만 삐걱해도 오죽하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목숨 붙어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가 무서워요, 여러분. 달리던 택시기사가 놀래가지고 옆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 택시 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하고 같이 그 군법사 스님을 택시 안에다 집어넣고 그냥 병원으로 달린 거예요. 병원으로 막 택시 타고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살짝 깨가지고 여기 택시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군병원에 갔는데 그 군병원, 왜냐면 군법사니까 군병원의 병원장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종합검사를 하는데 특히 머리가 다치면 안 된다고 뇌검사까지 다 받았대. 머리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데 놀랍게도 자갈밭에 오토바이가 박혀가지고 몸이 5m 밖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떨어졌는데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가 없더래요. 막 몸에 피 묻고 한 거는 막 긁혀가지고.

0: 가지고 막 피가 나와서 막 몸에 피가 나 묻은 거고 찰과상 피부 같은데 막 까지고 막 피가 났던 거고 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친 데도 없고 머리도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스님. 머리도 멀쩡합니다. 머리 다친 게 제일 걱정인데 다행입니다. 그 법사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때 내가 안갯길에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 길이 혹시 저승으로 가는 저승길은 아니었을까? 그때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을 만나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개가 사라진 환한 길로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한 번은 만나고 싶었던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셨을까?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 법사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어디 법당에 가서 군법사로 계실 때에도 그렇게 법당에 관세음보살 불상도 새로 불상 조성도 하고 그렇게 관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대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헛되지 않다. 부처님을 향한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딱 세우고 이번 생잘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

0: 삶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0: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3: 비티엔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서경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석용 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0: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주 피어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드리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낌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에 생명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 볼 적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2: 아,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1: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3: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2: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 뚫혀 있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랑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2: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1: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4: 저희 보물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4: 치, 메리골드, 치자. 초공화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예요?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귀중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

0: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1: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 사용했습니다.
0: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용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용스님.
2: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일락 벌떡 일락가지고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0: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용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2: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 자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용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2: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용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3: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0: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3: 와, 주름이 생각외로 잘 안 잡혔네요.
4: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3: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띠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0: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3: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0: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은 하고
1: 왜요, 왜요?
0: 배타워도 갔다가 쪽 배타워도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2: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 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0: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1: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러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의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 또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2: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0: 왜냐면은 왜 대들어나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꽃을 갖다 발바닥에 놓고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 또 수술해 놔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0: 네.
1: 어디요?
0: 발목을.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든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스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0: 네,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2: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응, 잘 만들었어요.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게 되면 예뻐지고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맹종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전 일인

주여 공고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단인월 시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정

정답.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국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0: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식

0: 감내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0: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1-6789번입니다. 한국 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에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과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있는 보리 마음 호두내야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 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에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경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서남사 볼도 인면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차제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사람들이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 봄꿈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유해가지고 장자의 나비꿈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숙종 때 서포 김만중 씨가 쓴 소설 구운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꿈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인생의 꿈이라면은 우리가 거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꿈이니까 헛되다, 다 소용없다, 인생의 꿈이라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꿈인데 깨달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무한 건데 애써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군몽. 군몽 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군몽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군몽 주인공이 성진이라는 이제 젊은 20세 선임입니다. 성진이 20세 선임인데 육관도사, 자기 세상에 육관도사의 명을 받고 남의 용왕의 인사를 보내요. 용왕이 고군 많은 선물을 보냈는지 남의 용왕한테. 그 용왕이 용궁에 가서 가니까 대접을 한다고 용왕에서 최고 귀한 술을 대접을 해요. 그게 자기는 비우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하니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잔을 마시는데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서, 그때 때는 봄바람이 나불나불 되면서 막 봄바람이 휘날리고 벚꽃이 도화꽃이 날리는데 돌아오려면은 남 형산을 지내는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 형산에 위부인이라고 이제 신선 여자 신선을 모시고 있는 팔선녀가 나와서 봄노래를 나왔어요. 그 팔선녀도 겨우겨우 짬을 내가지고 이제 위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날 왔는데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데 성진이가 약간 봄 기운에 취해가지고 그냥 미색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눈길이 약간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치맛자락도 몸에 살짝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웃음을 주고받은 관계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절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심숭생숭하니까 서성이 불러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제가 마음이 올라라면 너는 아직 세상의 욕심을 다 제하지 못했구나. 너는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내 헛된 꿈의 결과가 어떤지 맛을 봐야 되겠다고 다시 인간으로 황생해가지고 소유로, 양씨 집안의 소유 적을 솟자 잠시 놀다 오라고 소유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18세가 돼서 과거로 보러 가는 중국에 태어났거든. 중국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기 이제 수도로 가는 도중에 팔선녀를 나날이 다 만나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팔선녀가 전부 부인과 첩이 됐는데 이제 환갑잔치할 때가 됐어요. 일생을 다 살고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환갑잔치를 근하게 하고 손자 손녀들 다 잘 돼가지고. 근데 뭐 어쩐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풍경을 몰래가 뒷산으로 싹 올라가가지고 큰 느릅바위가 있어요. 느릅바위가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자기가 옛날에 여기가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릅바위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니까 아 자기가 큰 스님 육관도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꾸중듣는 거래. 큰 스님이 주장자로 딱 내리치는 순간 꿈이 깨져가지고 아 내가 꿈이었구나. 아 발선녀를 데리고 너는 꿈을 꿨구나. 눈을 뜨는데 저쪽에 스님하고 여덟 이쁜 비구니들 여덟 탁 눈을 보고 아이쿠야 다행이다 다 꿈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도사가 건강경을 전법을 하고 네가 앞으로 법을 이어받아라 해가지고 육관도사는 서역으로 돌아가고 거기는 모든 비구니가 제자가 되었다. 이런데 여기가 성진이가 꿈이라면은 성진의 꿈에 양소유가 되었고 양소유가 꿈을 깨가지고 성진이가 되었고 왔다 갔다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어느 한 게 참이고 어느 한 게 거짓이 아니에요. 꿈이란 둘 다 꿈이고 현실이면 둘 다 현실이에요. 꿈 깬 지금이 현실 같죠. 이것도 꿈이에요. 왜? 우리의 살아왔던 것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어차피 꿈이에요. 이거 이 수업 끝나면 나가면 어디 있는 흔적이 없어요. 서로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꿈과 같다는 게 자체 성품이 없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공성이라고 하죠. 공성이나 꿈과 같다는 걸 여몽환 포행이나 건강에 나오듯이 그게 다 실체가 없다요. 실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악몽을 꾸지 말아야 되겠죠.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교일려. 이게 뭐 성철스님 몽중일려라고 이야기한 게 있죠. 화두가 성성해가지고 꿈속에서 일해야 된다. 오매일려야 하는데 바로 우리 현실이 몽교일려. 몽꿈 몽자 깨달을 각자 이럴 때는 교로 읽어야 돼요. 몽교 꿈깰 교자예요. 네, 꿈깰 교자예요. 몽각 일교로 가면 이제 알긴 하는데 약간 무시해야 되니까 몽교일려. 예, 네, 몽교일려. 예, 네, 몽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이니까 허무하니까 아무렇게 살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꿈, 지속 가능한 꿈, 함께 꾸는 꿈을 꾸자 이거지. 이걸 대승불교에서 가르치. 중사도 테라바다 오늘 열반을 중생의 윤회 끝난다 윤회 다시 안 온다 한 거는 꿈을 깨서 다시 꿈 꾸지 않는 거고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같이 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심을 발휘가 대승불교, 예, 대방광고를 화엄경의 세계 혹은 아미타 정토의 세계를 함께 꿈꾸는 거예요. 함께 정토를 만들어가자. 함께 보살행을 하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협과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는 세상과 함께하면서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겠다는 이 꿈이 바로 아름다운 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체투지 오늘 교과서로 돌아오면 신구의로 쌓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것을 같이 관상해도 좋다. 훈, 아, 옹, 신구, 이. 이래가지고, 손을 모아서 세 군데를 접촉하면서 이렇게 할 때, 신구이로 쌓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을 같이 관상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양물을 올리기. 공양물을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제, 복전에다가, 복전이라의 말은 귀처. 삼귀 할 때 귀처. 불법성 삼보. 예, 그게 복전이 되는데, 그때다가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올린 것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논밭에, 기름진 논밭에 씨앗을 종자를 뿌리면은, 가을에 수확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삼보의 복전에 씨앗을 뿌려. 그래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양은 한장님께서 공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질적 공양과 비물질적 공양이 있는데 우리 신도들은 물질적 공양을 많이 올려야 된다. 향, 꽃, 초, 공양, 공양수, 뭐 육법 공양이라고 또 절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양하는 거예요. 법보시라고 하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해야 된다. 예, 법보시. 그 다음에 참회. 참회가 참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과보가 무겁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모르고 짓는 죄는 계속 늘어나니까. 알고 짓는 죄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 안 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모르는 게 무지하다고. 그것이 잘못을 하루씩 짓게 되거든.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 참여할 마음이 없고, 그럴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자라면 비록 작은 죄라도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살다. 건강살다지는 우리가 수업 전에 외워졌듯이 건강살다의 백자진언을 외우며 자신을 정화시키면, 근데 끝없이는 정화시킬 수 있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지은 업장이 죄업이 다 소멸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참회정진을 해야 된다. 건강살다라 이 말은 거기 그 옆에 그림 있죠. 건강살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건강살다는 하얀 빛을 빛나는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만지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에너지된 몸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빛나는 달빛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내가 보시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금강제를 찍고 있죠. 금강제. 건강제를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건강 요령을 딱 쥐고 있어요. 요령. 요령을 쥐고 이렇게 다 뒤를 거꾸로 딱 쥐고 있어요. 요령을 쥐고 있고 건강제를 쥐고 있는 뜻이 다 있습니다. 건강제는 바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요령은 반야 지혜를 뜻해요. 반야는 공을 보는 공성을 철견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반야. 공상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왼쪽 반야는 여성입니다. 여성. 요령은 여성을 뜻해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 금강제는 남성을 뜻해요. 남성은 자비활동. 남자는 나가서 자비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나가서 대전. 그래서 그건 몸을 때 우리가 몸이 있는 가닥은 자비행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몸으로 떼어야 돼요. 남자는 자기 한 사람 앞에 남성과 여성이 다 구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 나는 뭐 여잔데 뭐 아닙니다. 여자 속에도 남성이 있어요. 나가서 활동해야 되거든. 자비 활동. 아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도 뭐 공성을 개발해야 돼요. 공성은 남자는 반야. 그래서 남자가 합일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바지라사트바예요. 바지라사트바. 바지라사트바는 남성과 여성 자비와 반야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섯 가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건데 오방불이라고 하는데 오방불은 저번에 배웠듯이 그리고 이것은 다섯 가지 지혜 육식, 칠식, 팔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정화돼가지고 성수약지, 묘관찰지, 평상상지, 원성실성 대원경지 이 네 가지 지혜를 다 부처의 경지를 해가지고 다섯 가지 관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건강살다 백자진을 하면은 해볼 텐데 백자진을 하면은 가운데 홈자가 내 종자가 많더라고 홈자가 있고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빙빙 돌아요. 백자가 지면서 백자가 빙빙 돌아 오색 광면을 사방으로 전 세계로 막 방사하면서 퍼져 나가요. 그리고 소리가 온 세계에 다 들려. 뭐 그러고
바스라 사타바가 거주하는 공간이 만달라 세계를 형성해

세계 자체가 바로 바스라 사토가 거주하는 공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대로 바스라 정토가 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바스라 사토라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소리들이 바스라 사토바를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관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에 상상하는 대로 경험합니다. 처음 들으면은 무슨 신나라 귀신 신나라 가는 소리 막 이상한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티벳 불교에서는 상상력에 꿈을 꾼다 하니까는 꿈꾸는 능력, 마음이 꿈꾸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이걸 극대화한 것이 바로 관상이며 상상하면 그대로 됩니다. 상상할 수 없으면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들었던 것을 체험하지. 뭐 선종에서 깨닫는다 하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 흥부가 박 타듯이 팍 터질 것 같이 생각하는데 보고 들었던 것이 터져나오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홈벤제 그것 네? 바스라사트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옴벤자사토사마야마노발라야자사토테노파디다디도메숫토카요메바와스포카요메바와하노메바와사르바지티메트라야자사르숫자메짓담지레암구로하오바가웬사로타타가타웬다가메문자벤지바마사마사토옴벳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0: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0: 잘라보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아,
0: 간장에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 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0: 아.
1: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

0: 게 아니고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0: 아, 추울 때만.
1: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0: 그 친구한테 네.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2: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네.

0: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1: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0: 네네.
1: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0: 아, 이 정도면 아, 좀 탔네.
1: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0: 네네.
1: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제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0: 아.
1: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 보니까 네.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1: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다 넣을까요?
1: 네, 넣어주세요.
0: 스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1: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0: 교수님.
1: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0: 맞아요.
1: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0: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1: 네. 좋아요.
0: 네.
1: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2: 이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1: 네.
2: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그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1: 네.
2: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2: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

0: 고추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0: 이제 이렇게 이유가,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0: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2: 너무 예쁩니다.
0: 네.
2: 저도
0: 네.
2: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0: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세게 넣고 버섯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0: 네.
2: 네.
0: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0: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0: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0: 맞아요.
1: 기분입니다. 네.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0: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3: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 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0: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0: 그럼.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0: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0: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이야.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1: 방아 향이 너무 싫다.
0: 네,
1: 나는
0: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1: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부칠 수 있어요.
1: 네, 네.
0: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보세요.
1: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 잎 향이 확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앗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1: 네,
2: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0: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0: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0: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0: 아, 김치찜, 이
1: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0: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0: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0: 네.
1: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0: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했 지만 왜냐면 요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먹어보겠습니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1: 네.
0: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진짜 맛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쵸, 맞습니다.
1: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0: 네.
1: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0: 네.
1: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0: 네.
1: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 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

어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자,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 은은한 달빛 아래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죠.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멋진 무대가 펼쳐질 거란 기대 안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를 가득 채워드릴 그런 무대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뮤지컬, 국악, 그리고 또 초대 가수의 무대까지 아주 다양한 색깔로 채워질 텐데요. 오늘 이 음악회가 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내외 귀빈 중 몇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대신해 아산시 김만서 문화체 관광국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1: 오늘 존경하는 별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 문화체육국장 김만섭입니다. 제2의 송암사 달빛음악회를 개최해주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 주신 경진 스님과 송암사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부처님이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 계신 전은숙 국회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송화하게 오면 항상 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시점으로 더욱더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런 음악회로 거듭나기를 저도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시고요. 오늘 가을 음악회로 달빛 음악회로 힘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올립니다. 충남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청합니다.
3: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일상에서 지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또 일반적인 음악회와는 달리 이렇게 풍경이 충만한 곳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음악회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오늘 송암사에서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신자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송암사의 기운이 참 좋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송암사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요. 오늘 울려 퍼지는 음악 속에서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으로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는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지 경진 스님께 박수로 감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 아낌없이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산시립합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립합창단은 2000년 8월 창단 이후에 아산시민과 함께하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

그래서 멋진 하모니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첫 무대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아산시립합창단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몽글몽글 행복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아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 송암사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디즈니 음악은요, 언제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장면만큼은 딱 봤을 때, 그때 그 시절이 그냥 뭉클하게 떠오른다 하는 그런 영화 한 편쯤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암사에서는 그 음악, 그리고 그중 디즈니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떠올려도 문득문득 행복해지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추억 여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스카이홍 지휘자님이 이끌고 계신 아산시 교향악단과 함께 할 텐데요. 언제 들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디즈니 음악들로 채워볼 예정입니다. 자, 아산시 교향악단의 무대도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로 시간 여행을 잘 다녀오셨나요? 아, 정말요? 눈을 지그시그 감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인원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걸 딱 알고 달이 너무나 멋지게 떴습니다. 여러분 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달빛 음악회인데 공연 감상하시느라고 달을 못 찾으신 것 같아서 달 한번 보세요. 상현달이 멋지게 대웅전을 향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송암사 달빛 음악회 여러분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앞서 전해드린 디즈니 OST 중에서 아직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안 나왔는데 아쉬워하셨다면 이

0: 형제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 형제만 12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저리 1명인 건지 모르겠죠.
0: 정말 너무했다.
1: 형제가 다 그렇죠 뭐.
0: 자매도 그래요. 언니랑 전 아주 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 외면했고 전 그 이유조차 몰라요.
1: 전 외면하지 않을게요.
0: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0: 네, 얼마든지요.
1: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
0: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야, 더 넘버링은 매력이 넘치네요. 귀엽기기도 하다가 또 감동도 주다가 즐겁죠. 와, 이곳 송암사가 아름다운 달빛 그리고 설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는요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지 경진 스님 그리고 박선화님이 앞서 우리 서양 악기들로 꾸며진 아산시 교향악단에 또 우리 소리를 더해서 더 멋진 무대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대 기대되시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한 마음과 박수로 함께하면서 이번 무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무대보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의 경진스님 그리고 박선화님이 가야금 함께 더해주시니까 그 울림이 더 풍성해졌죠. 네, 함께해주신 경진스님, 박선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마음 편안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앵콜 할까요? 자, 인사를 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 무대 소개하고 내려가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조재준님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아산 송암사 달빛 아, 음악회 이렇게 또 마지막 무대를 제가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아마 제가 데뷔하고 섰던 무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저는 집에 온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그 노래 모르시나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경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대궐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폐하.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설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시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시타르타!
7: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8: 술을 하는 거지.
7: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9: 축하오.
5: 축하드려요.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경하드리오.
5: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0: 축하합니다.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축하해야지. 아미토단, 카펠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토와 데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정.
9: 물론이지요.
10: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펠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1: 배야, 접자 아리약 문안 인사 올립니다.
10: 아리약, 새 소식을 말하라.
11: 폐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슈아메그의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10: 방어할 방도는?
11: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전쟁을 하든가.
10: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리약,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11: 7일 정도 거리입니다.
10: 7일이라.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타르타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배야,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뭐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송고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고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골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하니 왕, 이 결혼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소.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4: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2: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3: 봐요, 우리가 핏줄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요.
5: 실은 나도 이 결혼 연기되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4: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6: 염려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 예, 폐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4: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0: 물론입니다, 배야.
5: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7: 스타르타.
8: 응?
7: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0: 왜?
1: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0: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1: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가.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0: 사실을 알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0: 지금 뭘 하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왕 마마. 마마.
1: 찬나.
0: 마마, 끔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2: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1: 고파, 모든 게 다...
2: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0: 무슨 기회?
1: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다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스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본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1: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0: 그리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2: 헤어,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0: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어.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1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하, 우리가 프라세나지스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0: 우정인가 통치인가?
4: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안 됩니다.
6: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3: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 준다면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0: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7: 동감입니다.
8: 그러니 절대 안 돼. 동감이에요.
0: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9: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는 없나요?
0: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10: 예! 예, 동의합니다.
11: 동의합니다.
12: 동의합니다.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13: 숙도나라 대왕
14: 만세!
0: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10: 결코!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고,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왕. 그러니까 코솔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폐하.

0: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도초스,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트다.
2: 폐하,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0: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1: 예, 폐하.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언을 염송하기 위해서요.
0: 진언?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거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요.

0: 야소다라.
1: 왼승모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회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0: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의 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0: 대왕폐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질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배아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1: 예.

0: 해야 프라세나짓은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나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질.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나지스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배여.
1: 잘했다, 시다르타. 훌륭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3: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3: 예, 폐하.
5: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나는 누구냐?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왕 시타르타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코살라국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파니 왕을 위해서.
1: 아,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다파니 왕,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데바다타.
1: 제가요? 왜요?
0: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1: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0: 그렇다, 데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데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데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1: 이해가 안 되네.
0: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데바다타 교질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표. 발대표. 웬일인가 발대표. 말 좀 해봐 발대표.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표? 어떻게 된 거지 찬?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표. 무슨 일이야 발대표?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대?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표.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발대표, 자, 물 마셔.

발대표 물 마셔. 발대표 괜찮아요. 발대표 발대표 물 좀 마셔봐.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표 발대표

0: 말 때문에 이제 말 못해요.
1: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2: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달했다.
1: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표 말해봐.
3: 젊은 화마,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1: 말대표 눈을 떠봐. 눈 떠보라니까. 말대표
2: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다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1: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2: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1: 아니야!
3: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무명의 시체들.
1: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3: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1: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3: 카필라바스토는 마마께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1: 싸우셔야.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2: 넌 가야만 해.
1: 안 갈 거야! 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2: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1: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3: 젊은 악마모!
1: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3: 젊은 악마모! 어디 가세요!
2: 내버려둬, 찬나!
3: 말려야 돼요.
2: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해, 시타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타르타.
3: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무명의 시체들.

0: 너는 누구냐?
1: 난 너야.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2: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1: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2: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0: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1: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2: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1: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0: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1: 전쟁은 그저 파괴만을 야기해. 너도 알잖아.
0: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1: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0: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1: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시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0: 흑,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든다.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1: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0: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1: 신을 생각해.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이벤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

0: 밥풀시킨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덕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저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

0: 부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칼에 성유를 바르는 날은 모든 전사의 삶에서 가장 상스러운 날이지.
1: 여인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매일 눈물을 참아야 하지요.
0: 왕비,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쟁터에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같이 하잖소. 그 아이의 전략이 샤카족에게 용기를 줬소. 태자는 어디 갔소?
1: 아침 일찍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0: 나가? 오늘 군대가 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냐? 혼자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1: 걱정 마세요, 폐하. 그것도 전략 중 하나겠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0: 거라. 테바다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너에게 받아둘 약속이 있다.
1: 무슨 약속입니까?
0: 내게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싯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1: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임수로 싯다르타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0: 허나 전쟁터에서 시타르타가 만약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구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시타르타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2: 무슨 말이에요?
1: 아침부터 모두가 찾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안 보여.
3: 시타르타 태자는 돌아왔느냐?
1: 아직입니다, 폐하.
3: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하라.
1: 예, 폐하.
4: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시또다나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카필라바 수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5: 샤카족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샤카족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도다.

0: 대야, 우리 군에 비해 코살라 군대의 규모가 훨씬 크므로 브라세나짓은 이 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사령관. 가자. 아미토단, 샤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모두 도착했는가?
2: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페어. 아직 안 온 사람들도 해질녘이면 도착할 겁니다. 다만 쿨리아 국왕 단다파니 군대만 제외하고요.
1: 뭐라고? 단다파니 왕이?
0: 유감스럽게도 페야, 로히니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군대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군인들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바로 도착할 겁니다.
1: 가자.
0: 군대는 제 명령이 떨어져야만 여기로 올 겁니다, 페야.
3: 반돌, 샤카족이 왜 우리 말을 잡지 않느냐?
4: 거대한 규모의 코살라 군대를 보고 겁나서 달아났겠지요.
3: 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쇠를 녹이고 있겠지.
4: 대하, 방금 접자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의 태자가 전쟁이 선포된 후 달아났답니다.
3: 현명한 처사군. 미리 달아나다니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 자들은 패배를 해야 달아날 모양이다.
1: 시다르타 태자의 전략에 의하면 우리는 내일 프라세나짓을 공격하게 된다. 그 땅에서 준비를 잘하. 각자 제자리를 잘 잡으라고 이루고. 시다르타 태자 소식은?
0: 죄송하오나 피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폐하, 태자의 몸은 여기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자의 전략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0: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 마마, 마음을 굳게 먹어요.
0: 고모님, 시따르타는 찾았답니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일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니요.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1: 마마,
0: 루시카, 태자 소식이 들어왔느냐?
1: 아닙니다.
0: 거짓말이라도 이해라고 하지.
1: 어찌 거짓말을 아려리까? 들은 소식이 있도록. 무섭고 끔찍한데요.
0: 소식? 무슨 소식? 말해봐.
1: 어젯밤
0: 뭐?
1: 어젯밤 태자께서 죽음을 목격하셨답니다.

0: 예, 마마. 찬나가 그러는데 코살라국의 직사 발데프가 어젯밤 태자마마의 품에 안겨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자마마는 말씀하셨답니다.
1: 난 이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그리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뜨셨대.

0: 많은 공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아미타 마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태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거든요. 죽음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는데 어쩜 좋아요? 대왕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침착하세요, 마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왕비 마마. 시타르타는 무사할 테니까요.

0: 무슨 일이냐, 반돌?
1: 앞을 보세요, 폐하.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샤카군대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0: 말은 어디 있느냐?
1: 그들이 말도 잡아갔습니다.
0: 뭐라? 말을 잡아가더니 드디어 도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진 않을 것이야. 준비를 하라. 우리도 안개를 이용해서 그들 뒤를 추격한다. 산이 있다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냐? 공격이다. 따라와.

잘했다.

0: 이걸 공양이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1: 너는 뭐라도 먹은 게야? 너는 굶으면서 나더러는 먹으라니.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너도 나를 알고 있지 않니? 시타르타와 대왕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나는 그 무엇도 넘길 수가 없구나. 대왕을 지키려는 내 정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 페야, 너는 고살라국의 사령관 반들이다. 우리 말을 풀어주고 고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트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하러 나온 것이다. 아니면
3: 너희와 싸워라.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 자랑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는가, 반드? 우리 샤카인들은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양떼가 아니야.
2: 양은 코끼리를 해칠 수가 없지 않는가, 사령관?

양뿐이겠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싸울 차비를 하라 반드. 안 그러면 아시아 매구 의식이 미완의 꿈으로 남을 테니.

0: 저 광경은 뭐지? 나는 이 전쟁 막아야만 해.
1: 카필라바스도 전사들아, 여신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우리 전사들의 행운 덕분에 오늘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얻었으니 적이 기절초풍하도록 용맹스럽게 돌진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려라. 프라세나짓은 스스로의 만용에 눈이 멀어서 샤카인들의 자존심에 감히 도전을 걸어온 자다. 샤카국 만세!
2: 만세!
1: 샤카나라 국 만세!
2: 만세!
1: 샤카국 만세!

0: 작가군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선길숙에, 그들은 정상에 서서 여기에 머물다간 패배를 당하네 저선으로 올라와서 공격해야 합니다.
1: 공격!

0: 산다파니 왕. 코살라구 군대가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분명 우리가 이깁니다.
1: 아직 속단은 일러요.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지 않소? 봐요.

0: 반들! 샤카군의 불공격을 막아라!
1: 아싸!
2: 예, 폐하!
3: 반두알!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대바다타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샤카군 진영에 도달하지 못한다!
2: 네가 대바다타구나! 짓다르타 대제에게 패하였다는! 오늘은 내가 패배를 안겨주마! 으아! 으아!
0: 으아! 지금이라도 당장 도주하라, 숫도다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칼을 네 심장에 박아주겠다!
4: 너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구나, 프라생아지. 아버지가 분명 말씀하지 않더냐? 너는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있으나 숫도다나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받아라! 야! 또!
5: 야! 아미토 단전아, 대왕께 말씀드리시오.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적의 군은 늘어난다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안 그러면 처참한 패배를 맛볼 거요.
3: 전사는 비겁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순간까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으아! 으아!
5: 으아!
3: 멈춰라, 그만!

0: 자, 아버지! 우리가 가서 대왕을 도와야 돼요! 어서요, 아버지!
1: 멍청한 소리! 브라센 아저씨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잘 지키고 있어!
2: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한번 구걸해보거라. 당장! 그럼 죽이진 않겠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브라세나. 가서 내 가슴을 찔러라. 내 칼이 마차에 박힌 걸 다행으로 알라. 아니면...
2: 아니면!

0: 저자는 누구냐?
1: 대하, 시타르타 태자입니다.
2: 고살라 국왕, 저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네 전군을 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2: 너는 사방에 포위됐다.
3: 무기를 버려라.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이제는 내가 해주마.
2: 짐의 보호를 받아라. 아니면
0: 너의 보호를 받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4: 그만해요.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전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몇 년간 이룬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싸우는 거죠?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땅을 위해서?
0: 우린 생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태자.
4: 그렇다면 이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말해주세요, 고살라고. 당신의 자존심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러면 이 유혈극을 멈추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일도 맞고요.
0: 단 하나,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양국의 자존심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2: 어떤 방법?
0: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 어떤 제안?
0: 양국의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선발한 후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든 표적을 맞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샤카국은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5: 안 돼! 절대 안 돼요!
4: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폐하. 받아들이겠소.
5: 이건 배신입니다, 폐하.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할 겁니다.
4: 이건 적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폐하. 제안은 당신이 했으니 표적은 내가 고르겠소.
0: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표적으로 하시겠소?
4: 당신 머리와 내 머리. 왕관은 왕의 자존심을 상징하오. 그러니 왕관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당신의 왕관은 내 머리에 얹고 내 왕관은 당신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군대 최고의 궁수가 표적을 겨냥하는 거예요. 누구든 표적을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0: 좋소. 허나 당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시타르타. 내 왕관을 쓰시오.

0: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되수겠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바몬. 내 당신 왕관을 썼어, 코살라 국왕. 이제 우리 군 최고의 궁수가 왕관을 겨냥할 거예요.
0: 하지만 누가 이 임무를 해내겠느냐?

형이 바로 우리 군에서 단연 최고의 궁수잖아. 나는 형을 믿어.

0: 운명은 네 편이다 대받았다. 너의 표적은 왕관이 아니라 싯다르타의 머리야.
1: 대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가 모두 네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내게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2: 데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
3: 네 표정은 왕건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머리야.
2: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탈환자!

0: 대바다타 왕자 만세!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 만세! 샤카 왕국
1: 만세!
0: 샤카 왕국
1: 만세!
0: 샤카 왕국
1: 만세!
0: 샤카 왕국
1: 만세!
2: 코살라 국왕 브라세나짓, 이제 당신 차례예요.

0: 반돌! 활을 쏴라!
1: 명령 불복을 용서하소서, 폐하. 하지만 폐하의 머리는 절대 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하여 주십시오. 절대 폐하를 껴넣을 순 없습니다.
0: 누구 없는가? 다른 전사! 이 왕관을 쏠 사람 없나?

0: 폐하.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 진정한 힘은 군대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폐하, 당신이 승자입니다.
1: 멈춰라! 폐하! 그 자는 적입니다! 패배한 적의 머리를 베는 일은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2: 멈추라 했다!
3: 기억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칼을 나한테 휘두르며 그 화살을 겨누며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라고 했었지. 나는 지금 네 가슴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알겠니? 시다르타, 너는 뭘 원하느냐?
4: 용서와 평화입니다.
3: 무슨 의미냐?
4: 전쟁에서 평화를, 적에게는 용서를.
3: 일어나라 파세나. 짐은 샤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 마코살 대왕은 위대한 전사였다. 그분을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준다.
1: 대왕! 이는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폐하! 그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요.
3: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조정에서 논의하겠다. 대신 조건이 몇 개 있다, 프라세나지.
0: 말씀하십시오.
3: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야 하며 다시는 우리를 공격

0: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1: 네. 맹세하겠습니다, 폐.
2: 이 평화조약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소, 프라세나지동?
1: 제 자존심과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다.
2: 당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시는 살상에 사용되지 않을 것.
1: 그걸로 무엇을 하시게요?
2: 모두 녹여서 국경에 그 쇠로 이런 문구를 새긴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1: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0: 만세!
1: 만세!
0: 숙도나라 대왕!
1: 만세!
0: 숙도나라 대왕!
1: 만세!
0: 숙도나라 대왕!
1: 만세!
0: 숙도나라 대왕!
1: 만세!
2: 대원장에서 내린 결정에
3: 대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이었습니다.
4: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3: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5: 그럼요. 네, 맞습니다.
6: 숲에 불이 났니?
7: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6: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0: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무한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4: 염불 최고 영인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5: 부처님,
4: 제 자식만큼

0: 금은 잘 돼야 합니다.
1: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4: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맞죠, 숙모님? 야소다라가 오면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오늘 전 말할 수 있어요. 야소다라가 오면서 큰 영광

0: 이 태양 목걸이는 조상님들의 휘장이다. 전장에서 용맹을 드날린 사람에게 주는 선물.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네 공이다, 스탑. 네 전략 덕분에 우리는 코살라 군대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네가 코끼리 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다. 스타르타는 샤카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3: 단다파니 마마가 안 계셨다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4: 나?
3: 단다파니 마마가 야소다라 같은 따님을 낳지 않았더라면 마마는 야소다라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야소다라가 제가 코끼리와 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제가 코끼리의 언어를 알았을 리도 없고 코끼리 떼를 모아 움직이는 법도 몰랐을 거고 전쟁을 막을 길도 없었겠죠.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5: 얼음이 녹기 때문에 로이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대바다하로 가서 로이니 강에 놓인 다리를 부수어라. 그래야 우리 군대가 여기 오지 못한다. 어서 가!

0: 아버지 어떻게...
1: 때로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야비한 수도 써야 하는 거다.
0: 아버지께는 권력이 제 집보다도 시댁보다도 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권력 때문에 가문의 왕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심의 극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옹졸함?
2: 이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누구냐?
2: 데바다타 왕자죠. 데바다타 왕자 만세! 데바다타 왕자 만세! 데바다타 왕자 만세!
3: 맞다. 데바다타 네 표적이 빗나갔더라면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샤카국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뻔했다.
4: 죄송하지만 폐하. 만약 이 목걸이가 또 다른 태양 목걸이였다면 제가 주저없이 받았겠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형이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5: 폐하,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해 주겠습니다. 폐하가 주시는 그 목걸이에 폐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4: 폐하.

0: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 축하 잔치를 하셔야죠. 잔치와 더불어서 연기됐던 결혼식도 다시 날을 잡으십시다.
1: 폐하, 바차스바티 구루가 길이를 잡아주었는데요. 닷새 후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2: 물론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뤄서는 안 되죠.
3: 이 결혼은 내일 열릴 샤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0: 사령관님, 태자님께 저를 대신해서 이 환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맹을 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4: 만세! 신나로서 태자!
5: 만세!
4: 신나로서 태자!
5: 만세!
4: 신나로서 태자!
5: 만세!
6: 같이요? 모두들 시따르타만 칭찬하느라 바쁘지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한 건 우린데 결국 모든 공은 다 시따르타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령관 이름도 군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건요, 샤카 왕국 왕들의 조언이 무시된 채 프라스나직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일원이면서 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프라스나직 같은 적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7: 절대 안 되지.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할 거야. 프라스나직은 반드시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6: 그럼 시타르타하고 대왕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거군요.
7: 그래, 맞아.
6: 그렇다면 이것은 샤카 회의에서 토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7: 당연하지. 그들은 샤카 회의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걸세.
6: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지, 시타르타. 이제 모든 사람이 너한테 질문을 할 차례다.
2: 말해봐, 여긴 어디야?
8: 여기는 신전 앞이야.
2: 어떻게 알았어?
8: 공약물 냄새가 나서.
2: 그리고
8: 네가 등불을 많이 켰어, 고파.
2: 그건 어떻게 알았어?
8: 네 습관이잖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2: 그게 무슨 소리야?
8: 내 말은, 넌 슬플 때면 등불을 켜고 기도하지. 그리고 행복할 때면 등불을 켜고 신께 감사드려.
2: 맞아,

0: 나는 맹세를 했었어.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 앞에 등불을 켜겠노라고. 봐.
1: 그럼 내가 안 돌아왔으면?
0: 그땐 이 불로 내 몸을 태웠을 거야. 놔. 놓으라고 했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전사는 전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
1: 그런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다니. 앉아. 이제 눈을 감아봐. 감으라니까.

0: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1: 배고픈 사람은 쉽게 화를 내니까. 봐, 또 화내잖아. 알고 있었어, 고파.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란 것을. 왜 그래?
0: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게 음식을 먹여줘야 해. 안 그러면 계속 화낼 거야. 난 배가 고프거든.

0: 마야 형님이 계셨더라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
1: 마야 왕비가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항상 마야가 여기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느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0: 샤카 왕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일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왕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들 시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한 결과 고살라 왕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0: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2: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요.
0: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3: 우리 제안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1: 그게 무슨 소리요?
0: 예, 우리 모든 샤카 왕들은 샤카 가문 내에서 가졌던 지위에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까요.
1: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진실입니다. 샤카 왕국은 더 이상 연합국이 아닙니다.
4: 맞아요.
5: 맞아요. 연합국이 아니에요.
4: 아니에요.
0: 마가다국과 고설라국처럼 샤카국도 이제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아요. 맞아.
1: 도대체 무슨 말이오?
2: 전쟁에서 피하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0: 믿지 않았어요. 않으셨습니다.
1: 그때는 토론할 때가 아니었소. 샤카 가문이나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결정도 지금은 내린 적이 없소.
0: 프라세나지처럼 위험한 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4: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5: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0: 그는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러 꼭 돌아올 겁니다.
4: 맞아요. 복수할 거예요.
2: 폐하, 시타르타 태제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늘 공격의 위협하에 있게 됐어요.
0: 폐하, 프라세나짓은 폐하의 손에 있었는데도 시타르타의 청을 들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4: 맞아요.
0: 그것은 혼자만의 결정이지 샤카 왕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4: 맞습니다.
6: 폐하, 샤카 가문 전체가 폐하의 영도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는 오늘 회의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5: 답입니다.
4: 맞아요.
5: 답을 해야 돼요.
2: 폐하, 시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때 가문의 일원으로서 왜 참석을 않는 겁니까?
0: 말씀하세요. 다른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
4: 말씀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말씀하세요.
0: 그것이 어디 간 거야?
7: 마마,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셨어요?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8: 의식이 없으신 거야?
7: 괜찮으실까요?

0: 난 항상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 아이 내게 질문을 하네. 말해봐 고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존심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1: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왕들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의심 없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소.
2: 본 회의 참석자들이 두 분의 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어찌 됩니까?
3: 아,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4: 뭐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5: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6: 그럼요. 네, 맞습니다.
4: 누가 감히 스토다나 왕과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2: 당신의 행동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드러나다.
4: 당신의 불신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훌륭했어.
7: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8: 신뢰하지 않는다는
7: 겁니까? 우리가 대왕한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전쟁에서 팔이 잘렸지만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드님이 우리의 칼이 되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9: 동의하십시오!
1: 아,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드로나단, 진정하게. 연합국에는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장 재선거를 반대하지 않겠소.
2: 대왕의 허락하에 태자의 결혼식이 끝나면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협상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가릴 것이요.

0: 이 연기는 숲에 불이 났느냐? 찬나,
1: 이 연기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0: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일까? 언제까지?
1: 이게 뭐야, 시타르타?
0: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게 뭐야? 어떤 왕이 한순간 주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아슈아메 그 숭배의 의식을 하지. 전쟁을 벌이고 그가 행한 것을 이루지. 이룬 게 이거야. 이 열기. 여기도 저기도 온통 연기뿐이야.

0: 낙심하지 마시 따랐다. 너는 전쟁을 막았어.
1: 태자마마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2: 아마도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긴 했겠지 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
0: 모든 사람의 아픔을 그리 가슴에 담으면 너는 눈물 속에 빠져 죽고 말 거야.
2: 헤엄을 쳐서 연안으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연기뿐인데. 오직 시커먼 연기뿐. 다른 건 없어.
3: 야소다라를 대바다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걸 전 항상 후회할 것 같아요.
4: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카필라바스투는 친정이잖아요. 부모님 댁이고요. 그리고 야소다라는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바차스파티 구루의 명령으로 이 길이를 놓치면 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잖습니까?
5: 그럼요. 그때까지 신랑 신부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6: 안녕하십니까. 이 상인이 마마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옷감과 보석들은 최고의 품질과 희귀성, 가치를 갖추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장신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렵게 얻은 귀한 보석들로 장식했지요. 자, 이것은 라트나발리 목걸이라는 것인데요. 공주님이 하시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5: 불쌍해. 보이겠지. 만약 제가 우리 대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보석을 고른다면 이런 것들은 두 번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3: 하나만 결정합시다. 먼저 옷감을 고르고 그런 다음 거기 맞는 보석을 고르지요. 저 조만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대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어떤 옷감을 고르실지 먼저 보시자고요. 저도 그게 좋으면 야소다라를 위해 구입하도록 하죠. 좋지요?
5: 좋으실 대로 하시죠, 아미타 마마. 뭘 보고 있나? 옷감 보여줘야지.
1: 물론입죠.
6: 이 천을 보시지요. 카필라바스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좋은 천은 못 구하실 겁니다.
5: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 하녀가 바로 이런 옷을 입어.
6: 그러시다면 이 옷감을 보시죠. 색감이 아주 좋지요. 색채가 마마께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감촉도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마마만 쳐다볼 겁니다.
5: 모두 나만 바라본다면 신부에게 징크스가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도 야소다라에게 저주의 눈길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
6: 이 천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5: 옷 고르는 눈이 너무 평범하군.
6: 이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리를 건너온 외제입니다.
5: 그래? 한번 보겠네. 봐, 찢어지잖아. 자네 우리 모욕하고 있어. 망갈라의 조카 며느리에게 어울릴 만한 천이 자네에겐 없는 것 같군.

0: 타미타 마마, 그래도 야소다라를 위해 천을 고르십시오.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을 겁니다.
1: 결혼식 당일엔 망갈라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2: 조심하세요.

0: 왜 그러십니까, 폐하? 처음으로 폐하 예감이 그리 강하지도 민첩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걱정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1: 사카가문이 그들의 왕을 의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태자를 의심하고 내 결정도 의심했다.
0: 폐하, 사자는 늑대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합국가입니다. 논쟁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내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스타르타 때문에 걱정이지. 사카가문에서 결혼식을 거부한다면
0: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폐하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니 무엇 때문에 결혼식을 거부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가서 좀 쉬세요, 폐하.

0: 축하한다 아들. 너의 전력도 시타르타와 견줄만 하구나. 대왕이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1: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2: 얼굴에 발라보세요.
3: 아미타 마마, 강황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야소다라가 시타르타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답니다.
2: 그러면 그러라죠. 신랑이 제 조카인데 최고 신랑이니까요. 그렇지 시타르타? 지금 전 카필라바스트 쪽에 있으니까 데바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주가 신의 화신과 결혼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안 그래요, 마마?
4: 물론이죠.
5: 네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소다라에게 강화팩을 해줘야지. 계속 찾았잖아. 얼른 가자. 대령이요, 공주.
6: 왕자의 방에서 뭘 한 거야, 네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야.
5: 예준복에? 시타르타 태자를 잠깐 보고 왔을 뿐인데 벌써 질투를 막 하고 있네.
6: 네로, 너?
5: 아, 진실은 맛이 쓴 법이야.
6: 네로, 거기서!
2: 자, 시타르타, 일어나라. 어서. 고파랑 너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어디 한번 보자. 모두 오세요. 원을 만들어야지.
7: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2: 이건 세상의 끈이란다. 네가 이 끈을 부숴야 해. 네가 빠져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네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지.

0: 서요 왕이시여.
1: 뱀이다. 아, 뱀이에요.
2: 여기 있어요. 무서워.
0: 시따르타.
3: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4: 뭐가 달라지는데?
3: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태자마마를 시따르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분을 전하, 폐하,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불러야 해. 농담은 이쯤에 두고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야수더라? 어? 시타르타를 본 이후로 그의 전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5: 혜나 의식 맞추기만 해봐. 제대로 상대해줄게.

0: 우리나라 기녀들의 춤을 보다가 왕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암나팔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암나팔리요? 바이샬리의 기녀요?
2: 예, 단다파니 마마. 바이샬리 국왕 리차비도 여기로 오고 있죠. 암나팔리와 함께요.
0: 인도 최고의 미녀가 시타르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될 거요.
3: 대단합니다, 폐하. 이것은 비너스가 발찌를 차고 하강하셔서는 모든 왕들을 그녀의 발찌처럼 흔들겠다는 거군요.
0: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 봅니다.
3: 암나팔리.
0: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와 그 아들 아자타샤투가 자리에 오나면은 이 결혼식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카펠라바스도 구석구석에 모두 청첩장을 보냈어.
3: 그렇습니다, 페아. 코살라 국왕만 제외하고 모두 초대했네요.
2: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적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단다파니 왕.
3: 아미토단, 그는 당신들과 협상을 했어요.
4: 그를 초대하면 샤카 왕들이 많이 언짢아할 겁니다. 그리 되면 재선거의 날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0: 코살라 국왕한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단다파니 왕.
4: 배하,
5: 이보시오.
3: 데바다타 왕자님께 말 좀 전해주시겠소? 타르닉이 명령을 받고 왔다고 좀 해주시오. 고맙소.

0: 다르니.
1: 명령 받잡고 왔습니다, 왕자님.
0: 네. 나를 위해 뭘 해주겠나?
1: 무엇이든요.
0: 부를 위해서.
1: 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0: 해나가 선명할수록 남편의 사랑도 강렬하다고 하죠.
1: 만약 해나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데?
2: 어찌 되긴 나 같은 정부를 두게 되는 거지.
3: 네가 이 해나를 만들었잖아. 선명하게 안 나오면 두고 봐. 널 어찌하는지
2: 네 얼굴을 보면 다 나와있어 고파. 그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널 사랑하지 않겠니? 그는 너를 사모해. 그래서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아가는 거야.
3: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2: 아직 울면 안 되고 오빠.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울어. 결혼하는 게 그리 슬프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시타르타와 결혼하는 수밖에.
3: 네루 가만 안 둔다. 증명해줄게. 헤날 망쳤네.
4: 공주님, 정갈이 왔습니다.
3: 누구의 정갈?
4: 대자마마요. 대자마마가 호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3: 지금?
5: 이가 나와야 돼. 안 이뤘다. 예! 예! 예! 예!
6: 시타르타! 시타르타, 나 좀 도와줘. 데바다타 형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
7: 아니, 아니루타. 네가 해. 난...
5: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밤마다 야소다라하고 함께 보낼 거잖아.
6: 나 정말 계속 지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응?
5: 오늘은 내가 승자가 될 거다, 아니루타.
7: 형이 주사위 놀이에선 전문가야.
6: 알아. 하지만 너는 행운의 사나이니까 네가 이길 거야.
5: 7 1, 2, 3, 4, 5, 6, 7. 시타르타, 너의 행운도 오늘 밤엔 맥을 못 추는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6: 시타르타, 10. 우리는 10만 나오면 돼.
7: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6: 10! 1, 2, 3, 4, 5, 6, 7, 8, 9, 10! 봐, 형! 우리 이젠 동점이야!
5: 주사위 놀이는 네가 이길지 몰라도 야소다라를 얻는 것은 내가 이긴다.

공주 봤어? 처소에 없는데? 흔적도 없어. 궁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한테 애원했지. 설득도 해봤지. 설명도 했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너의 결혼식 날 너는 여기 있잖아.

0: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1: 난다라고 불러요.
0: 난다?
2: 어머니.
1: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6: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

0: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꼽

0: 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화려한 연등의 물결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해를 보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자성의 등불을 밝혀온 한마음 선원 청년회.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침내 열애의 공심을 밝히는 장엄등이 탄생하기까지 눈부시게 찬란했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2025년 연등회가 끝나고 얼마 후 저녁 늦은 시각 새로운 장엄등 제작을 위한 시안회의가 열렸습니다.
1: 문두 행렬을 할 때 부처님을 모시고 나온 사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좀 부처님을 모셔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2: 법회 열린다면 모든 걸 그냥 던지고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법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3: 부처님의 법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장엄등을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동물들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 그런 시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장엄등 시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는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

0: 기본 디자인을 잡아가는데요.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조금씩 완성의 단계에 가까워집니다.
1: 저 대법회라기에는 좀 초라하다. 사슴, 뭐 강아지 뭐 이렇게 그 한 마리 한 마리만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데 대법회로 풍성하게 보이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희랑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0: 지금 오늘은 장엄 등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골조팀도 함께했는데요.
2: 나는 바라보는 2D가 시안 자체가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지.
3: 부처님 정면에서
2: 이런 컷이어야 코끼리를 뒤로 할 때
4: 조금 더 소통을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네. 배치를 한 거여서 거기서 뭔가 바꿔도 저희는 괜찮거든요. 사실 거기 보여준 그 그림은 이제 이 회의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시안 작성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다시 또 거대한 산을 하나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그런 거 시험 현재 있는 그림에서 좀 더 딱 대법회 같은 풍성한 그림을 초안을 잡아주시면.
4: 그 저라는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공부니까 사실은 이제 나 저로서 하면은 사실 막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되게 이 상황이 좀 극복하기 어렵고. 당장이라도 이제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위한 이제 자리에서 하는 심부름 정말 심부름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는 심부름이야.
0: 마치 작은 공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해마다 새로운 장엄 등이 탄생하는 한마음 선원 청년회의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용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날. 철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0: 털이 너무 얇아. 4.0으로 다시. 다 뜯어버려. 이게 행렬대에 계속 부딪히는 면인데 설사가 너무 얇아서. 뜯어버려.
1: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
2: 아무래도 한번 만들었던 거라 금방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럼 이거 두꺼운 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0: 커서 이게 행렬할 때 좀 용이가 좀 훈훈하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한 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반 철사를 안 쓰고 알루미늄으로 써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술도 만들려고. 생각보다 업체는 아프다. 중간보다 더 아프다.
1: 장엄등 제작을 위한 회의도 계속됐습니다.
3: 명칭이요? 디스탄이요?
0: 아니, 아니, 저기
4: 가운데.
3: 아, 닭집이요?
4: 닭집이요.
3: 아, 네네.
0: 뜬금없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얘를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다 우리가 숨기는 거지. 숨기고
4: 구름을 깔지.
0: 구름을 여기다가 깔지. 여기 이런 데다가 그러면 아예 너무 크니 좀 줄이자 뭐 이런 게 결정을 내가 봐서는 이거 5판짜리예요.
5: 5판 안 돼. 일단 4판으로 최대 4판으로 합시다. 그거 용을 안 넣었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저기가.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 것 같아서 안 넣었다가 결국은 이상해서 넣었어.
6: 저희 주인께서 용을 넣자고 하셨을 때 주의 표정을 보셨어요.
0: 아니 난 주의가 무척 있더라고.
5: 엄청 있지.
0: 얘들이 똥꼬집이 좋아하죠.
3: 그린그린하면 고집 있어요.
0: 우리 공개는 고집 있어.
1: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엄등 치안이 완성됐습니다. 연등불사를 시작하기 전

0: 드디어 올해의 장엄등 제작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요.
1: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불사일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를 하듯.
0: 깨끗이 정돈된 공간에서 스님들과 화합제를 올렸습니다.
2: 이번 2020년 장엄등은 여리의 공신을 등으로 정하고 이렇게 장엄한 그 또 장엄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골조팀, 전기팀, 채색팀 등등 각자 일하고 싶은 팀을 선택하고 2026년에 장엄등 시안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3: 된 것 같아.
4: 아, 된 것 같아.
5: 시안 보자마자 그냥 이게 우리 장엄등으로 실제로 내 눈에 보임이 어떨지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냥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는 게 있었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 벌어질지가 너무 기대가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0: 1980년에 창립된 한마음 선원 청년회는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 모임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마음을 이으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왔지요.
6: 앞선 선배들한테 계속 인수인계 받고 이제 남아있는 팀장들이 이제 부팀장 막 키워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일일이. 이렇게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해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 온 사람도 금방은 아니지만 계속 천천히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7: 그러니까 항상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되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봐주는 것을 못하는 부분들, 같이 하는 법우들 함께 진짜 하나로 좀 진짜 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즐겁게 하나가 돼요. 그런 마음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8: 형이 더 재밌을까?
9: 형은 형이 해방은
8: 해봤어? 아, 이번 용은 다르다니까. 그때 못 뛰었지?
9: 맞아요, 못
8: 뛰었어. 바로 뛴다니까.
9: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7: 그러다 날아갔네.
0: 팀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을 하는데요.
10: 제가 사실은 남을 뭐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팀장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법우들을 물론 법우들은 각자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챙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공부 삼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법우들의 그 저를 막 기다리는 그 눈을 보면 숨이 막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이제 그냥 뭐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는 있긴 한데 마음을 내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해보는 거를 통해서 또 저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 공부의 재료로 삼으라 하신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발언한 청년 회원들. 평소엔 정기법회와 수련회

0: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젊음의 패기로 눈 쌓인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1: 이거 승현이 한테 좀 줘달라.
2: 괜찮아요?
3: 괜찮아.
1: 야, 승희야. 보험병이 세 개나 있으니까 뭐하니?
2: 맞아, 승현 오빠.
1: 야, 민규야, 너 들을 수 있어?
4: 아, 뭐.
2: 아니야.

0: 혼자였다면 버거웠으리. 도반들과 함께였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1: 백록담의 전기바다!

0: 골조의 기초 스케치를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이분. 청년회의의 고참 멤버 중에서도 맏형님인데요. 20여 년을 한결같이 장엄 등을 만들어 오고 있답니다.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물론 그 마음까지 흡수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물림되는 전승인 셈이죠.
1: 호기심도 있고 저희도 사실 예전에 이제 장엄등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그때는 사실 환경은 지금보다 좀 더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희도 다 전문가들이 안다 보니까 부부들이 막 골조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몇 번 포개고 재작업한 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고 좀 손에도 익어가고 그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게 좀 이제 감이 오면서 이렇게 그 이제 좀 매매 발전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해왔던 그런 게 후배들한테 또 전해지고 또 후배들이 또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발전해가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매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것 같아요.
2: 얘네는 칸이 따로여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모양이 틀어져가지고 틀어진 채로 발견을 못하고 용접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수정을 한 겁니다.
3: 네, 골조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어떤 것 같은 거는 뭐 개체 하나에 막 한 두 달

0: 하고 그러는데 전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막 한 이틀 만에 다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밤새서 하고 근데 아직 용접을 다 못 끝내긴 했어요.
1: 오빠 이거 위치가 어디에 달아야 되는 거야? 정글?
0: 그 정도?
2: 겁나네?
1: 아까 수염과 수염 어쩌고라고 얘기해줘 이제.
3: 피곤할 텐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 아, 그림자 찍어요.
3: 함께여서 힘이 나는 마법과도 같은 경험. 골조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은 경험 많은 한마음 선원 배접팀 보살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4: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버부들이 함께해서 이 불이 밝혀지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인 거라서 이 작업을 한 버부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 밝음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 내 앞에 장애한 지지는 철벽이 아니라 백지 한 장입니다. 그러나 백지 한 장이라도 좀처럼 뚫기가 어려우니 은산 철벽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거 의식을 불안하고 현재 의식을 자랑한다면 마음으로 과거 의식과 현재 의식이 상봉을 해야 합니다. 한지 한 장 사이를 넘지 못해 영영 상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엄 등을 만드는 틈틈이 마음 공부를 잊지 않는 청년들. 연등회 전까지 장엄 등과 용등의 제작을 모두 마치려면 넉넉하지 않은 일정.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청년의 지도법사 해모스님은 수시로 일정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살피는데요.
6: 설을 넘으셔서
7: 우리가 장미랑 같이
6: 하나야? 토끼가 둘이야.
8: 장미 언니가 또 한 마리 하고 해서 총 세 마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얼른 내일 하루 종일 한번 해봤어요.
9: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약간 알약 같잖아, 모양이. 근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요 폭을 잡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또 옮겨야 되는 거고.
8: 철사도 막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구부려지잖아요. 막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데 그것도 저의 삶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떤 힘이 어떻게 나서 새벽까지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
3: 작업장 한편에선 부처님을 장엄할 닷집이 제작 중입니다.
10: 이거 되고 여기에 이제 계속 배접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배접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서
10: 이면을 막아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배접이 끝나고
1: 여기 거기서는 이해를 했어요.
11: 이번 주에 계속 연종이 형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영상 봤던 게 생각나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거 평생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발언문이었어.
3: 고참 멤버인 연종이 형님 덕분에 언제나 든든한 후배들.
1: 여기선 시작점이고 얘가 이색이 올라오는데 이색이 올라오다가 끝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얇고 좀 두꺼운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얇았다가 두껍게 올라온.
1: 뭐해?
2: 얘를 하지. 반대로 이런 느낌이 나가요.
3: 이거. 철사로 만든 골조에 배접을 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용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4: 그냥 내 주변을 밝히고 나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불력으로 인해서, 등불사로 인해서 등을 밝혀서 우주를 밝히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 때문에 더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5: 이 철사랑 아니면 뭐 붓이랑 두고 이제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한 11시 정도 돼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정말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막 꼭 느껴야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스스로 저절로 좀 그런 힘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매년 조금은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3: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밝혀라 당부하신 대행선사. 스승께서 떠나신 지 14주기가 되었지만 한마음 선언 청년들은 공심과 공생의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둥회에 장엄 등을 출품해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고 자타공인 연둥축제의 꽃으로 많은 이들의 찬탄을 받는 것도 모두 실천의 힘에서 비롯되었지요.
6: 고민 원래 끝에 또 이렇게 한번 잘 되고 또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닐까요?

어린 딸의 눈에 비친 허공을 나는 아빠의 모습.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청년의 열정이 아닐까요?

날 뻔했어요. 이게 저희가 하루하루 이제 불사를 하면서 다 결과물인 거잖아요. 결과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딱 이 모습을 갖추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0: 사람들을 그려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막 실실 웃으면서. 그리고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마음 많이 내면서 아 밝은 마음 내야겠다.
1: 어디 가면 돼요?
2: 누나가 이렇게 두 줄로 막 이렇게 끄어 놓은 데 있잖아. 네. 사이 보여?
1: 네.
2: 거기 채우면 되는 거.

0: 오늘도 퇴근 후 장엄 등 제작을 위해 모인 청년들.
1: 안 하던 관을 하거든 아침에.
2: 됐다. 너 관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맞는 거야.
1: 아, 나 진짜
2: 창문을 몰아붙이더라고.
1: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울 것 같은 거. 아, 막 울면서 가고 싶은 거야. 알아.
2: 나도 내 옆자리 휴가면 내가 2인분을 해야 된다?
3: 내가 영민 오빠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거든?
1: 근데 영민 오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
3: 야, 멋있다.
1: 아니, 근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그냥 그만둘 순 없잖아.
0: 일상생활과 청년의 활동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4: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제가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혼자 진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막 엄청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 막 생각이 들기보다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
5: 아까 주니까 다 그만두고 싶다고
2: 다 그만두고
6: 과장님 도와드린다고 세계 기업에 회계 정보를 어제 드렸어요. 그걸 보시는데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7: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약간 그에 대한 원망이 잘 드는 것 같고. 아.
2: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지?
0: 작업하는 틈틈이 챙기는 마음 성찰의 시간.
8: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그냥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9: 이전에는 이제 저한테 이런 걸 시키거나 이러면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랬는데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8: 주변에 어떤 손발들이 와서 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데 생각이 막는 게 되게 많죠. 생각으로 벌써 한다 못한다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보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개씩 넘어가는데 저는 제가 보는 재미가 너무 있고 뭐랄까 막 진짜 상을 주고 싶고 막.
0: 오늘은 야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날. 오랜 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숱하게 생겨나는데요.
10: 이거는?
11: 아, 진짜 아파.
10: 아니야, 어딨어?
11: 차에 있어.
10: 저기 보.
0: 눈부상에도 아랑곳 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연종이 형님.
11: 굿! 조금만 줄이자.
0: 한층 가벼워진 용둥의 틀은 대만족인데
12: 마지막!
0: 용접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이건만 속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꿈쩍도 하지 않는 용접기.
13: 막바지 때 이러는 거 아니야 맨날.
11: 이게 40만 원 주고 오늘 새벽에 퀵으로 받은 용접기인데.
14: 그러니까
11: 일주일 렌탈료 40인데.
12: 여기 한식 먹고 시켰어 지금? 용접기 아장났는데 속으로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

0: 그지? 짜지 얼마나 되겠어. 아, 영민아. 그래도 괜찮아. 두 개 넣었잖아. 그지? 괜찮아.
1: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며 한 고비 넘기고 나니 이번엔 승강기가 말썽입니다.
2: 지금은 에러 난 것 같은데.
3: 용 쫙 세워보는 거를 지하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고장나가지고.
4: 지금은 막 눈앞에 있는 거 하느라 사실 막 쫓기다가도 이런 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소임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 우여곡절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용팀의 첫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5: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한 번. 한 번은 버텨주기만 해.
6: 한 번 더 버텨야 되는데. 출발!
5: 왼발!
7: 왼발!
5: 왼발!
0: 이거 꺾어! 꺾어! 그렇지! 그렇지! 꺾어!
7: 오, 이렇게
6: 앞으로 오세요. 너무 꺾어! 꺾어!
8: 정확하게!
9: 정확하게!
8: 시작! 하나, 둘, 셋!
1: 여럿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호흡이 척척 맞을 순 없죠.
5: 예, 버텨줘야 돼. 오케이. 하태, 한 번만 더 하자. 하태기!
8: 정확하게!
1: 마치 한 마리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한마음 선언의 용등은 연등회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과연 그 명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뉘엿뉘엿 해가 저뭅니다.
0: 준비 됐어요?
9: 네!
5: 아, 목소리 영 아닌데.
0: 준비 됐습니까?
9: 네!
1: 점점 호흡이 맞는가 싶더니 이번엔 용의 몸체에 문제 발생.
6: 어디가?
10: 오핀이 다 터지고 있어.
0: 여유가 너무 많아서.
1: 연종이 형님이 달려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0: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아. 옛날로 틀려. 얘를 타이트하게 묶어야 돼. 지금 얘가 허그덩허그덩 거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빌지 못해.
5: 오케이 알겠어.
10: 너무 처음이라서.
5: 그럼 잠깐 내려가지고.
6: 여긴 좋고 상원이 거는.
1: 진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 청년들.
6: 잠깐만.
1: 왼발. 그 뒤로도 밤늦도록 연습이 계속되었답니다.
9: 왼발.

이제 장엄등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빚어낸 2026년 장엄등의 이름은 열애공심불등입니다.

우주 3세 만물 만세니 한마음 도리를 깨닫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자비 광명이 충만한 열애의 공신불 회상이 현대적으로 표현한 대작입니다.

0: 세상을 재현한 듯한 한이로운 모습 앞에서 활짝 핀 미소를 보여주신 스님들.
1: 이 장엄동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 장엄동을 했는지 느껴지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큰 스님 모시고 우리가 사후대중이 법문을 듣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0: 연등회를 앞두고 한마음 선언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장엄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장엄등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 점등을 앞둔 청년들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2: 모든 분들께서는 구애에 앞서 하나, 둘, 셋.

0: 손꼽아 기다리던 연둥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장엄 등을 연등 행렬이 열릴 종로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수송 대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1: 한 가자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상을 밝히러 가자!
0: 안양 한마음 선원에서 서울 종로까지 밤길을 달리는 차량들. 종이로 만든 연등이기에 안전하게 이운하는 일만 해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데요.
2: 고정 두 개, 회전 두 개. 다 내리지 마. 우선 바뀌세요.
3: 볼트 버튼.
0: 연등 행렬 내내 장엄 등을 움직이게 해줄 운반대부터 먼저 튼튼하게 조립하고. 그 위에 장엄 등을 올립니다. 제작부터 운반,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들의 땀과 눈물, 정성어린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4: 욕망의 여우가 올라갑니다.
5: 딴따다다다다다

0: 지금 욕망의 여우가
1: 등장하셨습니다.
0: 지금 위치하셨습니다. 타이를 메세요.
2: 연등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연등 행렬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청년들.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3: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는 마음이 많이 어두웠었어가지고 밝음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등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면 이분들이 밝아질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밝아지니까 그게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 한마음 선언의 열의 공심 불등이 도심을 가르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근본 불성 자리에 일체 모든 것을 돌려놓고 주인공을 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 힘들수록 주변을 살피며 같이 웃어줄 줄 아는 선한 부처님 제자들이 스스로를 빛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수없이 많은 불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설법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마음 선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의 공심불 등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귀를 이어서 부글부글 움직이는 엄청난 길에 공이 놓이십니까?
2: 멈추지 않는 환호와 갈채 속에 청년들도 관중들도 한마음이 듭니다. 연등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감동과 환희가 솟구칩니다.

0: 오빠 좀 쉬어봐.
1: 우주 오빠 파란 톤.
2: 굿잡 브로.
1: 고생하셨어요.
3: 네.
4: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0: 대주 나가지. 와, 고생했어. 지금
2: 연대통이 되겠어. 와, 기가 꼈어요. 어땠어요 오늘?
0: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0: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스스로 붓다로 살리라 서원을 다지는 시간. 장엄등을 만들며 각자의 마음에 연등을 밝힌 청년들도 당당히 거룩한 원력의 길에 올랐습니다.
1: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자불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처님이 자

아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자불의 연등이. 연등이라는 뜻은 그렇게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0: 경혜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0: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귀히 여겨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

시명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 인구와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러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법화칠보탑 기단 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발언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공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허파 살림을 함께 봉행하는 정의 선언에 와서 여러 불자님들 만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이 세속 생활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걸 흔히 옷깃을 한번 스치는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인연이 과거 전생부터 500생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단위처럼 500생을 말합니다.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남녀가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하는 인연을 오천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 가다 만나는 인연 500생의 10배가 되지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이걸 예로부터 천년 천생이 더 많은 육천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더했어요. 또 이제 횡재로 태어나거나 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횡재가 되고 자매가 될때이 인연을 칠천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맺어지는 인연을 수천생, 몇 천년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서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 이 인연이 세속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 인연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 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가는 것을 출세간 인연이란 말을 해요. 출세간. 출세간이란 말은 세상을 벗어난다, 뭐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인연은 원래 법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생사가 없는 인연이에요. 생사, 해탈법이니까, 부처님 법이 생사, 해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인연에서 보면은 인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법화법문에도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 인도의, 지금은 그 태어난 곳은 네팔에 속합니다만은, 카필라바스토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고따마 실달타가 나중에 추가 수도해서 부처가 되었다. 도를 이룬 장소를 그건 인도죠. 보드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상 사람 인간 아수라 삼도중생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서 성불했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겁전에 성불하였다. 이게 이제 줄여서 구원성불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부처님이었다. 또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은 법화법문이요, 법화경이었다는 거예요. 법화법문이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의 법문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서
상황 따라서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그 법화경의 뭐 심오함이라 할까, 신비함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서울 오느라고 어제 오후 늦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경남 양산 통도사 뒤에 있는 반야암이라는 암자에 지금은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을 오려면 주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울산역을 통도사역이라고도 말해요. 가로를 열어놓고 통도사 이름도 넣고 이제 기차 안에서는 울산역 통도사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통도사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이제 내려야 서울에 도착한 것이 되죠. 법화 법문은 목적지 서울에 온 법문이에요. 다른 경전은 뭐 아한경이랄까 방등경 또는 반야경 여러 개통의 경전이 있는데 이건 서울 오는 도중에 뭐 울산역을 갈 때 얘기도 있고 또 대도시로 말하면은 대구 쯤 왔을 때 대구가 기차 창밖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 또 대전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의 법문은 최후 구경 일성 법문이란 말이 없어요. 물론 하흥경은 처음 설한 경전이다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보여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화 법문이 본래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경전 안에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원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 법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성 법문이라 하고 일성이란 말은 일불성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설에 보여준 경 하흥경도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다른 경전은 방편으로 뭐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는 법문도 있고 수행을 하다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에 준 법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살림의 의미가 좀 특이하다. 또 법화경에는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놓고 말하면은 금생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죠.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뭐 무슨 시에 태어났다 이걸 흔히 사주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그 한정된 범위가 우리 사람의 생애를 한 생애를 놓고 말할 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법화 법문은 시간적으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우리 인생도 금생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우리도 과거 구원급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생은 또 한 생을 마치는 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해가 뜨면은 낮이 되죠. 해가 지면은 밤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도 태어나고 또 한 생에 마치고 돌아가고 말하자면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윤회설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가 거듭하는 것이 하루하루 나날이 계속되듯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 생만 제한해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말하자면 법화경 법문에는 이런 뜻이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의 부처가 되는 법문,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수기품 내용을 이제 원래 배정해서 설해달라고 했는데, 그 수기란 말이 부처가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가습존자를 이시에서 가졌는 수보리 목걸련 제자들에게 전비 언제 부처가 되어서 그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대중을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기품이 있고 또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수기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 부처 못 될 사람은 없다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마당 같은 땅에서 놀다가 그냥 손가락이나 혹은 뭐 꼬챙이 같은 걸로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심코 그린 거예요. 어린 아이가 땅에 무심코 그린 그림이 불상을 닮았으면, 부처님 모양을 닮았으면, 그 무심히 그린 건데, 언젠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또, 흙을 빚어가지고, 뭐, 장난감처럼 진흙 같은 걸 빚어 모양을 이렇게 뭐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 만든 장난감 같은 그 모양이 불상을 닮았으면은 그 인연으로 언젠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다 가지고 있다, 맺고 있다. 이 점이 또 법화법문의 특이한 점이에요. 불교는 중생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하는 이 삼치중생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을 쉽게 말하자면 치는 무덕이라는 뜻인데 부류, 세 부류로 나눠요. 처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정경치라 합니다. 정경치 중생. 이 사람들은 성근이 성숙해 있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르게 결정된 부류들이다. 이래서 정경치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중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 어느 때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되지 못하는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중생을 결정을 못한다 해서 안이불자 정할정자 부정치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모든 불사가 그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법화살림도 부정치 중생을 정명치 중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성근이 너무 미천하고 악근이 많은 사람들, 선악을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잖아. 이 사람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중생들을 사법할 때 사자, 그릇될사. 사법이라면 정법의 반대가 사법 아닙니까? 또 사도라는 말도 쓰지요. 사정치 중생. 그래서 중생이 정정치 중생이 있고 부정치 중생이 있고 사정치 중생이 있다.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 법화경도 부처님이 후기 맨 마지막에 설한 경전으로 봅니다. 물론 뭐 열반경을 이제 또 열반에 들기 하루 밤낮 사이에 설한 경전을 열반이라 해요. 그래서 법화경 뒤에 대성경전 열방경을 하나 더 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열방경 최후 법문에서는 사정치가 없다 봐요. 성근이 없는 중생도 불성은 가지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전반부에 설해진 내용과 후반부에 설해진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반경 전반부에서는 예, 말하자면 천재라 하는 범어 이찬티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음사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 천재라 합니다. 천재는 성불을 못해요. 사정치요. 그런데 또 열반경 후반에 가면은 앞부분에서는 성불을 못한다고 말해놓은 부정론이 후반에 가는 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성불하지 못할 중생은 없다. 이렇게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마 시차를 두고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하고 뒤에 말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성불을 보장하는, 앞서 말했듯이 수기는 성불을 보장해주는 부처 될 것이라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이 수기를 받으면은 언젠가 부처 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부처 되면은 그냥 생사 억고를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불교는 인생의 삶 자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뭐 힘들 때나 와 이렇게 괴롭노 뭐 이런 탄식 비슷한 말을 하는 수가 있죠. 삶은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고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으로 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생을 사는 기간 뭐 이걸 머무를 주자를 써서 주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는 과정이 또 있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면은 기력도 세진해지고
결국

이제 요즘은 백세 시대니 뭐 장수를 옛날보다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근본 사고라 하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태어나면 축하를 받죠. 뭐 돌잔치도 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지만은 종교의 윤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근본 본질을 해부해 놓고 보니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걸 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괴로움이고. 늙는 거는 우리가 기력도 쇠진하고 뭐 체력도 약해지고 하면 그것도 괴로운 거는 맞죠. 또 죽는 거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절망의 상태고 가장 두려운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이른바 자살이랄까, 자결을 하면서. 근데 왜 죽어요? 인생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죽겠어요? 자기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남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가장 무거운 폭력입니다. 불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해볼 때 근본 교리에 나오듯이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일체 계고라 해서 요즘은 삼법이네. 세 번째 열반 적정인 대신에 일체 계고를 넣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예요? 고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극복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을 이런 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고등락이라 합니다. 괴로움을 이별하고 떠나고 즐거움을 얻자. 우리 이제 이 선종에서 주로 많이 해온 말인데, 마음이 곧 부처다. 아주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불교는 마음이 부처라 해. 신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유실론 같은 창조설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연기법, 인연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면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 전체가 불성, 마음을 가져요. 생명의 성품 자체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 실불성이라고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 경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전부 부처가 될수 있다. 이게 이제 대인데 그런데 이 고를 여의는 상태를 이제 낙이라 하고 그게 이제 또 열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말에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할 때, 마음이 부처다. 마음만 하죠.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 내 마음.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말하자면, 감정이 수시로 일어나서 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랄까, 이걸 변화시켜야 돼. 마음. 또, 희노애락.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서로 틀어지면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도 갈라서는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수도 있고, 또 오랜 친구로 참 지내다가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감정이 상해 멀어져 버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말, 이걸 익히 들어왔는데, 근데 중생의 마음은 이 종잡을 수가 없어.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슬퍼지고, 이 말이야.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무척 괴로워지고,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화가 나서 주무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 하는 걸. 누구나 자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세 가지 성능이랄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마음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막, 저 아무개씨가 온다, 아무개가 온다. 친한 사람은 반가운 생각이 일어나죠.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첫째, 아는 능력이랄까, 아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자로 지라 합니다. 알지자, 지식할 때 첫 글자 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째요? 마음은 항상 정을 느낍니다.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사람은 없죠.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두 번째, 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정.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이 든 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친한 친구, 우정이라죠. 그럴 때는 버두자를 써서. 그래서 마음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뜻, 이 육근을 안, 이, 비, 설, 신, 의라 이러죠. 의근. 뜻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의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려고 하는 뜻,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뜻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지는 아는 거, 정은 인정할 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수시로 갖게 돼요. 뭐지? 그래서 사람 마음이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는 아는 것이니까. 이제 이 중생의 현실 실생활에서는 아는 것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정지가 돼야 돼요. 정지. 틀리게 아는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착각해서 아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의 경우에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쓰는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어떤 문제의 답을 썼는데 그게 맞는 답이 아니고 틀린 답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가 돼요. 바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어떤 지적 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뭐 지식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지적인 걸 재산이라 해가지고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 지적 재산이란 말을 써요. 지식도 이제 재산이 되는 시대요. 특히 뭐 요즘 뭐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아는 거, 정보, 정보가 많은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활동 분야가 넓어져요. 예. 뭐 AI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아는 정지, 이게 불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정. 정은 이거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능경 같은 경전에 정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 때문에 망해. 그리고 이제, 정 때문에 결국, 정은 결국 악업을 짓는 근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은 어디로, 정을 물에 비유해가지고 흘러흘러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뭐 고여있는 상태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정은 흘러흘러 가서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요. 내가 꾸미는 말이 아니고. 정은 결국 물처럼 흘러흘러, 육지의 물은 뭐 좋게 말하면 뭐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전에 쓰여진 말은 정은 흘러. 그래, 정 때문에 나쁜 업을 많이 짓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세계에서는 정을 쓰는 걸 금기시킵니다. 정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인정, 뭐 물론 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자비 정신이니까 자비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을.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는 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그냥 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심하다 이러잖아요. 무심이 시돈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또 무념이란 말도 있어요. 육조 스님의 법문을 수록한 육조단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중국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서적이 육조단경입니다. 경전 이름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의 대의가 무념이라 그래요. 무심이나 비슷한 말인데 생각념자를 써서 무념. 무심이나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번뇌를 8만 4천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8만 4천 번뇌를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만수의 의미로 쓰던 수치가 8만 4천입니다. 아쇼카 왕, 아유 왕이라고도 하는데 아유 왕이 부처님 계시던 곳마다 불교 유적지죠. 탑을 세웠는데 근데 보면 탑을 8만 4천 개를 세웠다 이래요. 실제 제가 인도를 몇 번 가봤는데 남아있는 탑이 13개가 있어요. 그 기둥처럼 세워놓은 완전한 거는 바이살리에 가면 하나 남아있고 다른 데는 눕혀져 있고 동광이 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세웠다는 뜻에서 8만 4천 수를 앞에 붙여가지고 8만 4천 탑을 세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만수의 의미를 가진 게 부처님 법문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다는 번뇌도 그래서 사람이 정을 잘 써야 되는 거.
정을

으로 가르친 부처님의 법문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정을 잘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할까. 자는 뭐냐. 자.

남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걸.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된 거잖아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자꾸 번뇌가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을 안정. 그래서 자비를 설명할 때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다 이런 말로 뜻을 풀이해 왔습니다. 자비는 즐거움을 주는 자자. 자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곤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네. 법화법문이 앞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국행성불 모든 인연은 부처가 될 수 인연이다. 모든 인연은 그리고 누구나 중생이 지금 미혹해 있지만은 과거 수많은 급전으로 돌아가면은 다 부처님 회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불회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법화법문에서는 처음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재현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금생에 아버지 어머니 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다. 뭐 지금 이 몸은 금생 하나죠. 그런데 법화법문에서는 과거에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태어나서 부모 자식 관계로 살은 적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은 인연실상법, 법화법문을 실교법문이라 합니다. 실제 다른 경전은 건거법문이라 해요. 건이란 말은 끌려갈 때 건자인데 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해준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법문은 실제 사실 그대로 설한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교법문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처음 그리고 오늘 정해선을 해서 우리가 며칠째 법화사님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딱 한정해서 볼 때는 오늘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연실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넓혀서 오픈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법문 내용이 설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연을 가지고 끝없는 급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 사님의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앞으로도 참 신심이 더욱 북돋아 지져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법문 한 시간도 넘어야 했나 봐요. 시간 후에.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내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내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매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법화 칠보탑 기단 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발언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봉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더함과 나눔의

0: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우리 말 중에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절하게 속을 태울 때 쓰는 말이죠. 애간장에서 간장은요, 우리 신체 장기 중 간을 의미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을 감정을 조절하는 장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긴장과 불안이 쌓이면 간에 열이 생기고 속이 끓는 듯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애 끓는 마음, 또 애가 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역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법.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근심 걱정은 날려보내시고요.
1: 여러분의 간 건강 지킴이 쾌남열전, 즐겁고 설레는 긴장감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상도,
1: 지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지혁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추혁진 씨의 애간장을 녹였던 순간, 가장 애탔던 경험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무래도 경연 때 가장 애간장이 탔던 것 같은데, 결과 발표하기 그 직전, 점수 발표하기 직전,
0: 그걸 또 두 번?
1: 저는 세 번을 느꼈어요.
0: 와, 그러니까요.
1: 같은 공간에서 세 번을 느꼈거든요.
0: 와, 저는 다행이네. 한 번에 끝나가지고.
1: 아, 미치겠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0: 그렇죠.
1: 아, 형님은요?
0: 저는 그때는 그렇게 긴장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는 거니까, 네. 여기 내가 할 건 다 했다 하면서. 원래 제가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스타일이잖아요. 아,
1: 그러 보이긴 해요. 네,
0: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저는 요즘에 제일 긴장될 때가 무대에서 그 실수할 때.
1: 그 잠깐의 찰나.
0: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긴장해요, 나만.
1: 그 순간 뭔가 이 하얘지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함께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ARS-060-800-7000번으로 BTN 불교 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대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씨였습니다. 아. 누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쾌남열전 여러분, 에녹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 불러주신 노래 뭐가? 아니, 나 가사가 너무 찰떡이에요.
3: 에노가
2: 사랑해, 사랑 에나해 사랑 에노가.
1: 아, 네, 맞아요.
2: 정열 에노가 노래이신 네, 거죠?
1: 예.
2: 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제가 이게 아마 5월달에 나와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2: 네.
1: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러도 너무 좋은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팬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팬송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면서 팬송인 동시에 또 그냥 들으셔도 그냥 부르셔도 좋을 만한 곡.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1: 너의 사랑 에노가
2: 네.
1: 너의 미소 에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 라임을 맞춰가지고
2: 나의 노래 에노가.
1: 네네.
0: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 형님의 팬입니다.
1: 아, 예.
0: 진짜 저는 행사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1: 아이고
0: 진짜로 그럼... 무대를 너무 잘하시고
1: 네.
0: 제가 못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과 뭔가 이 그분을 꼬셔야겠다는 그런 눈빛과 그런 제스처도 있으시거든요.
1: 아, 예. 아니 뭐 그렇게 꼬셔야겠다라는 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 역시도 이제 행사가 두 분에 비해서는 아마 제가 많이 못했을 거예요. 무대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런 뮤지컬 무대만 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력이 조금 예, 좀 다르게 그렇게 아마 다가갔을 거예요.
2: 아, 이거 혁진 씨가 되게 팬이라고 진짜, 말씀하셨지만 진짜요. 제가 더 팬입니다.
1: 아, 네,
2: 제가 더 팬이고
1: 그리고 일단은 그 네, 제가 팬입니다.
2: 아,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노래할 때
1: 네.
2: 혁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소의 그 동작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0: 가성비라고.
2: 저희는 그냥 찢어야 돼요. 무대도 저기 그리고. 저는 행사 때 어디까지 해봤냐면
1: 네.
2: 저기 이번 카메라 감독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1: 와.
2: 예, 저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데
0: 저희는 약간 팔딱팔딱 뛰는
2: 그렇죠.
0: 스타일이고
1: 네네네.
0: 형님은 약간 뭐 이 정도만 하면서 네. 약간 눈웃음만 쳐주셔도
2: 약간 그 이탈리아 그 매너남들 있잖아요. 다 이 정도에 끝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1: 아유, 예, 아유,
2: 그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네. 단아한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1: 맞습니다.
2: 부럽습니다.
1: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들 빠른 모습.
2: 맞습니다.
0: 야, 안 그래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1: 네.
0: 이거 그냥 에녹 형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애간장을 녹이는 남자.
1: 네네.
0: 에녹 씨를 한 방에 녹이는 건 뭔가요? 이거 하나면 뭔가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뭐 이런 거.
1: 그 두 분과 똑같을 것 같은데
2: 네.
1: 팬분들의
0: 환호성이죠.
1: 네, 그것만 한 게 없잖아요.
2: 아니 근데 진짜
1: 네.
2: 저는 약간 형님이시지만 너무 약간 이쁜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2: 외적으로 진짜.
1: 아, 네.
2: 야 예쁜 예.
1: 아,
2: 너무 고우세요. 고운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네. 너무 고우세요.
1: 아이고.
2: 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춘길 형님이랑 이제 너무 친한 친구분
1: 맞아요.
0: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2: 춘길 형
0: 훨씬 더 지적이시고
2: 또 아니 그렇게 말씀.
0: 춘길 형도 너무 좋아하지만
2: 춘길 형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안
2: 저는 두 개 전화 20통 와요.
0: 아, 오케이.
2: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하면서
0: 아, 너무 지적이십니다.
1: 아 근데 춘길 씨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너무 보고 싶어요.
2: 아.
1: 저희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네요. 또 말씀하시는
0: 거 보니까 제가 뭐 또 전달해드리고
1: 아, 예.
2: 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에녹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녹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 에녹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에녹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바로 한번 키워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에? 형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요?
1: 말씀드리면 돼요?
0: 뭐죠?
2: 요거는 요대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1: 요대로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요.
0: 최초 공개입니다. 네.
1: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한참 공연할 때,
2: 네.
1: 한참 일할 때도 제가 어린 나이 때도 많은 분들이 첫 인사하고 난 다음에 유부남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했지? 아니면 너 유부남이지? 이 얘기를 제가 아마 20대 후반때서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안 했는데 심지어 홍지민 누나. 네네. 홍지민 씨. 네. 첫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유부남이지?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도.
2: 아, 이게 차분하고 평온하고 이런 그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로만 봤을 때는 손자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는 처음에.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너무 정돈이 돼 있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톤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정돈이 돼 있는 느낌.
3: 저는 만약에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신사.
1: 신사.
3: 진짜 신사다운.
1: 아, 예. 아, 이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이 자리에 다 스타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군요.
0: 아, 근데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원래.
2: 진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3: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하도 공격받아가지고 어떤 분 울면서 봤어요. 예. 네, 케바케입니다. 네, 케바케. 네. 저도 이제, 아이고, 저는 이제 뭐 결혼 이런 거 예전에 행사에 갔을 때는 애 몇 살이냐고. 아. 네. 그리고 보시고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나상도 결혼했다 안 했다로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했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먼저 하세요. 저 얼굴에 안 했을까.
1: 그런 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총각 느낌이 있어요.
3: 철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0: 네, 네. 뭔가 그리고 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3: 진짜?
0: 평소에는 성격이 어떠세요?
1: 평소에도 근데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취미를 따로 갖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그 뮤지컬 한참 할 때도 그냥 대본 보고 같이 일 나가고
3: 모범생 같은
1: 뭐 그냥 그런 거를 그 이상 뭔가 더 나아가는 것도 없고
3: 저희는 재미만 있어요.
1: 아니 그게 좀 없습니다. 제일 부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뭔가 좀 재미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런 수식어가 붙는 거가 근데 아닐까 싶어요.
3: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 뭐가 재밌는
3: 잘생긴 겁니다.
0: 요런 비주얼이 있으면 사실 재미없어도 돼요.
3: 아니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0: 형은 딱 봐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3: 웃겨, 우리 웃겨야지.
0: 재밌어 보이잖아요.
3: 웃겨야 되거든요.
1: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두 분 굉장히 미남이세요. 아시죠? 두 분도 알고 계세요?
0: 저는 아는데. 네. 네. 아세요?
1: 미남이세요.
3: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오묘하죠? 아이고, 덕담 감사합니다. 아이고,
0: 분위기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다음 키워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1: 선물.
3: 선물.
1: 네네.
3: 뭐 선물이 오늘도 많이 받으실
0: 선물.
3: 것 같고.
0: 그럼 키워드가 왜 이렇게 선물일까요?
3: 물질적인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냥 약간 마음적인 그런 선물을 더 생각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요거에 좀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그 질문을 뭐라고 주셨냐면
3: 네.
1: 본인에게 이제 그 트로트란 에녹에게 트로트란
3: 트로트란
1: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왜냐면 사실 제가 트로트를 하게 된 계기가
3: 네.
1: 그 뮤지컬을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외 그 팬데믹 때
3: 코로나 때
1: 그때 이제 TV에 트롯이 트롯 붐이었죠.
3: 그렇죠.
1: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TV를 보시면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걸 좀 했으면 좀 좋겠는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트롯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팬덤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한 번은 못 할까 선물로라고 해서 제가 그 저희 집 앞에 그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포스터 공고가 있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직접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합격을 해서 오디션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도 허락을 받고 한번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로 그 요렇게 시작됐던 게 지금은 제 인생의 선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답변을 드렸죠.
3: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고 나갔다가 덜컥 탑세븐이 되셔가지고
1: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이제는 부모님에게 선물이 아니라 트로트가 이제 전 국민에게 선물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3: 아유 지금도 충분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1: 네네.
3: 예.
1: 네.
0: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1: 일단은 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서른도 선배님 선생님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3: 와우.
1: 그리고 저하고는 그 제가 이제 한참 이제 트롯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신성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성 씨 너무 좋아한다고. 네, 그리고 신성 씨가 고향이 또 예산이잖아요. 두 분 다, 예, 부모님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성 씨가 하는 무슨 제스처, 네, 얘기, 또 노래하는 그 어떤 맛 이런 것들이
3: 코드가
1: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 신성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럼 애녹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1: 아, 저는 태어나기로는 서울에 태어났는데, 저도 뭐 충청의 피가 흐르고 있죠. 아,
3: 그래서 뭔가 약간
1: 뉘앙스가 있으신가?
3: 슬로우한 약간 여유가 있어요.
1: 그 친척분들 보면 다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중에서는 말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제가 빠른 줄 알았는데,
3: 아, 가족 중에 제일
1: 가족 중에 제가 빠르거든요. 가족 중에 제가 빠른데,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충청의 피가 잔뜩 흐르고 있다.
3: 아, 그렇죠. 이게 DNA는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0: 그럼 부모님의 최애는 신성 형이
1: 맞아요.
0: 뭐 네, 취혁진이나 나상도 얘기는 전혀 안 하시나요?
3: 뭐, 오늘 이후에 하실 거예요.
1: 취혁진 아, 예, 그럼요.
3: 오늘 이후에.
1: 예, 예, 예,
3: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니까. 네.
0: 예뻐해 주세요. 성 형만 예뻐해 주시.
3: 예. 저희 예뻐해 주십시오. 아, 예, 예. 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키워드도 바로 한번.
0: 어, 재밌어요. 오늘 뭔가 재밌다.
3: 에이, 아,
0: 콤플렉스.
3: 에이, 콤플렉스 어디 있어요?
1: 아, 콤플렉스에 더 있었죠. 네,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3: 아, 그러니까 얼굴이에요?
1: 어, 저 있습니다.
0: 어, 네. 뭐예요?
1: 아, 뭐 근데 다들 콤플렉스는 조금 있잖아요.
0: 그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안 보입니다. 형님께
1: 네, 아니 저한테 보여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3: 갑상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쪽에 전혀 없어요.
1: 애녹에게 눈웃음이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0: 왜요?
1: 왜냐면 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살짝 그 카리스마 남성 뭐 대토남 이러고 싶으신 적
3: 아, 남자다운 모든 네, 남자는 아, 다 있죠.
1: 다 있죠.
3: 그치, 그치, 그치.
1: 중고등학교 때
0: 맞습니다. 막.
1: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이제 화를 내도 제가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선생님한테 그냥 답변을 드린 건데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나는 웃은 적이 없는데.
3: 저도 그래서 맞은 적 있습니다.
1: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0: 아, 형도 눈웃음 있으니까.
1: 네. 저는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는데 너 왜 이렇게 실실 그렇게 계속 웃어? 왜 이렇게 눈

0: 웃음처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어렸을 때는.
1: 와.
0: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 인상 좋은 것도 이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1: 그렇죠. 첫인상이 절반이죠.
2: 너무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예. 근데 가끔은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차도남처럼 해보려고 해도
1: 네.
0: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차도남의 느낌이 없어요.
1: 그냥 신사예요. 예. 그냥
2: 근데 뭔가 안경을 또 쓰시니까
0: 네네.
2: 더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0: 이거 오늘
2: 있어요.
0: 이렇게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오늘은 꼭 쓰고 가라.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 뮤지컬 연습하고 오느라고 약간 피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돼. 너 이거 피곤이 좀 가려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지워주셨어요.
2: 너무 진트를 보여주세요.
1: 저는 가려져 아까워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아,
0: 예.
1: 그러긴 하네요, 오늘. 아,
0: 아, 예.
1: 아깝죠.
0: 네네.
1: 아,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0: 네네.
1: 눈웃음하면 저희도 뭐 빠지지 않죠.
2: 아, 형은 거의 예.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1: 이 둘 중에 솔직히 눈웃음이 누가 더 이쁩니까?
0: 두분 중에서요?
1: 예.
2: 아니죠. 아니지. 형이랑 형님을 비교를 해야죠. 눈웃음 대 눈웃음을 비교해야죠.
0: 아니, 근데 우리 뭐
1: 여기는 뭐 비웃음이에요?
2: 아니요. 약간 제가 표현을 하자면, 형님의 눈웃음은, 약간 파스타 같은 느낌.
1: 네네.
2: 뭔가, 파스타. 뭔가 향도 좋고, 뭔가 이 맛이 어떨까 궁금한 느낌.
0: 아,
2: 그런
0: 파스타.
2: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형은 약간, 형 웃어주세요. 형은 약간 구수한 뭔가 된장라면 같은 느낌. 구수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1: 아,
2: 그런
1: 그렇죠.
2: 느낌.
1: 익숙한, 네. 예, 편안하고.
2: 파스타 대 된장라면. 약간 이런 느낌.
0: 아이고야. 아, 예.
1: 나도
2: 그냥 좋아합니다.
1: 알리오 올리오. 예.
2: 아,
1: 좋아하는데.
0: 아니, 근데 뭐, 우리 남자 셋이서 이런 얘기 해봤자.
2: 그쵸. 예, 네. 여성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0: 맞아요.
2: 아니고.
0: 네.
1: 저희는 뭐 항상 뭐 이겨먹으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0: 이것도 네.
1: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네.
1: 좋습니다. 다음 교도도 한번 바로
2: 네.
1: 볼까요?
0: 네.
1: 한 문장.
0: 아.
1: 야, 오늘 키워드
2: 뭔가
1: 자체도 뭔가 문학적이에요.
2: 네.
1: 네.
2: 한 문장.
1: 국어 시간 같아요.
0: 네.
1: 한 문장. 한 문장.
0: 한 문장.
2: 와, 이거 저는 유추를 못하겠습니다.
1: 한 문장.
2: 무슨 의미죠?
1: 뭐지?
0: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드렸는데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무명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저한테도 이제 그 뮤지컬 배우 처음 시작하면서 몇 년간은 어디 가서 배우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울 만큼 내가 지금 배우인가? 뭐 가끔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분과 길에 마주쳤는데 앤 혹시 아니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한테 가면서 현웅 씨, 저 지난번 어떤 공연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다음 공연 기대하고 있어요, 저.
1: 와.
0: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와, 진짜 힘나겠어요. 네.
0: 근데 그 말씀을 쓱 하고 지나가셨는데, 누군가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1: 기억하고 있고. 예.
0: 그 단어가, 그 문장 하나가 그 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컥 하면서.
1: 야.
0: 아주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그래 누군가는 나를 내 무대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기는 해요. 지금도 많이 지쳐 있을 때에는 그래 누군가는 내 무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1: 전 지금도 그 뮤지컬과
0: 네.
1: 이게 또 가수 생활을 병행한다고 하죠.
0: 네네.
1: 병행하는 자체가 너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혁진 씨가 뮤지컬 배우로
0: 어제
1: 예, 예, 어제 첫 공을 했거든요.
2: 이제 대학로에서 어제 와. 시작을 해서
1: 예, 이것도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카페인이라는
0: 아 알고 있죠.
2: 예, 뮤지컬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선배님이시고
0: 네네.
2: 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리스펙을 하고 있는 잘 알기 때문에.
0: 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2: 미치겠습니다.
1: 자,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죠.
2: 미치겠어요.
1: 저도 걸프렌드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진짜 뮤지컬.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뮤지컬 배우분들 존경한다고. 이게 우리는 노래할 때 그 프롬이 있고 네네. 뭐 이런 음향도 다 정해져
2: 맞아
1: 다 잘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말 그 방대한 대사와 네. 그 방대한 가사를 전부 외워야 되잖아요. 아, 뭐, 너무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2: 프롬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당황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너무 리스펙.
0: 근데 반.

0: 실제로 저는 제가 이제 오디션을 원래는 그 부모님 선물을 위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막상 나가서 거기서 그 같이 이제 경연하는 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트롯 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리스펙하게 됐어요.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깜짝 놀랐어요. 그 3분 30초, 4분을 위해서 그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으신 정말 그 트롯에 녹아있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든 살고자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인드? 그 뜨거움? 제가
1: 뜨거운
0: 거기에
1: 열정, 진짜.
0: 열정에
1: 예.
0: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아, 내가 생각한 거와 내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가끔 지나쳐가는 뭐 라디오나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수분들 노래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구나.
1: 그쵸.
0: 이분들의 그 깊이가 상당하구나. 그 제가 완전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 아,
0: 저는
1: 이게
0: 존경합니다.
1: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이 시간 너무 아름답습니다.
2: 뭔가 뮤지컬 배우들끼리 모인 느낌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러네. 우리 그래도 공유가 되네요.
2: 아, 그러네요.
1: 가수이고
2: 공통 부모가
1: 뮤지컬
2: 많네요.
1: 배우고.
0: 네네.
2: 뭐 형님 앞에서 배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0: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1: 여기는 진짜 배우, 우리는 배우는 사람.
2: 배워야 되는 사람.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가수를 지금 한참 배우는 사람이죠.
1: 아이고, 아닙니다.
0: 예.
1: 다음 키워드 한번 바로
0: 예.
1: 가보겠습니다.
3: 나는 나.
1: 아, 오늘 너무
2: 신기하다,
1: 무난하다, 진짜.
0: 아니, 너무.
3: 나는
0: 네,
3: 나.
0: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하여튼.
3: 나는 나. 나는 나다. 이런 의미이겠죠?
0: 네.
3: 나는 나.
1: 나는 나, 상도.
3: 나는 나, 상도. 예, 네, 나는 나.
1: 나는 나, 이건 또
3: 무슨
1: 뭘까요?
3: 의미죠?
0: 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앤옥은 그제 본명이 정용훈인데,
1: 네.
0: 용훈과 어떻게 다르냐, 또는 어떤 사람이냐.
1: 네.
0: 연예인이 아닌 정용훈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저는 앤옥이 저고요. 뭐 정용훈도 앤옥이고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뭐 그렇게 뭐 이렇게 숨길 것도 없고 뭐 다르게 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왜 배우들은 그 무대에서 만들어진 그 모습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어떤 캐릭터, 그것들은 이제 그 대본의 안에 이제 그 캐릭터 연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잔망을 떨어도 그것도 제 모습인 거고, 뭐 가끔 무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뭐 가끔 뭐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그것도 다제 안에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서 한 거라 트로트 하는 모습도 저고, 그냥 뭐 연기하는 모습도 저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도 저고, 그래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렇게 키워드가 나왔네요.
1: 뭔가
2: 그 자체로 뭔가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더 여유롭고 뭔가 더 진중한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그 본명, 그 성함도 정용훈 형님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느낌상 그래요. 뭐, 마이클 정. 요런 이름일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뭐, 제임스 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외국 물 먹은 사람.
2: 혹시 외국에서 지내신 적이
0: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애녹이라는 이름은 저한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본명 같은 또 다른 저의 정체성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저는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정용훈이라는 이름도 있고,
1: 네.
0: 또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애녹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본명, 가명이나 뭐 활동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는 애녹도 저한테는 되게 본명 같은 이름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건 너무 이뻐요.
2: 와,
1: 이름이.
2: 너무
1: 애녹.
2: 찰떡이에요.
1: 그리고 너무 기억에 딱 남으니까.
3: 맞습니다.
1: 진짜 장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크게. 아, 좋습니다.
2: 진중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애녹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애녹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자, 우리 앤옥 씨 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2: 야.
1: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4: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앤옥님 팬 송덕수입니다.
2: 안녕하세요.
4: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앤옥님. 가끔 사람이 맞아요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저는 밸런스 게임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한 가지 역할만 해야 한다면? 킹키부츠의 롤라와 오페라 유령 에릭 역할. 둘 중 선택해 주세요.
1: 엄청 큰 거.

0: 평생 한 가지 무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1: 와, 어렵다.
2: 아니, 저렇게 진지한 톤으로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다고요?
1: 이거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데. 와,
1: 우리 네. 대구팬 이호선님께서 영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네네. 첫 번째, 평생 한 가지 역할만 해야 한다면 킹키부츠, 롤라, 오페라 유령, 에리. 오.
2: 아니, 참고로 그 킹키부츠의 롤라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동성 있고 네. 뭔가 캐릭터가 강한 또 반대로 이 그 오페라 유령의 에릭이라는 네. 약간 뭔가 결핍되어 있고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1: 와, 엄청 큰 뮤지컬.
2: 그렇죠. 아니, 두 뮤지컬 아니, 뭘 해도 좋죠. 네. 뭘 해도 좋긴 좋은데 이걸 이거 어떻게 골라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데 이거를. 아,
1: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2: 아, 네? 네,
1: 엄마가 좋습니다.
2: 그렇게 예, 그렇게 단호하게
1: 엄마가 좀 더 좋고요.
2: 아, 예, 예.
1: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둘 중에 나한테 더 맞는 역할, 더 맞는 옷은
2: 맞는 옷일까? 맞는 예. 옷은 저한테 맞는 옷은 제가 연기를 네. 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는 건 에릭 역할이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을 뭐 제가 그 책도 워낙에 옛날부터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결핍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네. 혼자 많이 생각도 했었고 어렸을 때에 이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뭐 좀 힘든 기억들도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네,
2: 그때 그렇죠. 그 좀 이입해서 보기도 했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캐릭터적으로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거 참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노래를 발표했을 때 네. 뭐 지금 발표한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다 팔 수 있어요. 좀 더 애정이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저는 제 노래를 모두 사랑합니다. 예, 뭐 하나가 더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3: 저는 아, 예. 뮤지컬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저는 킹키부츠였거든요.
2: 아, 킹키, 아, 정말 재밌죠. 아,
3: 네. 그래서 근데 오페라 유령을 선택하셔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1: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잖아요.
3: 네, 두 번째 질문을 네.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네. 평생 한 가지 무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극의 3요소에는 네. 사실 그 배우가 있고요. 무대가 네.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 희곡 그러니까 뭐 대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 관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요소예요?
2: 네.
1: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요소가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그 3요소. 너무 감성을 파괴하나요, 제가?
3: 요소를 네 가지로 늘리죠. 입금까지.
1: 입금까지.
2: 아, 예, 예.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이 좋아하시는 작품을 제가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오호. 네. 근데 전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줄 알았어요.
2: 그래요?
1: 예, 팬분들의 네.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분위기
2: 맞아요.
1: 때문에
2: 맞아요.
1: 내가 좋아하는 것보단 우리 팬분들, 관객분들이 사랑하는 그 작품을 선택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좋아해서 무대를 서는데 그 무대를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이 있고 심지어는 덕분에 돈도 벌어.
1: 네.
2: 너무너무 감사하죠.
1: 너무 감사한 일이죠.
2: 네네.
1: 동시다발적으로 뮤지컬들이 많이 지금 극을 올리잖아요.
2: 네네.
1: 음악을 올리는데 요즘에 이제 또 그렇게 재밌는 뮤지컬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인이라고.
2: 네네.
1: 스트레스 받고 이제 풀 일 있으면 한번 와주시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예. 곧 또 재미있는 작품이 하나. 네. 광화문 연가라고.
3: 광화문 연가.
2: 곧 열린대요.
1: 네.
2: 이거 시작한다고
3: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와,
2: 역시
1: 뮤지컬계 대배우시라.
2: 무슨 말이죠? 네, 한참 연습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또 홍보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신다면
2: 홍보의 시간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예. 9월 6일부터 디큐브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워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월화노인, 그 옛날 설화에 보면 월화노인 나오는데,
1: 네.
2: 거기서 나온 월화이긴 해요. 근데 요 극의 내용은, 어떤 한 인물이 죽기 직전에,
1: 네.

0: 워라라는 인물을 만나서 야, 자기의 20년 전 과거를 다시 그 추억하며 보게 되고 그 자기의 과거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과거 속의 인물들과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약간 왜 크리스마스 유령 보면 네. 그 스크루지 영감 있고 뭐 유령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과 좀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이게 더 얘기하면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1: 직접 가서
0: 네, 굉장히 재밌고요. 특히나 너무 추억하기 좋은 주옥 같은 곡들이 나오는 그런 축구 박스 뮤지컬입니다.
2: 확실히 그 눈도 즐겁지만 기도 즐거운 그런 공연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9월 6일부터
0: 9월 6일부터
2: 장소는 디큐브
0: 디큐브 아트센터.
2: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야,
2: 자 다음 그 질문 또 만나볼까요?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애농님을 사랑하는 대구에 사는 팬입니다. 제가 애농님께 하고 싶은 질문은 애농님은 팬들이 애농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2: 근데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생겨서요.
0: 아니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2: 아 아닙니까?
0: 근데 아세요? 근데 그 팬분들께서 왜 나상도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2: 잘생겨서요.
0: 그렇군요.
2: 죄송합니다.
0: 추혁진 씨는요?
4: 저는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2: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0: 그러면 저도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열정 있는 열정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문득 드네요. 너무 재미없죠?
4: 제가 볼 때 잘생겨서 그게 가장 크죠.
2: 그렇죠. 네. 아유,
4: 예.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요.
0: 아유,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살 때도 진열대고 다 봤을 때 일단 이뻐야 한번 더 들어가보거든요.
4: 대구팬 별이유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애녹 씨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애정 듬뿍 담긴 영상 보내주신 애녹 씨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개상쾌 동쾌했던 영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4: 재밌었다. 와.
2: 좋습니다. 자,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일전 벌써 이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0: 진짜요?
2: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애녹 씨에게 요 질문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애녹의 인생을 바꾼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0: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최근에 제 인생을 바꿔준 노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부모님의 선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노래 그 노래가 어쩌면 저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트롯 만들어준 거니까요. 트롯의 네. 세계를 알게 해준 그런 곡이니까요. 처음에 트롯을 잘 몰랐던 제게 다가와줘서 네. 제가 트롯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볼 수 있도록 해준 그 곡. 사랑이 이런 건가. 서른도 선생님의 곡.
2: 사랑이 애녹일까요? 좋죠, 이 노래. 네.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부를 때 되게 힘든 노래예요.
0: 네, 맞습니다.
4: 이 리듬이 어려워요.
0: 네.
2: 와, 근데 진짜 잘 부르셨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셔가지고.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2: 저는 가수는 목소리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4: 아, 예. 중요하죠. 근데 뭔가 좀 이걸 또 대사처럼은 하시는 뭔가 그런 게 그려져요.
2: 저는 또
4: 웃으시면서
2: 이 노래 할 때 또 아까 그 앙증맞은 그 이런 제스처 이걸 또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4: 이들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0: 아, 그럼요.
2: 좋습니다. 그럼 애녹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애녹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잠시 후 애녹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애녹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조금만 가슴이 뛰네요.
1: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2: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1: 어? 춤도 금방 하네.
3: 네, 바지. 어? 잠깐만요.
1: 잠깐만요. 아, 아,
4: 나의 사랑에 녹아 나의 노래에 녹아
5: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오, 흥미로우시네요. 감사합니다.
6: 네.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스팅?
7: 대박이다!
1: 와, 와!
7: 고고싱까지?
1: 아니, 고고싱을 어떻게 알아?
7: 어떻게 알았지?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차

0: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팔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팔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0: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행년호를 급여류헌데 노색한 간 일상 들어오나 해가 지내가는 것이 얼른 얼른 지내가서 마치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말이야. 세월이 그렇게 번쩍번쩍 지내가는데 늙은 색상이 보고 있는데 얼른 얼른 날로 머리 위로 올라간다. 금방 무인연인가 했더니 금방 김연연이더라고. 엊그제가 봄인데 금방 가을이요. 가을이 채 가기도 전에 겨울이 오고. 그렇게 세월도 빠르지만은 엊그제 청춘인데 어느새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죠. 금방 70이다. 머리 위로 올라간 것은 머리가 허해지니까 처음에는 한 개씩 두 개씩 새치가 나서 뽑기도 하고 어찌고 그러는데 벌써 한 달 두 달고 반년 1년 지내다 보면 뽑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니까 그때는 뽑다가는 머리가 몇 개 안 남게 생겼으니까 뽑지 않고 물을 들이게 된다고 말이지. 그렇게 세월이 빠르고 청춘도 그렇게 퍼뜩퍼뜩 지내가 버린데 지차일신이 너 비하여 이 한 몸뚱이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내 몸인데 내 것이라 할 수가 없느냐? 내 것이면은 내가 맘대로 소유도 하고 내 맘대로 해야 할 텐데 무척 내 몸이라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가꾸고 먹이고 이쁘고 해봤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금방금방 늙을 뿐만 아니라 태관절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따져보면 지수화풍, 흙, 물, 온도, 또 기운 뭐다 그런 것으로 해서 뭉쳐진 것이고 저 내부를 생각해 보면 대변과 소변과 피와 보다 그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그까지 것을 내 것이라고 애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여봤자 한 생각 지간에 한 호흡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이다 그 말이죠. 60년, 70년 내지 100년을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애를 썼지만은 한 호흡 지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데기가 안 되는데 하물며 내 몸 밖의 것을 무엇을 인생을 거기다가 바칠 수가 있는 것이냐. 명예, 권리, 지위, 부귀, 영화라고 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없어서도 안 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거기다 바칠 만한 한 것이 못 된다고 말이야. 이 한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이 몸 밖에 무엇을 구한다고 몸부림을 칠까 보냐. 다
허망한 것이고 영원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대관절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께서는 그렇게 허망한 몸뚱이지만 그 몸뚱이가 없고서는 도를 닦을 수가 없어. 사람의 몸을 받아야 도를 닦는 것이지 축생이나 악귀나 수라나 그런 몸을 받아가지고는 도를 닦을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을 받아놨어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도를 못 닦아. 그러니 그런데 불법 만나기가 그렇게 또 쉬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겨우 어떻게 해서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참다옵게 발심하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도 뜻을 굳건히 세우기가 어렵고 발심을 해서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말 생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사 문제는 큰데 무상은 번개불보다도 빨리 지나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기왕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발심하고 뜻을 세웠으면 정말 철저하게 무상을 깨닫고서 당근 정진하야 여구두연이다. 마땅히 부지런히 정근하기를 머리 불타는 것을 구안하듯이 해라.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해도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지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머리털에 불이 붙어가지고 훌훌 타고 있는데 다른 일 먼저 하고 불 나중에 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정진하는 것을 머리에 불 끄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속성 정각하야 광도 중생할지어다. 속히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만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망 부모여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할 그러한 원력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을 할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진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대단히 어려운 세상일수록에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일은 나의 생사 문제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화두.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는데 마음을 바로잡는 데에는 염불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경을 읽는 거나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본참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화두를 참고하는데 의리선과 활구선이 있는데 의리선은 말길이 있고 이체길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이렇게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말이요. 그것은 의리선이라고도 하고 사구선이라 죽은 참선이라고 말이요. 따져 들어가면 그것이 생각기에는 무엇이 알아들어간 것도 같고 또 이 재미도 거기다 붙일 만도 하고 그래서 의리선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은 참선을 처음부터 잘못해가는 것이다. 그러면 활구선은 말길이 끊어지고 이체길이 끊어져서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알 수 없는 앞뒤 생각도 끊어지고 사량 복탁도 끊어지고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으로 해가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묘는 묘궁 심노절이요 참선은 수투조사관이다.
참선을 한 데에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고 그래. 마음길이 끊어져야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거기서 마음길이 끊어져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고 살살 따져서 알아들어가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해가지고서는 조사관은 뚫어지지 않고 확철대오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두는 자기가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탁 화두를 받아야 하거든. 책에도 1700공안이 다 염송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이 번역되어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리 뚜적 저리 뚜적 하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화두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 별로 재미가 없거나 안 된 것 같으면 또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것 가지고 몇 달 해보다가 또 저놈으로 조금 해보다가 의심이 안 난다고 이것도 해보다 안 되거든. 또 정말 유범망구적으로 믿는 선지식한테 타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타놓으면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잘 안 된 성식품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화두를 새로 탄다고 말이요. 이것 가지고 하다, 저것 가지고 하다. 두 서너 개를 가지고 기분 내킨 대로 화두를 이리 아침에는 이것 갖고 조금 끌적거려보고 저녁 때는 이것 갖고 해보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참선을 해도 확절되어는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물을 파되 한 세물 파야 한다. 한 질지인 파다가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또 파다가 돌이 나오면 또 저쪽 골짜구니 가서 파고 조금 파가지고 나온 물이 그것이 어찌 좋은 물일까 보냐고 말이야. 그것은 건수고 그 물은 못 쓴 물이다 그 말. 가물면 금방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운물 자리를 볼 때 정말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고는 확신을 할 만한 자리를 봐가지고 파야지. 제멋대로 여기 가서 끌쩍 저 가서 끌쩍 한 것은 마치 화두를 제멋대로 선택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하다 저놈 가지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선지식, 자기가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화두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안 될수록에 탁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참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어찌 처음부터서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잘 되기를 바랄까 보냐고 말이야. 무량겁내를 번뇌와 망상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화두를 들고 한다고 해서 금방 성성적적하고 밀밀면면하게 될 까닭이 있느냐고 말이야.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안 되다가 또 잘 된 때도 있거든. 잘 된다고 해서 그거 좋아할 것도 못 돼. 또 얼마쯤 해가다 보면 또 안 돼. 안 된다고 번외망상을 낼 것도 없고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잘 되고 못 되고 한 것은 놔둬버리고 한결같은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꾸준히 해가야

그래서 고인이 대의지하에 필요되어 하고 의심이 크면 큰 의심으로 해나가면 큰 깨달음을 얻고 작은 의심, 의심이 작으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우리가 인생으로 안태난 셈 치고 법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칠 만한 그런 신심을 가지고 정진을 한 사람이 어찌 조그마한 얻은 것으로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 참선을 안 시작했으면 몰라도 일단 착수를 했으면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러한 구경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구경 각이냐 아니냐는 선지식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자기의 경계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그 말이야. 초당파 어떤 신심 있는 보살이 어느 토굴에 계신 스님을 온갖 공양과 모든 시봉을 하는데 항상 젊은 처녀를 시켜서 공양을 갖다가 바치고 여러 가지 시봉을 들었는데 하루는 가서 그 스님을 꼭 끌어안고 정 입맛이에요 하고 이럴 때 어떠십니까? 꼭 끌어안으면서 이런 때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16, 17 된 아주 예쁘고 꽃다운 처녀가 가서 그 20년 동안을 그 보살이 시봉을 했었는데 그 처녀를 시켜서 가가지고 꼭 끌어안고 스님 이런 때 어떠십니까 하고 하니까 그 스님이 고목이 이하나머니 바짝 마른 낭기가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으니 삼동에 무난기니라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느니라 그렇게 그 스님이 대답을 해서 그리고 그 처녀가 집에 와서 그 노바한테 와서 그대로 말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쫓아가가지고 그 스님을 쫓아내고서 20년간을 속한 일을 시봉을 했구나. 그리고는 불을, 토굴에다가 불을 촥 쳐질러 버렸다고 말이야. 뭐라고 일러야 속한 일을 면할 수가 있느냐. 고목이 차온 바위를 의지한 것과 같아서 삼동에 더운 기운이 없다 했으니 천하에 율사하다고 말이야. 네가 와서 나를 끊어놔도 조금도 동요가 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청정율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속한 일하고 내쫓고 불을 지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조시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스님은 네 애미가 원래 여자니라 그렇게 대답한다는 스님도 계셨고 모든 스님은 억! 하고 하를 해서 하겠다는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한바탕 해버리겠다 그런 스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요새 어떤 수자는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 이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초당파 공안은 대승계가 판단난 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꾸짖어도 벌써 속한 일을 면하지 못한 거고, 더군다나 직접 관계를 하겠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를 해서 꾸짖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집 갈 때가 되었다? 그거 속한 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벌써 여자라고 한 것을 여자가 무르익었다 그거거든. 여자가 무르익어서 시집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는 그것이 속한이 안 된 거냐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왜 여간에서 법상에 올라와서 공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공안을 가지고 논단을 하고 왈과 알부한 것은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도반들에게도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안에 대한 법문은 오직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참 공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졸스님께서 망공 큰스님과 그 마조 원상 공안에 대해서 인가를 맡으시고 전법계를 받으신 그런 법문을 들은 뒤끝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선방에 이런 공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량 분별심으로 앉아서 따져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해서 그럴싸한 대답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정진을 하려면 이 공안을 뭐라고 일러야 되겠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과 교리와 철학적으로 따져서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본참공안을 가지고 해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10년을 해도 털끝만한 소견도 나지를 않고 다 아무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요. 20년을 가더라도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나가서 한번 깨달았다 하면은 바로 고인의 경지에 탁 들어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잡들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시집 갈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 공안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생각을 내는 법이 아니거든. 저주권 남 죽이고 불법을 망해 먹을 소견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이야.

만리장공 우제시. 만리나 되는 참 길고 긴 하늘에 비가 개했다고 말이야. 비가 갠 뒤에 인륜 명월이 영청이여. 커다란 쟁반 같은 밝은 달이 흉천에 떠서 온 천하를 환히 비춰주는데, 부엄단 천인목이여, 어디서 구름 한 덩어리가 떠와가지고 천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 득견항아 면자이다. 그 밝은 달을 보는 사람이 없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버렸으니 그 구름 한 덩어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달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항아라고 하는 것은 달에 있는 전설에서 그 달에 살서 살고 있는 신선을 항아라고 그러는데, 항아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구름 한 덩어리가 가려워져 버리니까 달이 구름 속에 가려워지니까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삼세제불의 마음자리나 조사의 마음자리나 우리의 마음자리는 조금도 더하고 덜할 것이 없이 똑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생각 무명 때문에 그놈이 가리워져서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그 자성을 보지를 못한다 그러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통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화사에는 처음에 어린이 법회, 초등학교 어린이부를 모아서 이 법회를 하다가 차츰차츰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니 중고등부 학생 법회를 또 결성을 해서 또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또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또 법회에 참석하기도 또 수준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대학생과 청년부 학생회를 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대학생 또는 청년부가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지내면은 일반 이 청신사, 청신녀들과 같이 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청년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나오다가 중간 시험이나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가 또 시험이 끝나면 또 많이 나왔다. 계속 그렇게 파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어린이 학생부도 그전에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한 8, 90명 이렇게 숫자가 줄어지고, 중고등부도 옛날에는 6, 70명씩 나오던 학생들이 요새는 한 50명가량밖에 안 나오고, 또 청년부도 그전에는 한 60명씩 나오던 것이 요새는 한 30여 명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바쁘서 그런지 각각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혹 몰라서
청년부가 있는 줄 몰라서 안 나온 사람도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이 어려서부터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가지고 일반부로 이렇게 법회 쪽 나오도록 어른들께서 잘 지도를 하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 법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일요일에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주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는 첫째와 셋째 주일에 하고 중등부도 첫째와 셋째 일요일에 하고 청년부는 둘째 번과 넷째 번 일요일에 법회를 가지니까 놀 때 놀더라도 법회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어른들께서 잘 정성과 신경을 좀 써주셔서 잘 달려서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도 하고 탈선을 예방함으로써 학업도 증진이 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차츰차츰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조부모한테도 효심을 갖게 되고 사회에 어디에 나가더라도 모범이 되고 참 훌륭한 인격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법당 앞에 부처님 좌우로 만년위패가 봉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만 내지 6만 이렇게 그 숫자가 그 영가 위가 이렇게 자꾸 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에는 조금 위패를 크게 해서 모시니까 얼마 안 가서 이 법당 안에 가득 차가지고 위패 모실 자리가 없게 되어 가고 있어서 부득불 연구하고 토론을 한 결과 법당을 따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가장 가능하고도 좋은 점으로 위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작게 모시면 아직도 여러 해 동안 이 법당 안에 모실 수가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 전에 위패보단 작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까지 쭉 저 뒤에까지 번져가던 것이 앞부분에만 우선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위에 높이 모신 위패는 잘 안 보인다고 또 하신 분이 있어서 망원경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밑에서도 그 위패를 확인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디에 몇 번의 못이 있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위패가 크니까 붓글씨로 꺼목판에다가 흰

안에다가 이 꺼멓 활자로 이렇게 해서 쓰니까 깨끗하고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그제는 검은 판때기에다가 흰 글씨로 쓰니까 향 피우고 촛불 켜고 해서 그실러 가지고 글씨가 누렇게 그실러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변색이 되어 가지고 그 위패의 이름을 영가의 이름을 똑똑히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흰데에다가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 앞에 위패 단이 껌껌해가지고 영 법당이 어두워서 좀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하얗게 해서 검은 글씨로 딱 쓰니까 법당안이 훤해지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너무 높이 모셔진 분은 너무 높아서 탁자에다가 과일이나 과실이나 뭐다 청수를 올려도 너무 높아서 잘 운감을 못 하시지 않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고 또 밑에다가 모신 또 분은 너무 가깝게 해가지고 꽃이다 못이다 놓으니까 가리워져갖고 잘못 잡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참 그런 생각을 하실 만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높이 모시나 아래다 모시나 법으로 모시는 것이고 정성으로 모신 것이지 저 위에다 모셨다고 해서 절대로 배고파서 그러실 염려는 없으시니까 안심을 하시고요.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안 하셔도 스님 내가 잘 알아서 정성껏 잘 하니까 조금 더 굶으실까 염려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0: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

0: 발걸음을 내딛어 길로 향할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길로 나아가 의지함 없는 경지로 들어가기를 바라라. 무언가에 집착해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길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떠난 선엽 스님의 기행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됐다.
1: 차기행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요, 베트남 사파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차들을 그냥 마시기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차를 직접 어떻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차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을 빌 수 있는 그런 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 아니, 너무 마음이 설레고 어쩌나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또 스님하고 함께 가게 돼서 영광입니다.
3: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주 건강한 저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시작부터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오른길.
1: 쉽게 말하면 이 차가 마시는 마데카 소리라고 보시면 돼. 혈관 속의 염증들을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몸에 정화가 일어나고 그 정화를 통해서 몸에 만성 통증 염증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오전육부가 일단은 이게 노화가 일어난 상태예요. 왜 너무 많은 걸 드셨어요 지금 사실은.
0: 가장 먼저 베트남을 대표하는 차의 고장 타이용 우엔을 찾았다. 그 중에서도 어떤 껑은 타이용 우엔차의 명성을 만들어 온 것이다.
4: 타이윈성에서 생태계 관광지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자연 속에서 관광지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좀 이제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 보냅니다.
0: 던껑차 문화 공간은 2011년 베트남 타이용 우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차 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됐다. 흔히 차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타이용 우엔차 전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차나무가 지역에 뿌리내린 역사부터 재배와 관리, 수확, 제다, 유통과 음용문화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 계단식으로 해서 산 전체를 원형을 해서 이렇게 네. 작업하기가 한눈에.
0: 던껑은 타이용 우엔의 4대 명차 중 하나로 꼽힌다. 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유구한지 차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전승해온 던껑차 재배와 가공에 관한 지식이 베트남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 주민들에겐 차가 생계수단이 아닌 사람의 손과 기억으로 이어져가는 생활문화였다. 그래서 전시관을 나서기만 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차밭을 만나볼 수 있다.
5: 근데 얘는 이제 직사광근을 많이 쓰니까 차나무가 우리 사철나무처럼 뻣뻣하고 쎄. 근데 새순도 마찬가지야. 새순도 쓰고 왜냐면 햇볕을 바로 이렇게 쐬면 탄닌 성분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무는 차나무의 맛은 환경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0: 같은 차나무라도 어떤 햇빛과 비를 맞고 어떤 흙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맛과 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 초목은 저마다의 성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차나무 한 그루에도 부처님의 법이 담겨 있고 그 말 없는 법은 귀로 들으려 하면 끝내 알기 어려우니 눈으로 보고 느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0: 차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찻잎이 한 잔의 차가 되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D&N 팜스테이에 도착했다. 모름지기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차를 배우러 왔으면 어떤 차인지 맛을 보아야 한다. 떤껑은 타이용 우엔에서도 이름난 차의 산지인 만큼 그 맛이 훌륭하다.
1: 이제 온유라고 아침부터 너무너무 바쁘셨잖아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호흡도 하시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한번 다 내려놓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차 우리는 것도 이게 중독법이에요. 우리가 삶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또 오잖아요.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또 정신의 문제도 오잖아요. 근데 이 차 우리는 것도 이 시간과 그 양과 이걸 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차에도 맛이 조금 달라지니까. 예. 차를 한번 드시면서 서서히 한번 눈을 감고 찾아보세요. 내가 느끼는 어떤 맛이 느껴지는가.
0: 한 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도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그건 차를 마시는 이의 미각 차이가 아닌 저마다 지나온 경험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1: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어. 이 차마다 각자 느끼는 맛이 다 다를 거예요.
2: 단맛, 쓴맛이 같이.
3: 오, 단맛, 쓴맛이 같이.
2: 어우러져.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녹차는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팍 느껴지는 그런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런 에너지가 확 들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으로 표현한다면 굳이 좀 짠맛에 가까운 옅은 짠맛.
0: 이제 이 한 잔의 차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직접 체험해볼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찻잎 따기는 20년 넘게 차를 연구하고 개발해온 선엽 스님에겐 언제나 새롭다. 이곳 TNN의 차밭은 주변 농가와 연계한 차밭으로 약 30헥타르 규모이다. 이 가운데 5헥타르는 베트남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된다. 청정한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제철 재료로 약차를 만들어온 선엽 스님에게 찻잎 따기는 수행의 시작인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4: 스님,
1: 네.
4: 어떠세요? 우리나라 차랑 비교했을 때?
1: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 이렇게 좀 차가 이렇게 잘 좀 신선하다 그럴까 물기가 좀 많아서 습도가 높으니까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태양에 우리나라 차는 약간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나는데 먼저 품평을 했을 때 차가 굉장히 순한 맛, 좀 토양의 기운이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0: 떤껑 지역은 낮은 산과 구릉이 이어져 있고 아침마다 짙은 이슬이 내려앉으며 비옥한 토양과 강하지 않은 햇볕은 차맛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5: 너무 싱싱하고 신선한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자연과 같이 동화되는 느낌, 너무 땀도 줄줄 나고 너무 좋아요.
0: 떤껑차의 깊은 향과 부드러운 맛은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나는 환경에 있다.
4: 그 차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네, 차의 좋고 나쁨은 차의 생육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의 생육 환경이 오로지 차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그래서 이곳에는 와보면은 사람과 차가 공존하고 있지만 차가 자랄 수 있고 차가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정제가 잘 돼 있고 수분량이 굉장히 촉촉하고 일상인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중간중간에 물을 이렇게 뿌려줘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그래서 차가 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 차나무는 여러 번 새순을 내며 자란다. 특히 고급차가 되는 찻잎은 한 싹의 두 잎을 기준으로 채취하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맨 위의 어린 싹을 고르는 것으로 새순 중에서도 가장 알맞게 자란 찻잎만 떤껑차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다.
6: 중국, 인도, 스리랑카,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제가 거의 다 다녀왔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도 어마어마한 차밭이 있다는 걸 스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곳은 꼭 한번 가보자. 또 이 스님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으면 언제 또

0: 또 가보겠느냐.
1: 같은 차나무라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땅과 계절을 품고 있듯이 똑같이 찻잎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도 저마다 다른 마음을 낸다. 세상에 같은 찻잎은 없고 같은 맛을 내는 차 또한 없다. 누군가는 차밭을 바라보며 그저 아름답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발언하듯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수행이 될 수도 있다. 찻잎을 딸 때에는 그 오묘함을 알아야 하고 차를 만들 때는 그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성이라 불렸던 초이 선사의 말처럼 차를 만드는 과정은 온 마음을 지극히 다하는 정성의 연속이다. 채취한 찻잎은 바로 가열된 솥으로 향하는데 이 과정을 덮는다고 표현한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생잎을 뒤집어가며 열을 가하고 식히기를 반복하는데 이때 초벌하는 과정은 살청이라고 해서 찻잎이 갈색으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빛과 성분은 유지하게 된다.
2: 제일 처음에는 제가 먼저 손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일부 숨을 이렇게 죽여놓은 다음에 양이 많잖아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숨이 죽고 나면은 이게 양이 또 한 5분의 1로 줄거든요. 여기 녹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기가 너무 많아.
3: 우리나라 녹차보다.
2: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얘는 물이 너무 많아서 손으로 덮을 수가 없고 화상 있겠어요.
1: 한낮의 더위에 솥의 열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2: 근데 물기가 많으니까 차가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차는 가열과 후속 가공에 의해 떫은 맛과 향의 양상이 달라진다. 처음 설정 과정을 통해 빳빳한 생잎이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줄면서 숨이 죽고 강한 풋내가 줄어든다. 이때 잎의 색과 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런 변화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인 유념이 가능해진다.
2: 차가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하면 상처 내기를 하면 차가 맛이 없어져요. 실크 스카프 빤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가볍게 그냥 세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타에 탕수가 여러 탕으로 오래오래 나오거든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이거 갖고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지 차의 유념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가 이리 와보세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이거 제가, 예, 자, 한번 이쪽 만져보십시오.
4: 아유, 번쩍번쩍하네.
2: 예, 예, 이거 한번 만져보십시오. 근데 이걸 골고루 하면 20탕 정도 우려먹을 수 있어요. 이 상태, 이렇게.
5: 아, 네. 차 있어요.
2: 네. 이렇게 뭉쳐갖고, 공 굴르듯이. 공 굴르듯이 가볍게.
4: 가볍게.
2: 예, 가볍게. 이렇게.
4: 하는 이유는 뭐죠?
2: 상처내는 거. 그래야 차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 녹차가 영양분이 다 우러나도록 지금 이게.
5: 예.
2: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들이 한 차하고 이 차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4: 이렇게? 이렇게?
2: 예, 한번 해보세요.
6: 같은 방향으로.
4: 저쪽 방향으로 해야 돼.
2: 됐어요. 이제 손 놔보세요. 그 다음에.
1: 주무를 유, 비틀 렴. 말 그대로 찻잎을 비비고 주무르며 형태를 만드는 유념은 베트남에서는 보째라고 한다.
5: 힘 많이 줘야 되나요?
2: 네. 힘 많이 주면 안 돼.
5: 안
2: 되지 절대.
1: 입 안팎에 수분을 고르게 만들고 세포 조직을 적당히 눌러 차의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생잎을 강하게 비비면 조직이 손상돼 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차가 우러나지 않는다.
2: 살청을 한 다음에 유념을 하잖아요. 유념이란 건 차의 상처내기인데 그 상처를 냄으로써 차가 우러나고 차의 영양분이라든가 미네랄 성분이 우러나는데 그 유념을 너무 강하게 하면 탕수가 많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차의 영양분이 한꺼번에 빠지고 떫은 맛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이렇게 유념을 할 때 그 강약을 조절을 잘해야지만이 온전히 좋은 차, 품질이 부드럽고 맛이 균일한 차, 그리고 여러 탕수를 우릴 수 있는

0: 차가 나옵니다.
1: 차를 만드는 과정은 견디고 버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2: 빨리 누르세요, 일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탈청이 돼야 안 돼. 탈청이 안 됐잖아. 빨리 눌러요, 일어서 눌러.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뒤집어야지 이 온도가. 손으로 해보세요, 한번. 제일 처음에 손도 뛰고 아니 뜨겁기도 하고 그 과정을 다 견뎌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1: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하기에 맛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2: 해보세요. 만져보세요. 차라는 효과가 만드는 과정 안에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좋은 차의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차 만드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차가 나온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게 이게 응고가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서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죠. 정성도 중요하고 이 차를 만드는 사람은 몸가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차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에, 에.
3: 저희가 만든 거는 차가 이렇게 손에 딱 달라붙지 않고 수분이 많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많이 마셨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 만드는 사람의 정성, 마음가짐, 몸가짐들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 찻잎에 남은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차를 덮고 유념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솥이 너무 뜨거우면 잎이 타고 고유의 향을 잃을 수 있고 온기가 부족하면 빛과 향이 살아나지 않는다.
2: 이렇게 지금 덮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차 맛이 품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눌어있는 애들이 나오면 눌어요. 타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같이 하십시오.
1: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향 올리기를 한다. 이때는 찻잎을 계속 들어 올리고 뒤집어 불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제대로 완성된 차에서는 어린 찹쌀이나 햅쌀을 연상시키는 향인 흐엉꼼이 난다고 표현한다.
4: 기다리고 완성될 때까지 인내를 해야지만 차가 완성이 되겠군요.
1: 이렇게 한 잔의 차에도 지극한 마음이 담긴다.
2: 오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찻잎을 한 입 한 입 따셨죠? 그 찻잎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 늦은 밤까지 차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 만든 차가 이렇게 황금빛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내포성이 좋아갖고 차에 있는 그런 미네랄이랑 영양분 성분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차의 영양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선일미락에서 차 맛과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한 맛이고 또 마음 살피는 일과 세상 사는 일이 또 한 맛이거든요. 아까 그 차하고 또 맛이.
1: 당나라 규현 선사의 말처럼 차 세 잔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잠시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다.
5: 겪는 과정을 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얘가 어떻게 반응한지 찻잎이 그런 과정에서 얘가 맛을 내는 게 차이가 있는 거를 직접 이렇게 또 맛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차가 이제 살아있는 느낌? 뭔가 좀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내 몸속에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탁기들, 내 몸속에 있는 음식 그동안에 우리가 섭생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독성들을 좀 많이 배출하고 차밭에서 딸을 타고 풍욕을 했잖아요. 풍욕을 하면서 몸속에서 땀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중간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몸이 지금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1: 차는 이렇게 잔을 채울수록 몸과 마음을 비워낸다.
6: 이 V차하고 녹차의 다른 점. 이 여기 녹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1: 맛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법미를 얻어 감로로 충만하기를 바라라 했던 화엄경의 구절처럼 차를 마시는 일 또한 수행과 다르지 않다.
2: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또 몸을 쓰고 또 몸을 쓰기 이전에 마음을 의식을 일으키고 의식 작용에 의해서 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서 좋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지수화풍 4대가 결론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0: 우리 내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바로 이 섭생의 작용이고 대우주와 소우주인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걸로 교감이 되었을 때 온전하게 내가 나로서 태어나서 나로서 건강하게 살다 또 세상과 자연과 더불어서 내가 아름답게 회향을 하고 가는가 그게 우리가 이 차를 마시는 취지가 아닐까요?
1: 차의 정신과 몸이 모두 온전하여 조금의 흠도 없다. 마음의 더러운 티끌과 먼지를 모두 없애고 차의 맑은 정기를 들이마시니 큰 도를 이루는 날이 어찌 멀다고만 하겠는가. 종일 땀 흘리며 찻잎을 고르고 덮고 유념했던 시간들이 한 잔에 담겨 있으니 그 지극한 마음을 맛보는 이 시간이 곧 선정의 드는 시간이다.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사파. 그 중에서도 판시판사는 베트남 북부 호앙옌선 산맥의 최고봉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가장 높은 산으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판시판 정상 부근에는 다양한 사원과 불교 문화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어 나를 찾아 떠나는 불교 순례길로 통한다. 구름 위로 오르는 길을 따라 아미타불과 나한, 관음보살과 사찰들을 차례로 만나는 수행길이기도 하다. 향은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향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 수행을 통해 자신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그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차를 찾아온 여정의 끝, 부처님께 올릴 향을 든 선엽스님. 판시판 정상에서 사르는 이 향은 그동안의 여정과 수고 속에서 배운 가르침과 차를 통해 얻은 평안이 모든 이에게 이어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차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찾아온 이 길. 선엽스님은 향 하나에 초발심을 되새기며 짧고 긴 여정을 함께해 준 도반들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딛었다.
2: 가릴 것과 드러내줄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를 통해서 무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또 이렇게 대자연의 품에 들어와서 우리 순례객들이 무탈하니 다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판시판 상원을 참배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들 또 소원들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차를 찾아 시작했던 여정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닌 무엇을 내려놓는 길이 되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지며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되는 것. 베트남에서 만난 차 한 잔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고 인내하며 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지나 본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음을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0: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억하나 되받아 타왕자? 향락궁에서 나도 애원했었지. 네게 간청했지. 그런데 네 맘대로 하더군. 나도 내 맘대로 해봤어.
1: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말해!
0: 네가 다른 얘기랑 나누는 밀담을 들었거든. 그때 난 결심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야수다로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공주님,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왕자님은 다른 왕자님들이랑 주서인 놀이를 하고 계세요.
2: 왕자가 아직 여기 있어? 그런데 나는
0: 그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해나를 바르신 후에 공주님은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2: 아니야.
0: 공주님 잠깐요. 베일에 해나가 묻었네요. 다른 걸로 바꾸셔야겠어요. 가시죠. 난 공주님 방으로 따라가서 그 오염된 베일을 쓰고 나왔어. 호수에서 네 병사들은 날 공주로 알고 여기로 데려오더군.
1: 난 진이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0: 알지! 여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분을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했다. 왜? 나는 태자마마의 아내가 되실 분의 명예를 보호한 거야.
1: 너는 누가 보호해줄까?
0: 그런 걸 걱정했다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1: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바로!
0: 죽여? 내가 기녀라고 불리던 그날 난 이미 목숨을 잃었어. 네 계획은 진짜 괜찮았어, 왕자. 허나 운명은 머지않아 바뀌게 돼 있는 법.
3: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0: 넌 절대 야소다라를 갖지 못해!

0: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있어, 파자파티?
1: 이 보석들이 시타르타의 옷과 어울릴지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2: 그런 건 로시카를 시켜도 되잖아요.
1: 아니에요, 아미타마마. 시타르타의 결혼에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0: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왕비.
1: 뭡니까, 페야?
0: 인도 전역의 모든 왕과 황제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한 군데가 빠졌어.
1: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요?
0: 당신의 작은 아들,

0: 왕비 마마. 그동안 시타르타 양육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친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군요.
1: 누군가 당신을 비웃었다지요. 어떻게 의붓 아들을 기르겠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태종의 아들을 지웠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신은 그 아이하고 거리를 두었지요. 시타르타가 다 자랄 때까지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2: 마하마야 마마와 약속했거든요. 시타르타를 잘 돌보겠다고.
0: 이제 시타르타도 장성했어요.
2: 그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0: 이제 시타르타는 고파에게 돌보라 하시고 마마의 소생이 자라는 걸 보셔야지요.
2: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1: 난다. 난다라고 불러요.
2: 난다?
3: 어머니,

0: 제 어머니가 맞으세요? 피리를 부시나요? 저도 가르쳐 주실래요?
1: 오라버니, 여잔 다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 앞에 절을 올리네요.

0: 이걸 받아. 받으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테니 그걸로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구나. 어서 가.
1: 망갈라 마마,

0: 아직 차비를 안 하셨네요. 왕비 마마가 마마에 대해 여러 번 물으셨어요. 옷은 아직... 다무카?
1: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마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2: 나를 조롱하느냐? 내가 왜 치장을 해야 돼? 대바다타가 결혼이라도 하나? 나는 결혼식 같은 거 참석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

0: 아미타 고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1: 형한테 저주의 눈길이 닿지 못하게 하고 있지? 그 누구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못하도록.
0: 고모님, 야소다라가 눈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자가 고모님의 사위가 된 거죠. 이건 뭐죠?
2: 시타르타 회복에 올가미를 씌우는 거지.
0: 이제는 고삐가 꿰었네, 시타르타 형.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걸? 잘 생각해봐.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3: 시타르타 태자!
4: 반세!
5: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나왔는지.
6: 이건 시타르타 태자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선명하다는 거야.
5: 헤나는 그만 쳐다보고, 시타르타 태자가 식장에 도착했대.
7: 서둘러, 태자가 도착했다는구나.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고 계시겠다.
5: 여기 좀 봐요, 공주가 결혼식 단상에 서지 못해 안달났대요.

0: 비바?
1: 네. 망갈라 마마는 안 오셔?
2: 그런가 봐요.
0: 왜?
2: 마마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답니다.
0: 어째서?
3: 제가 말했잖아요. 망갈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0: 아미타 마마, 염려 마세요. 제가 오라버니를 모시고 직접 가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고 올게요.

0: 이게 뭐예요, 망갈라스모? 아직 준비도 안 하시고.
1: 시다르타는 이미 결혼식장에 도착했대요.
0: 어서 일어나세요.

0: 저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폐하.
1: 조롱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0: 수년 전에 제가 들뜬 마음에 모두에게 말했었죠. 제가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라고요. 제가 샤카 가문의 수장이신 숙도다나 대왕과 결혼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전 조롱거리가 됐어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웃어대겠죠. 망갈라는 수치심도 없어라고 속삭이면서 자기 아들 대받았다가 야소다라와 결혼한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야소다라는 시타르타와 결혼을 하네?
2: 시타르타도 아들이 아니던가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카필라바스토 백성들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왕가에 큰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0: 분열 같은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자에게 그토록 말했던 겁니다. 여자 하나를 두고 형제간에 웬 경쟁이냐고요. 하지만 두 분은 전혀 말리지 않으셨어요. 실은 부마 경선에 참여하라고 시타르타를 격려하셨죠. 이젠 이전처럼 우리 대바다타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니까요.
1: 그렇지 않소. 지금도 나는 대바다타와 시타르타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 그래요, 망갈라 숙모. 대왕께 그 아이들은 카필라바스투의 두 눈과도 같아요.
0: 맞아요, 왕비마마. 아이들은 두 눈이지요. 허나 하나는 왼눈이고 하나는 오른눈이지요. 하나는 상서롭고 하나는 불길하죠. 하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르게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왕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겠지요. 태자는 야소다라를 얻고 왕좌도 차지하겠죠. 그럼 우리 대바다타는요?
1: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치르면 동쪽 왕국을 대바다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마음먹고 있어. 그렇게 두 왕자가 자기 왕국을 키워나가면 샤카 가문에서 우리 영향력이 지금처럼 유지되겠죠.
0: 그 말씀을 약속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2: 대왕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0: 식장, 왜 식장을 떠나 여기까지 온 거니?
1: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0: 질문?
1: 친척은 꼭 피를 나누어야 하나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친척이 될 수 없나요?
0: 너는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1: 마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형을 쫓아 뛰어다녔고요. 저는 숙부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숙모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고파 때문에 화가 나셨죠. 숙모님께서 말리셨죠.

0: 그런데도 제가 부마 경선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안 그랬다면 세 사람이 다 고통받았을 겁니다. 고파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숙모님의 축복이 형에게 중요한 만큼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1: 이런 아라시타르타, 이게 무슨 짓이니? 궁안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나는 그저 네 형이 걱정됐을 뿐이다. 그래서 차별할 것도 잊고 있었단다. 안 그랬다면 네 숙모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할 리가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비 마마, 대자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서 가렴. 나도 곧 뒤따라가마.

0: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2: 잘 오셨습니다. 프라스에너지 대왕 샤카우게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의 마차가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잠깐 생각했지. 평화 조약을 맺으는 우리가 이제 형제국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3: 친구에겐 친구로, 적에겐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도 친구와 적을 다 존경합니다.
2: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문턱에 서서 이 꽃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십시다. 받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친구?
3: 아니요, 드러나단 전화. 오늘은 댁에 경사가 있지만 내일은 저희 집에 경사가 있을 수 있지.
4: 카필라 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코살라 국왕 프라세나지 전하, 이렇게 와주신 건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행보입니다.
3: 먼저 위대한 인도주의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히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나요?
5: 들어오세요. 자, 오세요.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호살라구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6: 이렇게 와주시니 코살라와 샤카국 사이에 우정이 돈독해졌습니다. 프라세나지 대왕,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바다타 형님이 아직 안 오셔서 대왕께서 신랑 친구가 할 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요.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고살라국 프라스나지 9번
1: 마세!

0: 배하, 샤캉 몇 분이 배와 의논을 하시겠답니다.
1: 의논? 지금?
0: 예, 배하. 가시죠.
1: 샤카 왕들을 잘 모시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요?
2: 스토다나 대왕, 다시 또 잘못을 하셨습니다.
1: 잘못이요?
3: 어떻게 감히 우리의 적인 프라세라짓을 샤카 국헌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1: 그 사람은 친구로서 여기에 온 겁니다.
3: 코살라 왕과 친분을 쌓든 적대를 하든 그건 결혼식 후에 샤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프라세라짓을 결혼식에 초청하셨습니까?
4: 시타르타 대자는 프라세나젯을 우리보다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2: 예, 맞아요.
3: 이 일로 폐하는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4: 예,
2: 맞습니다. 욕보였어요.
1: 내 말을 믿어요. 이 모든 노력은 다 샤카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천실이 되지 않습니다.
3: 죄송하지만 폐하, 그런 노력이 저희한테 보이지 않네요.
2: 예, 안 보입니다.
3: 프라세나짓과 계속 우정을 쌓으시려거든 그러세요. 우린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갑시다.
1: 잠깐. 에. 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이 드러나면 뒤집어봐라. 그러면 음모가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샤카국의 정치만 보셨지 외교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한테 청첩장을 보냈지만 프라세나짓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고 카펠르바스트에 오는 수밖에. 그건 생각 못하셨죠? 아시아메 그 의식을 거행했던 왕이 오늘은 좋아해 보였는데 그건 보지 못하셨죠? 내가 그한테 표한 존경은 봤지만 그한테 준비해둔 굴욕은 보지 못하셨죠?
5: 서로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세요.
6: 러시카,

0: 전갈! 전갈이다!
1: 빨리 죽여요! 어서! 빨리! 죽이라고!
0: 태자! 태자! 밟아 죽여야 합니다! 전갈이요! 적이란 말입니다!
2: 적이 아니라 한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전갈은 상대를 쏘죠. 그건 이들의 습관입니다. 코살라 국왕. 단지 그뿐이에요. 잔나, 가지고 나가 정글에서 풀어주어라.
0: 태자, 전갈에게도 연민을 보이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0: 강하다 국왕!
1: 만세!
0: 강하다 국왕!
1: 만세!
0: 강하다 국왕!
2: 만세! 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도착했습니다.
3: 가자.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0: 마가다 국왕!
1: 만세!
4: 제 초대를 수락하시고 이렇게 선수 자리를 빛내주시니 더없는 영광입니다, 마가다 국왕.
2: 꼭 와야만 했어요. 용감한 왕들을 만나뵙고 싶었으니까요. 대왕은 용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살라 국왕 같은 야심가에게 한수 가르쳐주신 방법은 참 훌륭했습니다.
4: 과찬이십니다.
3: 태야, 제 여동생 바이데이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요.
2: 브라세나지드 왕,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샤카국과 협상을 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3: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0: 계획은 잘 짰지만 왕자, 이제 절대 야소다라를 가질 수 없을 거야.
1: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0: 하이샬리 궁합
1: 만세!
2: 바이살리 국왕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암나팔리도 왔다는 거네?
2: 예, 그래요. 암나팔리도요.
0: 바이살리 국왕!
1: 만세!
0: 바이살리 국왕!
1: 만세!
0: 바이살리 국왕!
1: 만세!
4: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0: 바이살리 국왕!
1: 만세!
5: 빈비사라 대왕.

0: 환영합니다.
1: 죄송합니다. 오다가 좀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린 대로 바이샬리의 며느리인 암나팔리를 데려왔습니다.
2: 약속을 지켜주시다니 영광입니다.
3: 이런 모임은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왕들의 회합이지요. 바이살리 구간, 왕께서 도착하신 후로 모두가 암나팔리에 대한 말뿐입니다.
2: 왜 아닙니까? 전 인도를 통틀어 그녀보다 훌륭한 춤꾼도 없고 외모가 더 아름다운 여인도 없지 않습니까?
1: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에선 흔히 말하기를 왕은 왕관을, 브라마는 지식을, 병사는 칼을,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자기 목숨을 암나팔리의 미모를 위해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3: 훌륭한 칭찬이군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1: 암나팔리 아닙니까? 바이샬리의 며느리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3: 말씀이 점점 거만해지시는 느낌이 듭니다.
1: 사실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전사마저 자신의 용맹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3: 그럼 직접 봐야겠군요. 누가 더 나은지.

0: 왕비 마마, 오늘부터 야소다라의 어머니십니다. 혹시 잘못을 하거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기를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마마.
1: 배아, 오늘부터 야소다라는 이댁 사람입니다. 대바다에서 딸을 시집 보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2: 그리 낙심하지 마세요, 단답하니 왕.

0: 마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대왕이 뵙기를 청합니다.
1: 마가다국왕? 안으로 외쉬어라.

0: 어서 오세요, 마가다 국왕. 폐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1: 마가다 국왕을 맞이함에 있어 일어서지 않은 사람은 네가 처음이구나.
0: 어쩌겠어요, 폐하. 저도 어쩔 수가. 발찌를 묶는 중이라서요. 묶지 않고 들 순 없죠. 예술에도 규칙이 있으니까요. 앉으시죠.
1: 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미모와 두뇌가 잘 융합된 모습을 실제로 보는구만. 너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단다.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0: 네, 맞습니다. 원하신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1: 그렇게 자신 있느냐? 결혼식 날의 신랑을 신부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더군.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1: 무엇을 넣고 싶으냐?
0: 이건 황금의 기회입니다. 원한다면 마가다 국을 달라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마가다 국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1: 무엇을 원한다고?
0: 폐하께서 지시면 이 발찌를 풀어주십시오.
1: 만약 네가 지면
0: 그땐 마가다 국안에 제방을 마련하죠. 오직 폐하만을 위한.
1: 그 말은 어찌되든 내가 이긴다는 뜻이구나, 안나팔리.
0: 어째서요?
1: 내가 지면 나는 네 발찌를 풀면서 너의 발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가 마가다에 있게 될 테니, 안 그러냐?

0: 알바노
1: 매력 덩어리야.
2: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목걸이 대신 마마와 잠시 동안만 함께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단 둘이서
4: 바다 타르닉, 그리고 목숨을 희생해라. 네놈 때문에 야소다르가 이제 싯다르타의 아내가 됐다. 네놈 때문에 내가 진거라고.

공유와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보게 갑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부. 오늘 모두 행복하십시오. 자,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그 산스크리트 직역을 합니다.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경전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금강경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보석이건 뭐 돌이건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못 자르는 게 없다. 그와 같이 번뇌를 모두 자르듯이 소멸해갖고 최상의 지혜로 초월지입니다. 냐냐 육신통 초기 경전을 보면 그 초월지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 양면의 탈을 이룬다. 그를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석 마음 이렇게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혹은 금강경을 금강 반야 바라 미타 경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엔 다이아몬드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반야 바라 미타를 완성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바냐바라미타 하면 지혜의 완성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단어를 하나씩 나눠보면 바라 건너다 미타 마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경을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찾아보지만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발음이나 이런 건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에 관련해서도 조금 상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미타 하면 바냐의 완성 이러는데 하나하나 직역을 하면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금강반야 이렇게 되면은 금강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야 그리고 여기서 초기 경전에서 반야 완성은 뭐라고 보셨죠? 해탈 그 반야 완성은 해탈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반야 완성은 해탈은 100% 행복이다. 그 숫가 파라망 숫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0% 평화다. 불멸이다. 혹은 전지전능이다. 육신통 이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반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그렇게 되는 이치와 방법을 설합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1장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어가 많은 경우에 수동태이고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일정분 뜻이 있습니다. 아, 우리 듣는다 보통 이러죠. 눈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곰. 이게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본다 할 때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여진다는 뭐죠? 보여진다는 내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들어온다. 여기 다 들어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듣는다가 아니고 듣는다는 건 여기 시끄럽다면 만약에 시끄러운 데에서 특정한 걸 듣고자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겁니다. 들려진다라는 거는 내가 사라지면서 그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있으면 사띠가 나오니까 본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느 한때에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의 제타숲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큰 비구 승가와 더불어 1250인의 비쿠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머무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으시고 바로와 가사를 지니시고 큰 도시 슈라와스티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 큰 도시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공양을 드신 뒤에 탁발로부터 돌아오셔서 바로와 가사를 거두시고 두 발을 씻으시고 결과 부자를 하시고 곧게 몸을 세우시고 얼굴 주위에 사띠를 세우시고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서 그 사띠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초기 경전에서는. 그래, 한번 살핍니다. 먼저 그 보통 한자로 할 때 사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한글로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스탠드. 이 산스크리트 여러 뜻 중에 1번 뜻이 그 서다입니다. 세우다. 그게 한자로 하니까 확립, 확실히 세웠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사띠를 세운다. 얼굴 주위에. 이게 초기 경전의 말씀이 계시죠. 깅숙과 나무 비유 경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큰 성이

있다. 그 성에 여섯 개의 성문, 대문이 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마다 문지기가 있다. 그 문이 여섯 개가 저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의근, 마음. 전부 어디에 있나요? 얼굴. 얼굴 주위에 있습니다. 여섯 개의 문이. 그래, 얼굴 주위에 사띠, 그 대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러셨습니다. 문지기가 대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유익한 거는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해로운 건 막는다. 이게 문지기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금방. 그렇게 계시는데 여경에는 안 계시지만 문지기가 성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 네? 도둑 맞아. 성안이 다 털려요. 문지기가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경에는 안 계셔요. 문지기가 마실라 가죠? 아예 없어. 그게 사실은 눈으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는 문지기가 그나마 지키지도 않고요. 나가는 거예요. 저게 좋아갖고 저거에 나가고. 왜 예전에 잠깐 그 다른 얘기로 해봅니다. 어떤 조사, 무슨 이런 테스팅을 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관찰하는 게 달라요. 도둑들은 저기 사람이 들어오면 부유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핸드백,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거에 실제로 도트들이 찍혀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다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안 지키고 자기 관심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경우 말씀이 사리자 존자님 말씀입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인다 그 얘기예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 그것에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 분별식이. 이게 일반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올 때 요거 봤다 저거 봤다가 관심을 주는 거죠. 주의와. 그때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가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거꾸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는데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삼매예요. 삼매. 그런데
돌아옵니다.

그러니 문지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딱 있으면 본다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여기가 들어올까요? 대상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죠.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게 우리는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본다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여진다고. 그런가요? 이 보여진다가 삼매가 더 되면 비추인다, 봄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하나는 생략했어요. 보여진다에서 비추인다의 중간엔 전부 초월한다 라는 오선의 공무변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 이유는 여기 얘기를 더 진행할 건 아니에요. 그 아까 앞서서 들려진다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듣는다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띠가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하면은 본다, 듣는다가 아니라 최소한 보여진다, 들려진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은요, 우리 현대용어로는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은 실제로 우리 모두 무의식은 넓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무슨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요. 전기가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거는 요 가운데 어디쯤인데 실제로 꺼지면은 그 잔상이 이 작업하던 것뿐이 아니라 다 보이죠. 무의식은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의식은 그 주의와 관심을 작업하는 그 부분에만 줬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이 좀 다쳤어요. 경찰이 와서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여보세요, 차 번호 보셨어요? 그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 다치는 거 보느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면을 걸었어요. 최면에서 번호가 다 나와. 못 본 줄 알았는데요. 무의식에는 다 보여졌던 거지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주의와 관심을 이렇게 주는 거 안 하면 본래로도 무의식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궁극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일단 그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그게 경전으로 본다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에 그 내면으로 향하고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깅숙과 나무 비유경으로 돌아옵니다. 문지기들이 잘 지켜요. 여섯 개의 문을.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 두 전령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두 전령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온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이거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가지가지 43가지의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팔종도, 칠각지, 뭐가 됐던 사념처.

이섭화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게 제일 그 저거예요. 큰 거. 그 두 전령이 이제 옵니다. 와갖고 문지기한테 그래요. 여보 여보, 왕은 어디 계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성문을 지키는 사띠라는 문지기가, 사띠가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왕은 지금 저 궁궐 안에 광장, 중앙광장 안에 계십니다. 이 중앙광장은 지수화풍 흥물불바람,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도 욕계 세계까지만 흥물불바람으로 이루어졌다 정의 딱 내리셨어요. 아, 정의라는 말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정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안에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누군가요? 식이에요. 식. 아, 식이라는 게 그 12연기에 보면은 맨 처음 제일 위에가 제일 나쁜 친구가 누구죠? 무명. 그 다음이 형성, 샹카라. 그 다음이 식이죠. 이 식을 조금 단어를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더 진행하기 위해선 단어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식식 하니까 한 글자여서 좀 너무 어떨 땐 이어붙이면 잘 안 들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별식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전에 사리자 존자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계셔요. 또는 단어 자체가 그 윈야냐인데 그 위가 분리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알미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분리식 이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이란 한자를 좀 많이 썼었죠. 분별망상한다 뭐 이럴 때 귀에 익었기 때문에 분별알미라고 해야 되는데 분별암 이런 것보다는 분별식 이렇게 해갖고 분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별식은 12연기의 그 세 번째인 식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 깅숙과 나무 비유경 더 진행하기 전에 분별식을 조금 정리하지요. 이쪽에 알파벳 A라고 하고요. 이쪽에 아닐 B자 BA 또는 앞에 AN이 붙었습니다. 영어로는 안이라고 읽어요. 한글과 같아요. 안에이. 한글로 안에이 하면 뭔 뜻이죠? A가 아니다 그거죠?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보통은 그 반대말을 얘기해요. A의 반대말. 자, 분별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스스로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VI가 위, 스스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미 두 개로. 식 자체가.

육식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 두 개, 반대의 두 개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가 일어나서 바깥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애초에 조합이 됐기 때문에

안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금강경에. 그러면 자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애는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궁극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안행복인데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경전에 이거예요. 괴로움, 두카, 쑥카, 행복. 행복의 퍼센트가 95%가 되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5%만 남는 거예요. 행복 99, 괴로움은 1%. 제로섬입니다. 합이 100이어야 돼요. 행복 100이면 괴로움은 0.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한 괴로움이 0이 되는 수가 있나요? 없어. 행복 100이 되려면 스스로 일단 전체자가 돼야 돼요. 공성이. 돌아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반쪽 자리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런 건 전부 궁극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은 삼매의 경지에서 어디까지, 어느 세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무소유처까지만 있다, 식은. 그 이상의 비상비비상처, 해탈, 상수멸까지 가는 데는 식이 없다. 그래, 식을 먼저 잠깐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어디 계시오? 그랬어요. 전령이. 그 똑똑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엄청난 전령이. 아니 똑똑한데 왕이 어딨냐. 왕이면 대장 아니요. 궁극. 그 왕은 식은 분별식은 존재한테 인간한테는 뭐다? 왕이다. 근데 해탈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뭐다? 궁극이 아니다. 존재한테는 왕이다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그래서 존재는 이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재한테는 슬프게도 그게 왕이거든. 자기가 그게 전부인데 그 이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왕이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그건 쿠데타로 보이는 거예요. 역모로. 그래서 있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전쟁 내갖고 없애버려야죠. 그래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야간 돌아와 왕은 어디 계시오 하니까 저기 안에 계십니다. 지수와풍.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갔던 길로 돌아 나온다. 이게 경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비유한 건 열반에 대한 얘기다. 들어간 길로 돌아 나온다에 들어간 길은 팔종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종도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덟 가지의 바른 길에서 사띠가 어디에 있었죠? 문지기가? 일곱 번째 있죠? 여덟 번째는 삼매죠.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곱 가지는 필수품이다. 경에 계십니다.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띠까지 일곱 개를 했다. 그렇게도 계셔요. 또는 예,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띠는 문지기는 좀 전에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인 거예요. 문지기가 성문에 잘 서 있어야 잘 서서
세월

나를 지나야 딱 서 있어야 나중에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삼매 들어가는 과정 설명드렸어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사티가 늘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군 정말 열심히 잘 지키면 일주일 있다 삼매가 들어갈 거고, 누군 뭐 7년이 걸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갑니다. 팔 정도로 여덟 개를 잘 닦아떼는 거죠. 사티까지를 잘 닦으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열반에 대해서 전달했다 부처님께서 하시잖아요. 열반에 대해서 뭘 전달했을까요? 물론 12용기 사성제 다 설하셨겠죠. 근데 삼매가 되면 그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별식한테. 너가 궁극이 아니래. 삼매가 들어가서 그 얘기합니다. 너가 궁극이 아니라는데? 왕한테. 물론 이건 열반 전체 얘기 중에 부분이죠. 그럼 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삼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 들어갔으니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형성된 거라는 거는 아까 식처럼 형성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입니다. 이거 두 개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대입니까? 지금 형성을 하려면요, 애초에 두 개는 반대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더 생기면 세 개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변형이 일나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건 수학 찾아봐도 나와요. 세 개가 되면 계산 불가가 됩니다. 변형이 무궁무진 벌어지기 때문에. 여하간 애초에 기본 안상은 두 개인데 형성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형성을 하려면.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할 텐데 윗바사나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한테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거는 변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되면 변합니까? 변해요. 여기에 지금 태극 무늬로 안 그렸는데 그 한국의 태극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가 이거 퍼센트가 서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까 5대 5였다가 6대 4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성된 거는 변한다.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괴로움과 행복을 오락가락하니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초기 경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 뒷부분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얘기인즉슨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괴로움이 있다. 그걸 왕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분별식한테.
그대는 형성된 것

뭐야 그러고 직격탄을 날렸네. 왕한테 그때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궁극의 왕이 아니야 그래버렸네요. 그대는 괴로움도 있잖아 라고 해버렸네요. 그래 여러 가지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갔으니 그래서 그 분별식한테 왕한테 열반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 왕은 이제 최초로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깅스과나무 비유 경인데요. 이 사띠가 좀 전에 이제 눈에 세워지고 귀에 세워지고 전부 전달됐죠. 이 사띠가 세 번째 삼매에서도 나오고 네 번째 삼매에서도 나와요. 다섯 번째 삼매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삼매에는 몸뚱아리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몸에 사띠를 세워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세울 곳이 없죠. 자, 그래서 혹시 사띠가 삼매가 되고도 나오니까 많은 이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그 왜 그러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띠의 위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 상유따 니카야에서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형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 형성이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하죠.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형성을 없애라. 무형성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게 이치고요. 이건 그냥 이치입니다. 이 이치로 해탈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방법이 있어야겠죠. 팔정도도 이치와 방법이 결합된 거예요. 돌아와.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삼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덟 개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그냥 사마타 닦아라 하면 보통 닦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닦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삼매도 이제 강론으로 쭉 펼치셔요. 다만 여기서 이제 43가지가 더 나오는데 다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띠뿐이 아니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론하는 43가지는 84,000 경전의 전부예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이 43가지엔 자비이사 3면 빠졌어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하면은 경에 나오는 3면은 전부 나왔다. 혹은 누군가 그럴지도 몰라요. 아우, 좀 다른 것들도 있던데요. 좀 다르게 변형한 게 있어요. 근데 전부 여기에 포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론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진행하기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해.

그래서 앞으로 윗바산나라는 용어는 43가지 중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며 왜 한 번도 안 나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산매 얘기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경입니다. 이제 한 경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경 세 가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둘 다 없는 산매. 이렇게 하나의 경이 끝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몇 시간씩 이걸 법문을 했는데 그 사유에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은 공안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 중에 두 번째인 표상 없는 산매는 잘 여겨두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표상 없는 산매 두 번째. 이렇게 하고는 지금 산매 여섯 개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념처입니다. 신수심법. 몸, 느낌, 인식, 마음, 법. 이건데요. 이 사념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대념처경 보셨죠? 유명하지요. 대념처경을 한번 보시고 이 사념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워지는 가래는 없다. 욕망은 채워질 때 잠시의 쾌락뿐. 긴 고통이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선클래스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나와 무아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참나는 어떤

0: 갖고 참나를 이제 나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는 본래 없는 것을 후대에 내려와서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중국의 그 도교의 이론과 합쳐져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나와 무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그럼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것을 무아로 하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아를 설한 초기 경전. 또 세 번째는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 또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앞서서 우리 참나계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 그 참나의 본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초기 불교에서의 무아, 즉 부처님이 불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아는 무엇을 무아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본래 무아는 무자성을 말합니다.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즉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를 자성이란 겁니다. 예, 그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들은 보고 듣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정 스님이 이 앞에 있는 거 아시죠?
2: 네.
0: 어떻게 알아요?
2: 보고.
0: 예, 보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안 보면
2: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거예요.
2: 예.
0: 내가 보아야지만 있고 들어야지만 있는 겁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감각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 합니다. 감지를 하면 이 감지된 정보가 들어와서 내 마음과 접촉을 하고 이게 숲니다. 그리고 느껴서 느낀 정보를 기존에 기억된 정보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게 상이거든요. 목정 스님을 처음 보면 목정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2: 네.
0: 기억된 정보가 있어야 지금 보니까 저분이 목정 스님이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2: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 사람인지 모르죠. 스님을 처음 봤다 그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보고 아는 주인인 내가 있어야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나머지는 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 그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체하지도 않고요. 왜? 보는 것도 내게 들어온 정보잖아요. 감각 정보잖아요. 그걸 감지한다 그러는데 감각의 정보고, 그 다음에 기억된 정보도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비교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요. 아는 것도 내 마음이고요. 그래서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도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네.
0: 그 선택하고 나서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건 누구 마음이다?
2: 나의 마음.
0: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아트만에서 브라만에서 말하는 그런 아트만은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만법은 독립되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그것을 무자성이다. 무아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 보고

예,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겨나느냐? 내 마음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다. 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 이런 뜻이고요. 인연생기라는 말은 인과 연과 과가 있습니다. 인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은 그 일으킨 마음 실천해 가는 거예요. 과는 실천한 결과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종 스님을 보고 여기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와 있는 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오고 나니까 여기에 오니까 목종 스님도 보고 강의 내용도 함께 할수 있잖아요. 이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든 모습은 내가 언젠가 마음을 일으켰고, 일으킨 마음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기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시작과 과정을 중요시할 때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해서 말할 때는 인과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부처님이 이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무아를 말씀하신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아의 근거죠. 예, 첫 번째 무아상경입니다. 무아상경에는 오는 무아이다.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은 무아이다. 색.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지하는 거잖아요. 밖에 대상들을. 수는 그 느낌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죠. 상은 들어온 정보를 기억된 정보와 비교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누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상이 생기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 누구의 마음이죠? 선택,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선택의 행위를 하게 되는 누구의 행위예요? 예, 행위는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매 순간 이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현재도 과거로 흘러갑니다, 시간은. 그럼 현재만 딱 지나면 다 기억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만 있지 실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은 누구의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색, 수, 상, 행, 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색수상행식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오는 무아이다. 또 다른 경전 오온경에서 역시 색수상행식은 무아이다. 그 반야심경에서 오온 계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마 야마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야마가경. 거기에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아니까 그러면은 제자가 묻기를 완전히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는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아라한이 인멸 후 무아를 깨달아서 인멸하고 나서 아라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재란 뭐냐면 존재라고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고 아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재란 물질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심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와차구따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자아는 상주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죠.
그러면

0: 창조. 자아는 자성에 비춰진 우리들의 업식을 자아라는 거예요. 아까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가요? 변하는가요? 변하니까 상주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냐? 아예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갈라나경, 즉 목련경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육입, 육입이 뭐죠? 안, 이, 미, 설, 신, 의. 그 다음에 육처,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색, 성, 향, 미, 초, 법.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 이걸 18개라는 겁니다. 그럼 반자신경도 뭐라 하죠? 무, 안, 이, 비, 설, 신, 의. 무, 색, 성, 향, 미, 초, 법. 무, 안개. 안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 18가지가 없다. 없다라는 말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성이 없다. 또 다른 말로 진여자성이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러면 무아와 진여자성의 관계는 어떠냐? 자, 그 참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죠. 나의 것, 나의 것은 내 것, 내가 아는 모든 내 것의 대상, 보고 아는 내 모든 것들, 내지는 내 마음, 혹은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은 나는 아니죠. 그 주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 경험이 나라면 경험은 계속 변할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을까요?
1: 변해요.
0: 변하죠. 초등학교 때 경험과 지금 경험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주인인 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 내 몸을 볼까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이요.
0: 근데 몸은 계속 변하죠. 네. 변하니까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로해져서 죽음에 가잖아요. 근데 전부 누구 몸이다?
1: 나의 몸.
0: 그 몸의 주인은 나다. 동일한 나죠.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의 마음, 마음은 하루 종일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계속 변하죠?
1: 네.
0: 근데 다 누구 마음이다?
1: 나의 마음.
0: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나의
0: 마음.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주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참나이고 변하지 않으니 진여 자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원. 나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1: 내가 보고 듣고 아는.
0: 그러니까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참나나 진여자성을 말한 게 아니고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첫째 초기불교에서 이제 소승에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내가 아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신, 수, 심. 보면 몸을 아 참 몸을 보세요. 몸. 그럼 누가 몸을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1: 내가 몸을
0: 내, 예, 내가 내 몸을 보죠.
1: 예.
0: 그럼 보는 주인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1: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몸도 아니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알아간 겁니다. 그래 마음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보죠?
1: 내가 마음을 봐요.
0: 내가 내 마음을 봅니다. 네.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예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예요?
1: 주인이
0: 나이니 마음은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몸을 나로 여기니 생로병사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 또 몸을 나로 여기니 생사윤회가 있잖아요.
1: 네.
0: 고통받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몸과 마음

0: 본래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고 생사 윤회를 하는데 주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 바뀌어요.
0: 안 바뀌잖아요. 주인에게 생로병사 생사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진정한 자성이 있는 참나가 아니라 지어자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했다는 겁니다.
1: 네.
0: 아, 그래서 부처님 것을 뭐라 했느냐? 재행무상, 재범무아. 재행무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매 순간 변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 때 1년마다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나이를 먹을까요?
1: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먹겠죠. 그럼 하루 종일 먹을 때 매일 나이를 먹는데 예, 저녁 12시, 24시가 되면 한 번에 딱 나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몸이.
1: 시간마다 변해요.
0: 시간마다 변하겠죠. 매 시간마다 변할까요? 매 분마다 변할까요?
1: 매 분마다
0: 변할까요? 매 초마다 변할까요?
1: 매 초마다
0: 변할까요? 매 10분의 1초, 0.1초마다 변할까요?
1: 0.1초.
0: 네. 이 0.1초마다 변하는 것이 쌓여서 1초가 되고 1초에 변하는 것이 쌓여서 1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1분의 변화가 그 자꾸 쌓여서 1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1시간의 변화가 하루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루의 변화가 1년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1년의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평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맞죠?
1: 네.
0: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한 내 몸은 매 순간순간 보고 아는 순간에 이미 변했어요.
1: 네.
0: 내 몸만 그럴까요? 모든 사물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고 안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매 순간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현재는 내가 감지해서 있는 것 같은데 과거로 가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만 남게 돼요. 그러면 매 순간 변할 때 0.1초마다 한번 변한다면 내가 보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물은 사라진 거예요. 과거로 가면 없는 거거든요. 기억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3년 전에 본 저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더 황당한 거는 10년 전에 내가 놀러 갔던 유럽의 어떤 모습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에 봤던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도 거기에 그 모습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다 내 마음의 기억일 뿐 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 그 다음에 그 현재에도 과거로 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면 기억은 남거든요. 그 기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서울 시내 대한민국 이 세계 자 눈 떠보세요.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집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여러분의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서울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1: 네.
0: 하나도 의심하지 않죠.
1: 네.
0: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은 지금 본 건가요? 두 시간 전에 본 건가요?
1: 두 시간 전에
0: 본 기억이에요.
1: 네.
0: 그때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없어요. 내가 본 집은 기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기억이 내 집이고 기억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그 기억이 서울 시내의 모습이에요. 그럼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에요?
1: 나의
0: 기억이잖아요. 그게 제법 무아예요. 이게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제법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 무상과 무아 이것을 부처님이 무아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기억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이고 무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무하는 그의 무상을 이제 매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1: 내가 알아요.
0: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기억만 남아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무아도 있고 무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상과 무아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아는 나는 본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참나이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이 본성에 대해서, 즉 자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몸과 마음 내 것을,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니까 매 순간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생로병사에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생사윤회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성을 말해놓으면 그럼 내가 생로병사와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다는데 할 일이 없겠네. 우리는 매 순간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그러면 나는 있잖아. 근데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는 건 내 마음과 내 몸, 내 것인데 그것을 진여자성과 착각할까 봐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우선 무아와 무상을 말씀하셔서 이걸 깨닫고 무심해 가서 알아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서 환영해성, 화성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에 말씀하신 무아와 진여자성을 우리가 비교하기가 비교해서 좀 안 뭐랄까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이 진여자성 그 불성 자성 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아상 아집이라 하고, 이 아상아집을 나로 여기면 범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고, 대상이나 조건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다.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게 되고, 그 몸을 구해서 얻어놓으면 몸을 구하는 방식은 태어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 특별한 사람만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나요? 모두 나이를 먹죠. 그럼 나이를 먹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죽고 나면 다시 몸을 구해야 되니까 생사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 몸, 내 마음을 나로 집착해서 구하는 것, 이것을 아상, 아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중생들은 유심,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한다. 혹은 불만족에서 만족,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구하려 한다. 구하려 하니 몸이 필요하고, 몸을 구하여 놓으니 몸은 당연히 생로병사를 한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아집. 그리고 범부는 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한다. 그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누구도 아무도 생로병사, 생사윤회가 없는 거예요. 본래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열반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설한 거예요. 이 법을 설할 때 처음부터 너는 완전히 벗어났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중생들이 아상에, 아만에, 그럼 할 필요 없네.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부처님은 오랜 수행을 난행고행을 해서 깨달음 얻으신 분이지만 아, 우리는 범부 중생이 어떻게 해탈 열반이야? 라고 믿지 않거나 믿었다 해도 암환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아상과 아집을 진여자성으로 착각을 해서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는 진여자성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이제 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거든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데 이것이 나라고 착각을 해서 구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변해가고요. 또 대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했다고 하지만 매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무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꼭 몸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니까 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으니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죠. 태어나야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몸을 구하지 않으니 죽고 나서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도 없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의 범부가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무심에 머무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사라진 상태. 그때를 아라하니나요. 그래서 아라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해탈 열반에 이른 거예요. 아라하니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라하니 되고 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나는 깨달아서 무심해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몸을 구하지 않아서 생사윤회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 있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또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수많은 불자님들,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내가 이 육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생명체를 먹어야 됩니다. 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 배추나 무나 곡식도 다 생명입니다. 그 나의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했고 그 유지한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무심의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눈 감고 있겠어요? 나를 도와줬는데 그들은 내가 몰랐을 때처럼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구해줘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할 거냐? 무심에 있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심이란 몸과 마음을 즉 마음의 괴로움에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없는 상태다 보니까 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무심이 아니죠. 유심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아라한은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인멸을 하면 중생을 구할 수 없어요. 네. 살아있을 때는 이제 그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아직 몸이 있으니까 뭐 있는 몸으로 이미 있는 거니까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지만 몸이 돌아가셔서 인멸을 하게 되면 그 무심의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윤회는 하지 않고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이긴 하지만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 구하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상과 아집 누구의 마음일까요? 나의 몸, 나의 마음이잖아요. 생로병사 누가 한 거예요?

0: 내가 있죠. 그래서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무심,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심이 됐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유심의 본부와 무심의 아란의 그 마음의 주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 주인을 깨닫는 거예요. 주인을 깨달으면 그걸 주인을 진여자성이라 하고 참나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아상과 아집이 무아와 무상임을 깨달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아란이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 해탈 열반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것, 내 몸,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합니까?
1: 아니지 않습니다.
0: 나는 그대로 나이죠. 그리고 내 것, 내 몸, 내 마음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든 구하는 마음이 없든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성을 깨닫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똑같이 무심이 됩니다. 왜냐? 내 것, 내 몸, 내 마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하고. 그죠? 즉 무상과 무아를 알게 돼요. 자성을 깨닫게 되면 대신에 내가 자성이 나이므로 자성에는 구하는 마음을 내도 누구 마음이다? 그 다음에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도 누구 마음이다? 몸이 있어도 누구 몸? 없어도 누구? 주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성을 깨달으면 무심이 되는데 즉 내 것, 내 몸, 내 마음, 내가 아님을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졌지만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중생들 내가 있는 내가 아는 인연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구한다 한들 누구 몸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나는 필요 없지만 나와 인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보살의 원력이거든요. 그렇게 원력을 실천하려고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보살이 됩니다. 즉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을 몸은 이제 필요 없었거나 이제 생로병사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몸을 구할 필요는 본인은 없지만 내가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몸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말하거나 행위로 가르쳐 줘야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즉 해탈 열반의 방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몸을 구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내도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해탈 열반인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보리심. 그래?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환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환생한 곳에 내가 환생을 해야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걸 늘려가게 돼요. 그것이 원력이에요. 그리고 보살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을 깨닫게 되고 즉 참나를 깨닫고 참나를 깨닫고 나니까 무심이고 동시에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력을 갖게 된다. 그 원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면서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살은 무심이고 원력이 있고 해탈 열반이고 중생제도다. 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 보살행의 완성이 부처님입니다. 보살행을 완성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살행을 완성을 하려면

자성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성을 깨닫지 않고 무상과 무아에서 무심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을 해탈 열반을 할 수 있지만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 부처님과 보살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생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리천,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혼명보살로. 그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보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이 부처도 될 수 없고요. 부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해탈 열반을 이룬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라한은 부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특히 대승불교의 우리나라 불자들이 알고 있는 해탈 열반은, 즉 부처는 해탈 열반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말한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왜? 열반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무심해. 그래서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보살행을 할 수 있고, 그 보살행의 원력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그래, 그 원력이 완성된 분이 바로 부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와 그 다음에 진여자성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가는 과정에 있다. 제일 먼저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니 부처님이 아상과 아집이 실체하지 않는 무아와 무상이다 라고 가르쳐줬고, 그걸 통해서 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 모습이 아라한이다. 만약에 이것만 고집한다면 보살과 부처님의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살과 부처님이 존재하려고 하면 자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없으면 윤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성이 있어야 윤회를 하면서도 동시에 해탈 열반에 머물 수 있거든요. 무심에 머물 수 있으면 몸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랬죠? 없으니까 윤회 당연히 안 하잖아요. 윤회를 당연히 안 하니 윤회를 하면서 본인은 이미 깨달음 얻었지만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는 없는 거죠. 부처님이 생을 바꿔서 오셨으니까 그것도 윤회인 겁니다. 맞죠? 윤회에는 자발적인 윤회와 수동적인 윤회가 있거든요. 능동적인 윤회는 깨달음을 얻은, 진여자성을 깨달은 보살과 부처님의 모습이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 업에서 받는 윤회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윤회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 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가능하다. 만약 무아가, 초기 불교에서 말한 무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살의 존립 근거가 없다. 부처의 존립 근거도 있을 수 없다. 다 아라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리천에 있다가, 다음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마야 부인과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출가해서 내가 깨달음 얻었고 내가 그 깨달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겠어요? 존립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는 무아와 무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알만하고 무심을 이미 얻어서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준 게 대승에서의 불성, 자성, 내지는 진여자성, 그것을 우리 순수말로 참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나는

0: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나요? 본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래 성불이다.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중생들이. 그래서 열애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부처님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법화경에서의 화성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경전에도 그 이야기를 다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이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일성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나는 해탈 열반했노라. 그 해탈 열반 어떻게 했느냐? 아직과 아상에서 벗어나서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두 번째는 그럼 뭘 깨달아서 벗어났느냐?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다 지니고 있는데 중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생사윤회,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첫 번째 나는 해탈 열반을 얻었노라. 이것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 중도에 대해서 초기 불교부터 나중에는 대승의 중간 공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누구나가 다 열애와 똑같은 모습이다. 열애 덕상과 체를 지녔다. 이것이 열애장이고 그 열애장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자성이고 참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무아와 진여자성의 문제, 즉 진여자성 참나의 문제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그 무아와 자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말로 이제 참나라 하니까 그건 부처님 나가 없다 했는데 왜 자꾸 나라고 합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아와 진여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부처님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060-800-7000 060-800-7000번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다시 참고해서 매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자성을 알아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죠. 우리 개송 한번 하셔야죠.
1: 네.
0: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상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0: 스님, 이제 스님께서 살아오신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스님 비구니로서 어떻게 이 비구니회를 잘 만들어 오셨는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스님께서 1999년도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만드셨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담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1: 명감도
0: 하셨어요.
1: 만들었고요.
0: 네, 저도 사실은 출가하고 나서 저희 절에 오셔서 연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모으셨던 것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고
1: 그
0: 싶습니다.
1: 99년에 저 이제 승가대학에 있는데 지금 아산 스님이라고 기억이 돼요. 비구 스님이신데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오셔서 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게 무슨 보따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밀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 그 명감을 만들려고 그 이제 질문 용지 이런 걸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세 100년이면 이제 그 개화기 또 신여성 활동 이때죠.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 천주교. 그때 원불교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걸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불교만 아무도 그 보따리를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 아산 스님이 그 아마 신문 관계자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수행관장 봉각스님 갖다 주면 할 거라고 그래 들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죠. 근세 100년에 여성 종교 지도자를 정리했을 때 비구니 거를 정리 안 해놓으면은 근세 100년 여성 종교 지도자의 비구니의 역사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스님들, 그또 하여튼 뭐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하고 가고 또뭐 삼국유사, 삼국사 다 뒤져가지고 그 작업을 하긴 쉽네요. 97학번이에요. 승가대 정말 애쓰셨어요. 그 스님들하고 작업을 해갖고 결론은 역사에 남은 비구니 스님은 역사 정리를 하면 되는데 현재 근세 100년 그러려면 이제 지금 계시는 은사 스님, 노 스님 이런 분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죠. 전국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니까 연구소를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99년에 안암학사에서 비구니, 한국 비구니 연구소를 세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 김포학사로 이사를 가는데 정식 연구소 가면 끝까지 인가는 못 받았지만 보따리를 싸갖고 갈라야 되는데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는 방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따리를 싸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저기 종범 스님이 총장이시고 태원 스님이 저희 동대 같은 학기셔요. 그래서 제가 태원 스님께 우리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배정해줘야 이 보따리를 옮겨가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방을 배정받아갖고 이제 연구소를 글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한뭐또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세월이. 저쪽에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년간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됐어요. 그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 수행 담록에는 한 300여 명 스님이 정리가 됐고, 명감은 500명이 넘게 그만 애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담록의 이야기가 좀 길고, 명감은 그한분한 분의 정말 사전적인 그런 정리를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갖고,

0: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그쪽에는 다그 신여성 활동, 뭐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뭐 이하 학당에서 뭐 박사해 봐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쪽의 이야기를 보면은 은사슴이 아프셨고 절 기둥이 흔들거려서 그거를 바로 세우느라고 동량을 해가지고 전부 너무 다른 세계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준은 뭐 유학을 갔다고 대학 교수 이거는 저기 다이아몬드급, 그다음에 골드급, 실버, 그리고 브론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 어디서요?
0: 신문인데 거기서 이제
1: 아,
0: 책을 담당하는
1: 그렇구나.
0: 분이 이제
1: 어이구.
0: 그분들의 가치 기준은 그 신하 그 개항기고 근세 100년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활동을 했느냐 이건데 우리가 한건 보니까 전부 기둥 바로 세우고 은사스님 병 수발하고 쓰러져가는 그걸 제가 더 보고 와서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그걸 또 그런 급으로 나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 우리 자료를 섞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죠. 몇 년을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안 섞는다. 거기다 섞어놓으면 우린 다 브론즈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급으로. 이건 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고민이 이제 깊어졌죠. 그런 그몇년 동안을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독립으로 책을 내려고. 아, 그런 그 고민이 참 깊었고, 학인쌤들 고생도 너무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근세 100년 동안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스승 제자가 그 아픈 스님을 보필을 하고, 동량을 해가지고 그 절을 바로 세우고, 조선조에는 여성이 절에 가면은 기부인이 가면 기부인을 곤장을 칠수 없으니까 몸종을 곤장을 쳤더라. 그래도 그 기부인과 여성이 절에 갔어요. 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개학이의 신여성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여성들이 다 집에서 사대부도 그렇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그런 자기 의지를 발산할 그러한 교육이나 없었어요. 그럼 그걸 다 어디 가서 발산했느냐 하면 절에 큰 스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법문 듣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 갔다 오면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걸 다 했어요. 조선조의 그 여성 불교사는 한 자락을 깔고 봐야 그게 읽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여성이 천민이고 불교가 천민이고 가서 그냥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그냥 곤장 맞고 이것만 읽혀지는데 제가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신여성의 기계로서 펴졌다. 저는 그런 이론을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을 갖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여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계를 그 잠재되고 그 억눌림 속에 그것을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정말 불성자리를 가되고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성들이 배우고 들은 거고 또 비구니 스님들이 왕실의 그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 요즘 이제 그런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온 거야. 또 연구학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어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고, 자료가 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 하면 처음 신문, 우리나라에서 신문서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신문을 다 훑었어요. 그래갖고서는 한 3차에 걸쳐서 신문 스크랩으로 그걸 이제 모은 것이 여성과 불교, 한국 여성과 불교 그 책을 또 만들어서 한 23권의 그 책을 만들었어요. 자료집을. 그래가지고 비구니 회장이 되고, 그런 이제 학교도 제가 퇴임하면서 정식 연구소가 아니니까 그 짐을 다 싸갖고 와서 여기 금륜사 도서관에 그냥 4년을, 몇 년을 넣어놓다가 회장이 됐어요. 가니까 거의 무슨 연구소 있는데 활동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시 그 저기 전국비군의 승가학 연구소 해가 연구소에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자료를 거의 다 넘겨드렸고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속의 한국비군이 한가한의 책으로 나온 겁니다.

0: 94년도 종단개혁 당시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네. 또 말씀을 하셨어요.
1: 세계 불교를 보고 한국 불교는 비구니가 대접받는다. 그래,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비구니 스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벽이 너무 높아요. 자꾸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우리 비구니 스님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되고 그냥 모든 그 종헌종법을 이제 거기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그런 때 거기에 보면은 비구 스님의 법계는 법제위원회에서 이제 법계를 정하는데 비구 스님은 먼저 쭉 나오고 그 끝에 비구니는 그 율장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구니는 율장에 준한다 이러면 그 율장이 이제 팔경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경법이 나오면은 비구니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비구 스님께 종속돼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이게 팔경법이거든요. 일진심하고 같이 흑륜 스님하고 이제 저하고가 그 소위원회 비구 스님들 한 다섯 번 들어가시고 비구니 둘이 들어가서 그런 그 비구 비구니의 법계를 정하는데 이제 소위원회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율장에 준한다는 이건 지금 안 맞다. 그리고 결론은 그걸 빼주셨어요. 그 비구니의 법계는 그 율장에 준한 자 그때 삭제가 되고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다들 모르. 그래서 네. 지금도 저기 총회의원 스님들한테 그거는 지켜라. 또 율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또 팔경법에 꼼짝 못한다. 그래갖고 그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바뀌어지면서 1차로 문화부장에 그 비구니가 등록한 게 탁연 스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종단의 큰 어른이 저도 종회의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비구니가 부장급의 소임을 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셨어요.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어른 스님이 누가 바꿨어요? 그러고 소리를 질러서 제 뒤에 앉아 제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이제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지켜라. 지금 그 법계위원을 보면은 비구니의 법계는 비구에 준한다. 그게 그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탁연 스님이 비구니로서 처음 문화부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재무부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 비구에 준하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부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숨어 있는 역사고 그 최첨단에 이제 제가 노력한 부분이기도 해요.

0: 선생님,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여성 수행자들도 많이 만나신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 세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비구니 승가가 가진 큰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여성 수행자들을 만나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1: 뭐
0: 궁금합니다.
1: 불교계도 그렇고 그냥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때 새롭게 인도에서도 비구니들이 이제 탄생하고 또그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데 특히 유럽 비구니들은 그 티벳에 가서 달라이라마께 출가한 유럽 비구니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비구니는 긴 역사 속에 그 승가라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비구니 승가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거룩한 것이

0: 그 겨울 여름 안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 이 힘으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도 비구니로서 출가하는 건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질 일이고 잘 지켜가야 될 것이고 세계의 비구니와 비교할 때 한국 비구니는 비구니의 근본 그 출가상에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조계종의 한 축으로서 성실하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구니들이 자기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불교예요. 이제는 한국으로 불러들여라.
1: 그렇죠.
0: 네. 뭐 각국에서 K문화해갖고 또 K불교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접할 수 있고 한국 불교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밤낮 우리끼리 향유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말자. 이제는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교도
1: 그런 맞이하고. 것들을 실제로 해오셨어요. 샤카디타를.
0: 그럼요.
1: 한국에 샤카디타. 두 번이나
0: 그 샤카디타의 역사도
1: 네.
0: 그 8차 대회 2006년에 한 8차 대회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18차 대회는 아우 부처님이 한을 풀으라고 내가 해장할 때 또 하게 해주셨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샤카디타를 하면서 8차 대회, 18차 대회를 하면서 세계 불교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타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계 그 어려운 불교를 도와야 된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한국 불교를 경험하게 하고 그 티벳 비구니 단체가 학용품하고 약이었대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우리 불자님들하고 금년사 신도님들하고 학용품 왜 학용품이 필요하냐면은 젊은 아이들층 소녀층이 있는데 학교 가서 보면 복습할 학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필요하대. 아픈 사람이 많은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 같으면은 진통제 같은 거 소화제 네. 같은 거 이걸 모아서 이제 보내려고
1: 너무
0: 그럽니다.
1: 너무 그러니까
0: 작은 거에서부터
1: 네.
0: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우리만 즐기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불러들여서 그걸 맞이해주고 그 어려운 불교 교단에는 물품을 보내고 또 한국 불교에 관심 가지면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혀가자 그런 생각이에요.
1: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2: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사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오늘 개최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5일간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0: 19년도에는 또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나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 이건 잘했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4년만 잘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구니 회관에 보니까 거기도 2002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스님들이 거기서 생활 안 하시고 회의만 하고 다니시니까 집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걸리니까 아무도 안 오셔서 여기 뭘할수 있을까 하고 시작해. 이 건물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새는 것부터 정말 다 수리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더 중요한 거는 수행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두 번, 조계종의 수행은 가나선이니까 그 성본 스님이 선원장을 4년간 맡아갖고 꼭 했는데 시간을 나눠서 처음은 한 30분은 경전 강독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문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분 한 2시간씩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행 실참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제가 출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 전국의 스님들이 그 지혜가 있으셔서 활동하지만 그잘 고쳐진 회관으로 모셔서 그리고 이제 지혜 활동에 가서 수행 결사 한 적도 있어요. 대구쯤인가 그래 가서 또 경주에 경주가 좋으니까 거기 모여서 저 수행결사 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행 정신을 지켜가려고요. 네.
0: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1: 아쉬운 점은요. 그래 4년으로는 좀 짧았어요. 저는 이제 더할 마음은 없었는데 4년으로는 다시 이렇게 시작해 놓고 막 마감하려고 하다 나오니까 거기 신도님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회장을 더 했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그, 우리 비구니 한국 자체는 다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더 대외 활동, 그 외국에 아주 어려운 그런 활동을 좀더 했을 것 같고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잘 단합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전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더 했으면 지역별로 찾아가는 그 비구니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못 찾아가면 저쪽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더그 지역에 지방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본부하고 더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그런 건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앞으로 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서 노력해야죠.
0: 네.

마음이 곤란한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군인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뜬 갈라졌던 마음은 큰 바다에 물러서 다시 모아주십시오.

0: 스님께서 이제 전국 비구니회 원로 의장이세요. 그래서 어른 스님으로서 후배들을 또 바라보는 자리에서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1: 저는 이제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군림하는 형은 못 되고요. 그래서 비구니 회장한 그 경험을 그걸 가지고 비구니 회를 어쨌든 측면에서 도와드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출가 사모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구의 삼업,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뭘할 것인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 신구의 삼업이 결국 수행이거든요. 저는 절에 있다가 일반인들 학교를 다니면서 반대 쪽에서 승려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정말 스님들이 잘못하면 불자는 가슴아 저리거든요. 이 시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비구니의 승가, 또 비구니 전국표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구의 삼업을 가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한국 불교를 어필할 수 있을까? 우리 침문에 보면 승중즉 법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려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때 법도 존중이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비구니 공동체가 수행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국 불교 미래를 진단하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뜻있는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쪽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2030년에 사회가 이렇게 바뀔 때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제안도 하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뜻있는 언론이, 요즘 뭐 언론 안 해도 돼요. 우리 스님들만 쇼츠로 다 내보내니까 좋은 세상이 됐어요. 꼭뭐 어느 신문 의지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천주교가 불교 역사에 덫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광화문도 그렇고 해미읍성도 그렇고 제가 같이 싸웠던 게 남한산성. 그 승려가 그렇게 저기 남한산성을 쌓고 근데 그거를 그 종교 천주교 무슨 순례길로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종교 평화 순례길로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천진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 덫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바로잡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1: 네, 할수 있어야
0: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깜짝 코너인데요. 스님께서 오랜 세월 곁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온 한 물건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게
1: 물건은
0: 있으신가요?
1: 많은데요.
0: 한
1: 한
0: 물건이에요.
1: 물건. 네. 저는 그 우리 형제들하고 일타 큰 스님, 율사 스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는 백년암에 가면 성철 큰스님이 계신데 그 어른은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데 문이 열려지고 또 오빠 스님이 거기 계시면은 또 이제 통과가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문이 굳게 잡히면은 밑에 취조가 일타 큰스님한테 가서 이제 섭섭한 얼굴로 들어가면은 일타 큰스님이 막 그냥 환영하고 내편 들어주시고 막 그런 어른이셔요. 여기도 처음 이렇게 참이 집도 어려웠는데 이 절을 열고서는 꿈을 꿨는데 일타 스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언덕 같아 이렇게 걸쳐 앉아 계셔서 내가 이 다리를 붙들고 스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빴어 그러신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그때는 다 손으로 그 연하장을 써서 보냈어요. 인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낼 수 있어서 뭐 새해 인사드리는 글을 11월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많이 보내 한 405통, 450통까지. 500통은 그걸 다 써서 보내면 이제 1차로 스승님들, 뭐 종단의 어른, 일타 큰 스님 보내면요. 딱두 분이 답을 해주셔요. 일타 스님하고 그 총원장 하신 지관 큰 스님이. 근데 바로 답이 오는 게 아니라 9월쯤 되면 답이 와요. 그래서 수자, 봉각 수자가 보낸 연하장에 내가 바빠서 이제 답을 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두 분한테 안 해주셔서 그만이거든요. 어른은 이런 거로구나. 정말 이름도 없이 해외에서 그 공부하는 학인이 보낸 그 손, 연하장에 얼마나 바쁘셨으면 9월에 연화장에
0: 저는 잊지 않고
1: 네 그걸 계속 정말 지간 권수님 그 연화장을 계속 갖고 있었는 그 답을 그 중에서도 그 84년 제가 이제 유학 가서 2년쯤 됐을 때 저기 있어요 저기 그 세발 분양회에 세상사 부지 상도 사주천의 송풍 관량소라고 제 제일 제 방 안쪽에 걸어놨는데 위 봉각 선자 봉각 그 선인에게 참선하는 수행자에 보낸다 그리고 세 발 공양하고 바루를 싣고 분향 부처님께 예경한 그 밖에 인간사 부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세간사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상도 사주처 봉각 스님이 나 생각하지 생각하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이 하면은 송풍 가량소 그 지저감에 계셨거든요 지저감에 소나무 바람이 휙 쓸고 나가고 있어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간직하면서 아 우리가 인간 세상의 일도 잘 챙겨야 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인간사에 너무 그 간섭하지 않는 거 나도 그냥 소나무 바람과 함께 이 행사 지저감을 지키고 있어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의 근황을 글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삼방 갑자년 그러니까 84년도 보내신 거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나의 내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모습을 당부하셨고 당신도 아주 단박하게 소나무 바람과 함께 지저감에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신 글이세요

0: 이렇게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야기 또 출가하고 나서 비구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것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나눠주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1: 저는 그 일생을 살았는데 12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살았고 또 어린 세월 제가 성남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유학 갔다가 순간에 왔다 막 비구니 회장까지 그리고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원로 의장까지 이래서 한 12생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많았죠.
0: 아닙니다.
1: 그래서 그게 이 26년 순간의 일순간 같듯이 정말 금생에 살은 삶은 같지 않아요. 다 과거로 해서 다 이제는 그동안은 싸우고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지금 다 이렇게 하나씩 비우는 거 정말 이제 비워야 되겠죠.
0: 막 싸웠다가 이제는
1: 그래서
0: 비워나가는
1: 어떠한
0: 과정으로.
1: 권위도 명예도 다 이제 비우고 정말 저는 그 법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서 강물에 같이 흘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둑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강을 바라봐라.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 바다에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다시 증발하고 비가 되고 산천을 적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불교의 연기법이고 순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불교는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모습을 보이고 사회의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다 우리 불교의 그런 수행을 더 보태면 불교는 이제부터가 진짜 포교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부 긍지를 갖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그 자신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이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스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1: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냥 남았다고 굳이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감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손에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그래서 비우고 비우고 또 다
0: 아까
1: 같이
0: 강물을
1: 비워졌으면
0: 흘려보내는
1: 좋겠어요.
0: 것처럼.
1: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남는다면은 감사의 마음이 남지 않겠나. 아주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0: 저도 스님 오늘 만나 뵙고 여러 말씀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1: 너무
0: 남은 것
1: 떠들지
0: 같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너무너무
1: 않았나요? 무엇을 남기려고
0: 감사합니다.
1: 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0: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을 얻으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그것을 감로보시라 하느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약하지만 참으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천은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천은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1: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오늘 스튜디오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화계사 대적광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신년 특집 소나무 특별 이제 법회에 그런 어떤 의미를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석하고 있는, 제가 머무르고 있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매번 보는 우리 불자님들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상담이 자주 오는데 그 방송국에도 이제 광우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게 광우 스님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방송 딱 시작하면 화계사 교무 광우 스님이라고 나오던데 방송을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전화와가지고 스님 방송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근데 스님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얘기를 못했는데 속으로는 아, 대체 무슨 방송을 온 거지? 여러분 방송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앞에 보면 화계사 교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광우스님이 또 있나?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의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여기 삼각산 밑에 화계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방송 이후로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광우 스님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이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화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계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절인데요. 그 화계사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화계사 약지라는 그 책에 보면 화계사를 산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미, 세 가지가 아름답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계곡이 아름답고, 그리고 돌이 아름답다. 그래서 산미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예뻐. 예, 아유, 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빈말인 줄 알면서 좋대요. 또. 예, 웃자가 한 말이고요. 사람이 제일 아름답죠. 자, 그래서 산미, 그래서 화계사가 꽃필 화자의 계곡 계자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계곡,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곡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화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화계사는 원래 화계사의 뿌리가 되는 사찰이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요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광종 때 요 근처에 부어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나 봐요. 부어동에 법인대사라고 불렸던 탐문스님께서 지으신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조선시대 중종 때 요 보덕암에 신월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예, 이 신월 선사께서 왕족인 서평군 이공 이씨니까 왕족이겠죠? 왕족과 대화를 하다가 이 서평군 이공이라는 이 왕족분께서 신월 스님에게, 여기 화계동에 가면 예전에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너무나 그 자리가 아름답다. 그쪽으로 절을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서평군 이공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그러니까 신월 선사가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왕족인 서평군 이공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화계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지금의 화계사가 창건되게 되었다. 근데 채 100년도 안 돼가지고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18년에 여기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사찰이 전소가 되니까 그때 여기에 계셨던 도월선사라는 분께서 역시 왕족인 덕흥대원군을 찾아가서 화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덕흥대원군이 누구시냐?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 그러니까 그때가 광해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대원군이 누구의 할아버지 정도 돼요? 광해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그래서 더 큰 대원군의 가뭄의 큰 화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중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창불사를 하고 쭉 세월이 지나다가 아마 화계사가 그때 좀 많이 쇠락해졌나 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시절, 그래서 1870년에 용암 스님과 초선이라는 스님께서 흥성대원군을 찾아가서 화계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의 막대한 자원과 지지를 받아서 지금의 사찰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왜 그렇게 이제 우리 화계사에 막대한 지원을 해줬냐,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가 굉장히 그 한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도량인데요. 여러분들 그 1933년에 한글학회 주관에 의해서 이희승, 최현배 등을 포함한 아홉 분의 군문학자들이 요 화계사 보화루 있죠? 옆에 보화루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뼈대를 이루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사랑 나라사랑 하잖아요. 예, 그 뼈대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화계사가 그 중요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살아생전에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네 분의 큰 스님들을 세계 4대 생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그리고 저 그 당시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화계사에서 주석하셨던 순상 큰 스님께서 1984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느끼겠지만 여기 새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 건물만 보면 도량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왕실 사찰이라서 아무나 못 왔대요. 왕실의 왕족이라든가 궁녀들이 와서 신행생활을 하던 데가 바로 여기 화계사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함부로 못 오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었어요.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왕실에 갔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생에 무술이었어, 무술이. 예. 그래, 개 중에 공주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주같이 어머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주였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자, 어쨌건 제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승산 스님께서 외국인을 위해서 널리 이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고 널리 법을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계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웅전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91년에 지금의 이 큰 대적광전이 이제 새롭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995년에 화계사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불교대학에 개원을 하게 되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불교대학 출신이죠. 예, 화계사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불교대학이다. 제가 절대 불교대학 담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사심은 좀 깔려있지만, 예, 그래서 1995년에는 또 불교대학에 개원을 해서 오늘날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또 가장 손꼽는 불교대학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화계사가 정말 꽃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아름답고 그 역사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또 도량이 이 화계사가 되겠죠. 화계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원래 신라, 특히 고려시대 때 그 나라의 국교로까지 이렇게 받들던 우리 불법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참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계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요.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찰들이 다들 문을 닫거나 불태워지거나 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장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성종, 그리고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 그 연산군 뒤에 왕이 되었던 중종,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던 중종 때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던 사찰이 바로 무슨 사다? 화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대 때 이 사찰이 불태워져서 다 이 사찰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왕의 아버지, 왕의 현직 왕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사찰이 또 무슨 사찰이었다? 이 화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당시의 승유 억불 속에서도 왕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사찰이 바로 이 화계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의 역사에서도 아주 특기할 만한 그런 어떤 사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량이 되겠는데요. 이 오늘날의 이 사찰을 크게 일으켜준 분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은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이하응이 이제 원래 본명이시고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왕권이 이제 짓밟히고 있었을 때 이제 미친 척 야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때를 노리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지 않습니까? 그 흥성대원군이 이 화계사와 어떤 깊은 인연이 있냐면 썰을 좀 풀자면 어느 날 흥성대원군이 이제 야심,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야인처럼 미친 사람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 흥성대원군 부인 여흥민 씨의 원찰이 이 화계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누라가 다니던 절이니까 흥성대원군도 가끔 머리 식히고 싶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했답니다. 혹시 여흥민 씨 오셨습니까? 여흥민 씨? 있어요? 저 계시네. 예, 여기 화계사 열심히 다니시겠어요? 근데 어떡하냐, 조금 이따 안 좋은 얘기 나올 텐데. 예. 여흥민 씨 잘못은 아니고 여하튼 여흥민 씨 이제 부인이 다니던 원찰이라서 흥성군이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계사에 여름날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계사에 딱 올라왔는데 저기 왜 동자승에 가만히 서 있다가 요 이양 그러니까 미래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사찰의 문에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선비님 혹시 성함이 뭐 이자 하자 응자 되십니까? 아니 스님이 그걸 어찌하오? 아 우리 스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서 일로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약간 좀 뻥이 섞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난 스님이 만인 스님이었어요. 이 화계사에서 만인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인 스님하고 이런 저와런 대화를 했는데 이 대원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감지를 합니다. 원래 고수는 고수를 바라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인 스님도 이제 흥성대원군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역시 내가 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려는 용과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심장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내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인 스님이 살짝 운을 띕니다. 이제 우리가 간본다고 하죠. 예. 혹시 마음속에 큰 웅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욕먹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인 스님이 다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찔러보면서 아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요 만인 스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분에게 내가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안동진 씨의 이 세도에 의해서 이 조선이 막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되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아, 방법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 아,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꼭 운을 띄어. 방법이 있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 흥성대, 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억겁에 무서운 업보를 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면 불법 문중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을 떼지 말든가. 그 얼마나 흥성대원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만인스님이 이것도 시절 인연인가 봅니다. 이것도 시운인가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업을 짊어지고 말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핑 돌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야사예요. 야사. 야사인데 그 흥성대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의 덕산에 가면 가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야사의 금탑이 있는데 그 금탑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제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묘를 쓰면? 부처님 탑 자리에다가 어떻게 묘를 써요? 여러분들은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써요? 그렇죠. 못 쓰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흥성대원군이 아 거기다 묘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에다가 묘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흥성대원군의 마음에는 그게 이제 꽂혔어요. 이 스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절을 어떻게 내가 빼앗아서 저기다가 금탑 자리에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 남영군, 예? 남영군 우리 아버님의 묘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불태워버리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흥성대원군 보통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절에다 불 지른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촛불이나 켜. 뭘 불을 질러. 예? 그 연등이나 켜면 되지. 어? 사찰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야겠다. 불이 질러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다가 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대원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꿈에 저 호보신장이 나타났답니다. 화엄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어찌 감히 부처님 도량을 불을 질러서 묘를 쓸 생각을 하느냐 하고 고함을 꽥 찌르는 그 꿈을 한날 한시에 가족들이 똑같은 꿈을 꿨대요. 이걸 그러니까 가족 문중 회의가 열립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난다. 여러분들한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흥성대원군 이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에 딱 치면서 이건 진짜다. 그렇지 않고서 꿈에서 한날 한시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는. 우리 친구 야 이건 로또다. 어차피 인생 한번 올인이다. 막 이래가지고 저 인생 올인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건달들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밤에 가야사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야 부처님 도량을 불질러요. 그리고 뭐 근데 여기에 여러 편집 버전이 있어요. 뭐 불지른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연천에 있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500리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묘를 옮겨와서 그 금탑 자리에다가 묘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금탑 자리에 묘를 쓰게 돼요. 그리고 7년 후에 묘를 쓰고 나서 7년 후에 둘째 아들 제황을 낳습니다. 제황.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12살 때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이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재밌긴 재밌는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 들죠? 불자라서 그래요. 왕이란 게 대체 뭐길래? 어차피 이번 한생 그냥 그 몇십 년 권력을 줄 뿐이고 막말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왕 한번 안 해본 적이 없다는데, 수많은 윤회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데, 이번 선 그 몇십 년 그 권력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불지르면서까지 거기다 묘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놓고 화계사 스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용암 스님, 초선 스님이 찾아가서 화계사 좀 여기 절 좀 좀 이제 쇠락하니까 절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대웅전을 떡 하고 지어주네. 예? 그래서 저 우리 화계사 대웅전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 대웅전이 흥성대원군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목수와 석장들을 불러가지고 단시간 만에 이제 지은 법당이 되겠는데요. 우리 화계사 대웅전의 이렇게 마루에 보면 용머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찰에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관청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용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실 사찰이라는 이제 근본이고요. 그리고 화계사 이 대웅전이 보통 도량이 아닌 게,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법당을 짓는데 그냥 짓겠어요? 조선의

제일 가는 풍수가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지정을 해서 지은 데가 저 대웅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계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 스님 대웅전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뭐 다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 아무 느낌 없다가 괜히 진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궁전, 이제 궁궐을 이제 또 크게 지어서 왕권의 이제 체면을, 왕실의 체면을 사람들에게 널리 세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는데, 저 경복궁 같은 데 이제 새로 짓게 되거든요.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뭐 또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동전 만들려면 총동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아시죠? 네.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에 큰 금동 대불이 있어요. 30m, 33m로 되어 있는 금동 미륵 대불이 있는데, 원래 그 금동 미륵 대불이 원래 그 자리에 신라 해공왕 약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진표율사께서 7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금동 미륵 대불이 있었습니다. 그 미륵 대불이 임진왜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병자호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언제 그거 쑥 뽑아갔다? 흥성대원군이 돈 만든다고, 당백전이라도 돈을 만들겠다고 천년대 금동대불을 뽑아갔어요. 그걸로 동전을 만들었대요. 대박이죠. 화계사에다 절 지어서 놓고.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계사 입장에서는 흥성대원군이 좋아요. 우리 절 지어줬잖아. 예? 그런데 이 한국불교의 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흥성대원군이 진짜 불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면 아무리 왕식, 야 너 절에다 불 질러라, 그럼 왕 시켜줄게 하면 진짜 왕을 시켜준대요. 근데 절에다 불을 질러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하면 마군이에요. 차라리 왕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 동안 내려온 그 소중한 문화재, 그것도 불상, 어마어마한 그 천년의 역사와 내공에 담겨진 불상을 뽑아가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였던 고종과 순종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비운의 왕으로서 이 마지막을 하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부처님 불법승 삼보를 회방하는 삶은 반드시 아주 무거운 큰 업보를 받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생에만 받는 게 아니래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거운 업보를 다 갚을 길이 없답니다. 그러면 문제, 흥성대원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을 회방하면 무거운 업보를 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사찰을 만들거나 법당을 지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죽으면 염라당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계산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판을 어디 보자, 가야사 불탔으니까 마이너스 몇 점? 아이고, 화계사에 법당 졌네? 어디 보자, 플러스? 아이고, 금동 미륵대불 뽑아갔네. 마이너스 깎고, 아이고, 그래도 또 여기 절에 여기저기다 또 뭐 보시도 많이 했네. 그러면 이거 좀 올리고, 계산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머리카락이 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어떻게 계산 때려야 되나. 예? 자, 자기가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습니다. 흥성대원군도 아마, 흥성대원군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시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계사의 대웅전을 지어준 공덕은 공덕대로 받고 금동대불 뽑아간 악업은 또 악업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인과 업보가 묘하죠. 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이 화계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 우리 화계사 정각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정각에 있는 한문들 있죠? 저기 이제 우리 정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놓은 저 한문들이 조선시대 말 최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다들 지은 거예요. 우리 명부전에 있는 명부전 현판도 흥성대원군이 쓰신 거고, 저기에 있는 보화루도 화계사라고도 이제 현판돼 있는 것도 다 흥성대원군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있는 대웅전 현판은 조선시대 말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부탁을 받고 써준 거래요.
그만큼 이 화개사가

왕족들과 왕실들과 흥성대원군과 고종이라든가 수많은 그 인척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계사에 오셔도 그냥 대웅전하고 대적광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말 화계사를 대표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명부전. 화계사 좀 다녔구나. 예, 그렇죠. 명부전. 명부전의 역사가 전설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정왕후 조씨라고 조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 흥성대원군의 부탁을 받아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재황을 고종으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조대비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근데 이 신정왕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어요. 82세인가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가지고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이지만 한 여인으로서는 눈물 많고 한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효명세자를 만나게 돼요. 효명세자를 만나서 세자빈이 되는데 남편이 채 2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대에.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남겨놔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훗날에 헌종이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둘을 20대에 모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강화도에 있었던 영고가 없던 강화도령을 철종으로 모시게 되고 안동 김씨가 이제 세도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었던 풍양조씨가 여기 있어요. 풍양조씨 오셨어요? 풍양조씨 저 여흥민씨 아까 계셨고 풍양조씨 안 계세요? 예, 풍양조씨가 처참하게 이제 짓밟히게 됩니다. 눈앞에서 자기 친척들이 안동세가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걸 눈으로 다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꾹꾹 오로지 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불심에 의지하면서 다 내 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할 때 뭐해라? 다 내 업이다 하면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불심으로 한 해 한 해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의 세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하흥과 이제 손을 잡고 이하흥의 아들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이제 고종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워낙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흥성대원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을 내가 내 스스로를 가만히 비춰봤더니 내가 전생에 너무나 업보를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희를 맞이하는데 70을 맞이하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업보를 지은 게 있으면 그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업공덕을 짓고 가고 싶다.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싶으니까 요 화계사에다가 지장보살을 모시고 싶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모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흥성대원군이 누구의 부탁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왕명을 내립니다. 조선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조선팔도에서 찾아라. 그 아무나 모신 게 아니에요. 저 공방 가서 예예예 지장보살님 한번 맞추려고 하는데요. 예예 그러니까 금빛이 좋겠죠. 예 얼마요? 에이 나 왕인데 좀 싸게 해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싸고 뭐 팔고 뭐 사고 뭐 싸네 비싸네 이게 아니라 조선팔도 불상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영험 있는 분을 모셔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명인데. 그래서 조선팔도를 싹 뒤집어가지고 가장 스님들한테 막 자문을 구했겠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 불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겸불산, 산 이름이 또 겸불산이에요. 겸불산의 강서사라는 절에서 지장보살님과 무독귀양 도명종자와 그 열 분의 시왕들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찾고 찾고.

찾아서 찾아 가장 영험이 있는 지정보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화계사에서 세 분의 스님이 대표가 돼서 강서사에서 지장보살상하고 시왕상을 이제 모셔오는데, 이제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명부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상하고 시왕상들이 크잖아요. 달구지에 이제 몇 개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정성스럽게 올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혹시 상하지 않게 몸에다가 그 정성스럽게 솜 같은 거, 손이불 같은 거 다 덮은 뒤에 그 힘들게 소 달구지를 끌고서 이제 배가 있는 나루터에 갔대요. 왜냐하면 배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절 지어놨겠다. 이제 불상만 모시면 되는데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뻥크나면 안 되잖아. 나루터에 딱 갔는데 배가 없는 거야. 배가 없더래요. 어떡해. 그래서 휴대폰도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 연락이라도. 아, 지금 저기 조정에선 기다리 며칠 후에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저, 예, 예, 예. 대원군님? 대원군님? 예. 아, 여기 음질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아, 지금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며칠만 늦춰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멀리서 배 하나가 쓱 오더랍니다. 오더니, 혹시 배를 찾으십니까?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배를 찾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딱 왔냐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오전에 빨리 아침까지 저 나루터에 가봐라. 성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꿈에 할아버지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 꿈인가 해서 와본 겁니다.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스님도 놀라고, 예? 그렇잖아요. 뱃사공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막 지장보살도 막 놀랬대요. 에? 어떻게 알고 왔지? 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나?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한강이 뚝섬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2, 3일이 걸렸대요. 2, 3일이 갔는데, 그날따라 순풍에 돛단 듯, 예? 도체 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반날자만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일 안에 무사히 지장보살님과 저 강서사에서 모셔온 지장보살님과 도명종자와 무독규왕과 시왕상을 저렇게 모셔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명부전에 계시는 저 보살님과 시왕상이 우리 보물이에요. 보물. 네,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백사공한테 큰 상금을 하사하려 합니다. 여러 곳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예. 아, 스님,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나 또 이런 거 기대했는데. 불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백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현몽을 하시고, 이렇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밤날잠만에 도착할 수 있던 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요 명부전에다가 제 이름 석자만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항상 명부전에 등을 달 때마다 그 사공의 이름이 항상 올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화계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화계사 약지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방송 나가면 또 저 명부전 좁아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이제 명부전 좁거든요.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막 몰려들면 저서 이제 제도 지내야 되는데 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순상스님께서도 평소에 요 대웅전이나 여기 이제 우리 나한전 천불오백선전이나 여기서 기도할 때 에휴 신도들이 몰라. 정말 저기 기도발 받는 데가 저 명부전인데 신도들이 몰라. 승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화계사가 이런 어떤 우리 명부전 지장보살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전국에서 왕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님을 찾고 찾아서 황해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상의 우리 화계사 명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

때를 지낸다면 저는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예. 왜냐면 우리가 뭐 많은 불자분들이 막 천도제 지내면 사업도 잘 되고 막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지장경에도 분명히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광신해서는 안 돼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분들한테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해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원칙이고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하면 안 되되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천도제 한번 지내보고 싶다 하면 어디서 지내면 좋다? 여기까지. 너무 이러면 편집될 수 있어요. 예. 예, 여기까지. 예. 그만큼 이제 좋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화계사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대비의 그 어떤 간절한 서원의 마음으로 지어진 게 바로 저 명부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지은 선악과 악업의 결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은 정말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예? 그런 나쁜 인연, 예? 나쁜 인연도 있고. 참 이게 어려워요.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이 조선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거대한 이 조선이란 거대한 공업이죠.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업, 공업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조대비가 그 왕실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 여인으로서 정말 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개인이 짐어지어야 할 자기의 업보였던 거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의 숙제다? 자기 자신의 숙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났구나? 아니, 아,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잘라. 이거. 예, 광우 씨 말고, 예, 제가 다시 할까요? 부처님을 만났구나. 예, 다시요? 예? 응? 아, 잘 나가다 왜 그래? 예. 예. 자,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한 가닥 성근을 지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구나?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전생에 복과 성근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계사에는 또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오타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까마귀가 까마귀가 쪼어서 나온 샘이라고 해서 오타천이라는 약수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주 유명한 약수물이었대요. 요 전설이 재밌는데, 요 아랫마을에 어느 효자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늙은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병에 걸렸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피부병을 낫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병을 낫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에서 약초를 구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모든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잖아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더라. 효자야, 너의 효성에, 그 갸륵한 효성에 내가 감동을 해서 나왔다.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산신령이잖냐, 뭐 이러면서. 뭐 저기 가면, 저 화계사 옆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샘을 뚫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어머니가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꿈을 딱 깨고 나서 하늘에 감동해서 나이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저 화계사 옆에 있는 그 돌에 가가지고 막 깨는데 막말로 그게 뭐 깨지나? 예? 망치로 깨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와도 깨고 또 깨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지쳐서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까악 까악 소리가 나면서
뭐가

0: 잘 나왔을까요? 까마귀. 뭐 뜬금없이 뭐 고양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까마귀들이 그 부리로 돌을 쪼아줬대요. 망치로도 안 깨지는데 까마귀 부리로 쪼아줬대요.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싹 나았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주신 물이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쪼아서 만든 샘해서 오탁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 수 있다 없다. 예,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음용 불가 판정으로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물로 판정이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설로만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래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도를 한 번 더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년 특집으로 화계사 대적강전에서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자각은 영혼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치를 하셨는지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희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부자 수일조 공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문염송을 공부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 출정화 공안은 송과 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부자 수일조 무딘 도끼와 바란 쪽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청원 행사 스님, 그 다음에 남아 회양 스님, 여기에 석두 희천 스님까지 등장하는 육조 문화에 이제 오종 가풍이 펼쳐지는 그 큰 스님들의 이 법거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이 가나선 선풍이 보조국사 이래로 800년이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무수한 도인들이 이 화두 참선을 통해서 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세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그 많은 큰 스님들이 전부 이 화두 참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윗바사나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좋은 수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명상 열풍이 일어나고 메디테이션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남방 수행법에서만 머물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수행법으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법도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선풍이 일어나고 유행을 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BTN에서 이렇게 선문 염송을 하고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본칙과 염송과 염송설화를 이렇게 왜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세기에 입적하셨던 많은 큰 스님들이 반드시 오신다. 그큰 스님들 오시면 이제 다시 한번 엄청난 선풍이 한번 일어날 텐데, 본인들이 옛날에 하셨던 공부, 그 다음에 평소에 친근하게 생각했던 공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전생에 공부했던 그가 랑데뷰가 됐을 때 한번 마음에 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청정불이, 본래 자신의 열애가 바깥으로 한번 출연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대, 20대 때그 도인들이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친구들하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영상들 보고 할 때, 그때 이 불교 컨텐츠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전생에 공부했던, 들었던 화두라든지 이런 것들과 딱 떨어졌을 때 한번 대발심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굳이 스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만나게 됐을 때 자기의 본래 면목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이 21세기에 그 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생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선문 염송 같은 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공부를 우리 BTN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걸 보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는 시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많은 영상들, 지금 뭐 드라마, 영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사, 문화를 통해서 이제 사상, 정신 이쪽으로 깊이 들어올 겁니다. 외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한자 문명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해서 외국인들이 자막으로 영어 자막을 다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5년, 10년 뒤에 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국의 정신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이 불교, 그 다음에 불교 가운데서도 선불교, 그 다음에 그 선불교 가운데서도 참선하고 화두를 드는 이 가나선의 전통, 우리 천년 넘은 한국의 선원의 전통들이 전 세계에 크게 부각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티벳 불교와 남방 불교 위빠사나라든지 메디테이션이 많이 이제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국의 젊은이들로 다시 옛 도인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이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만났던 옛날의 화두들과 직면하게 됐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은산철벽이 나타났을 때 전생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선문 염송 가운데 이렇게 향상구 공안들은 어려운 공안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 그러냐면, 선사 스님들은 한계반계를 찾는다 그래요. 수없이 많은 대중 가운데 눈밝은 도인 한 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서양 철학에는요, 수없이 많은 대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천재와 같은 그런 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법을 물려주는, 법을 계승하는 이런 법통, 근데 인가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전통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미치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공안들을 누구나 다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먼저 안 성각자가 뒤에 아는 후생이 와서 이 독공부가 완성이 됐을 때척 알아보고 법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법맥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비록 나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도의 세계가 있고 저게 법이 물려지는 것이 있다. 이 마음법을 그 대대로 상속하는 그런 그이 불법의 전등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맥이 살아 있다는 거지요. 서양에는 많은 분들이 니체 같으니 미쳤잖아요. 정신병원에 가고 뭐 고흐와 같은 분도 자살하고 말이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이제 서양도 선불교를 접함으로 인해서 그이들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지음자를 만나서 한 개, 반 개를 만나가지고 법을 이어줘서 종파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면서 이 법맥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서양에도 생겨날 수가 있다. 동서 문명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회통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청원 행사 스님 이래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종의 오가 가운데 세 개의 종파가 운문종, 벽안종, 조동종 세 개의 종파가 이 청원 행사 스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석두희천이라는 스님 한 명, 딱한 명의 선사에게 법을 이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선풍이 일어났다 그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선문염송의 가장 어려운 향상구들을 제가 강의에서 남겨놓으면 많은 스님들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이걸 보고 이 가운데에서 눈밝은 명한 납자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공부를 해서 도인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 그런 인연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런 선문염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힘이 나고 뭔가 혼자서 흐뭇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법맥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사라졌겠죠. 경허선사가 처음에 깨닫고 나서 사고무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법을 인가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도인이라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법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도인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한국 땅의 위대한 면이 아니냐. 법이 끊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도 닦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신문명의 나라요. 전 세계에 지금 문화의 힘으로 이제 세상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력이라는 말은 있으나 물력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폭력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물력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그 한자 문명에서 쓰지 않았는데 물력을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가 한국이 되지 않겠나. 그럼 이거는 결국 정신적인 정신 문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력이 물질과 관련된 거라면 물질과 실학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말이죠. 심학과 그죠? 허학과 인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 바탕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 써도, 아무리 써도, 그 자취를 알수 없는 이 마음의 힘에서 물력이 나오고 정신문명이 새롭게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서 전 세계의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선도하는 그런 힘이 한국인의 정신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동양 정신의 힘인데 그것을 가장 올곧게 지켜온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천년간 이렇게 이어져 온 가나선의 이 가풍, 선풍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말했듯이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많지만 이 선의 역사, 한국의 도인들이 법을 이어가면서 정진을 하고 일제시대가 오건 전쟁이 오건 현대 사회가 어떤 형태로 가든 상관없이
지금도 안거기간의 선언에서 우리 많은 수자 스님들께서 정진을 하고 계신다. 그 정진처들이 스님들의 안거의 그런 그 열정으로 지켜지고 있는 한 한국 불교는 위기가 없고 한국의 정신 문명은 끊임없이 힘을 이 힘에서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선문염송 강의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들이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보게 되는 그런 이 필독에게 영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전부 여기 막히거든요. 이 한 말씀 끝에 깨달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도인들의 말씀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남아서 힘을 발휘하는지 가장 어려운 불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이 선 그 이 불교에 나타난 이런 그 문법과 어법이 새로 따르게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현사 도저라 현사 사비선사가 말한 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한 반이라. 근데 이때 우리 지금 선문염송 염송설화에 그 뒤에 주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사 사비선사가 말한 바로다 하는 거에 이거 뭡니까? 미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주석에 잘 모르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찾아가지고 뱃속에서 종이 울리는 걸 듣고 내 뱃속에서 종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니까 한 스님이 아유 몸이 괜찮으십니까? 배에서 종소리가 난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현사가 말한 바니라. 그 얘기는 온 세상에 이 나와 우주법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바깥에 울리는 종소리도 내 뱃속에서 울리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아유 배 뭐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뜻으로 현사 도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역대의 그 고려시대 때 주석에도 미상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록에서 끊임없이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이 사유하고 깊이 공부할 수 있죠. 현대 사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끊어진 세계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으며 친구들끼리 무슨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지 그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고 그 세계의 수준이고 우리 현 시점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지구 인류의 수준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엄청난 수준에서 또 살고 있는 과학자들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사가 혼잡하고 그 범성이 동거하는 겁니다. 용과 뱀이 뒤엮여서 안고 살고 범부와 성인이 같이 이 세계를 삽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이제 화엄의 세계에 무예의 세계이기 때문에 뒤엉켜 사는데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이런 그 마음의 힘을 발휘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타너스님이 50년 전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문화를 창달할 것이다. 세계가 한국이 하면 따라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옆에 계셨던 스님들이 스님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화엄이나 말씀하시고 우리 불교 교리 선 얘기하시지 그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기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선문염송 공부도 앞으로 다시 가나선의 선풍 이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질문들 가장 난해한 언어들을 화두를 참고하고 참선을 해나가는 이러한 시대가 또다시 이 가나선의 선풍이 오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인간의 정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진점이 있습니다. 진여가 훈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공안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부자 수일족

공안인데, 또한 주가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본칙은 말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문장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들이 아주 좋아요. 이 돌부자 수일 쪽은 염송보다 본칙 공안이 너무나 좋고 볼만하기 때문에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십시오. 청원이 영속두로 치서상 남아 회양선사하고 내왈 회일에 여역에 돌부자 주산하리라 하다. 청원 스님께서 속두로 하여금 남아 회양선사에게 서신을 전해 올리게 하면서 이어서 말하였다. 돌아오는 날에 너에게 무딘 도끼 하나를 주어서 산에서 주하게 하리라. 그말 속에는 네가 가서 서신을 잘 전달하고 뜻이 상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아괴양선사가 나와도 더불어 육조 해능선사에게 법을 이은 도인이니까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법거량을 해서 말이 통해야 된다. 거기서도 인가를 받아오면 내가 너에게 이 무딘 도끼를 주어가지고 산에서 주하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석두가 도 양사처하야 미달서 하고 석두가 남양회양선사의 그 처소에 이르러서 미달서 하고 편지는 전하지도 안 하고 변문하되 곧장 물어가로되 불모 재성하고 부중 기령시 여하오. 아주 멋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모든 성인을 사모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영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는 어떠합니까? 미친 질문이라 그럴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나 이런 질문 한마디 하는 이 가운데 말이죠, 우주법계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마디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납자가 있느냐. 참,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옛 성인과 더불어서 윗시대를 넘어가서 서로 같이 교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우라 그래요. 윗시대에 가서 벗을 삼는 거죠. 이런 질문들, 멋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양운하되, 남아회양선사가 이르되, 자문이 태고생이요. 너의 질문이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높고 그냥 너무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 하불향 하문고, 어째서 밑을 향한 질문을 하지 않는고,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 질문도 아주 이 답도 아주 멋있습니다. 너무나 너의 질문이 높아. 질문 좀 낮추지 그래? 이것도 아주 멋진 벗거량이죠. 그러면 보통 아주 큰 도인이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기가 좀 죽게 마련인데, 석두 스님은 뭐라 그러냐. 석두운하되, 영가 영겁친윤이언정 불구재성의 해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아괴양선사의 말씀에다 그냥 아주 그냥 삼십방매를 다시 때립니다. 차라리 영겁토록 가라앉아서 빠져가지고 있을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은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낮추라 그랬는데 더 높여버려요. 더 높여버린단 말이죠. 그랬더니 양이 부대언을, 남아괴양선사가 대답을 안 해요. 이 대답하지 않은 것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대답하지 않은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석두희천선사가 남아괴양선사를 대답하지 않고 있는 이 선사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아괴양선사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힐난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지는 겁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이 말하지 않는 거에 이 멋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침묵의 미학입니다. 침묵의 선이에요. 이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 여기에 이제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다또이 석두가 압니다. 그러니까 석두 내회하다가 바로 그냥 돌아와 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구조상에 어떤 느낌입니까? 석두 이천 스님이
스승인 청원 행사 스님

회장님에게 얘기를 듣고 멀고 먼 길을 찾아서 갔을 겁니다. 요즘같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중국 땅에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서 가서 탁 만나가지고 말이죠. 곧장 질문을 말이죠. 서신도 전달하지 않았대. 스승이 준 편지가 있는데 편지에 뭐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뭐 그냥 편안한 말이 있겠죠. 뭐내 제자를 하나 보내니 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석두는 그 스승의 뜻을 다 알고 아예 편지를 전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뜸하 그냥 질문이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에 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했다든지 뭐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셨다든지 뭐 그런 게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대뜸 그냥 바로 그냥 자기의 취모금을 보금을 들이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학현 선사 답을 딱안 하니까 바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청원 행사가 묻죠. 사문하되 자검이구라 네가 간 지가 오래지 않았어. 와도 너무 빨리 왔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게 너무 빨랐어. 서득 딸부와 편지는 전했느냐? 너 편지 잘 전하고 오라 그랬는데 편지는 잘 전했냐? 그랬더니 석두가 말하기를 신역불통이요 서역부달이다. 이 말도 멋있잖아요. 우리 서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상호간에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믿을 신자 써서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신역불통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통하지 않고 이 편지도 전달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얘기 안 돼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 가가지고 인가 받고 오라 했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전혀 그 사람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통합니다. 딱 그래놓고는 내거 전화하고 그래놓고는 앞에 있었던 얘기를 다 전해요. 그도 뭐 가서 벗거량한 얘기를 하겠죠. 다 해놓고 부운하되 다시 이야기하되 거일에 모홍화상 허계 돌부자 주산이니 즉금 변청하노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날 스님께서 무딘 도끼를 하나 주어가지고 산에 주하도록 허락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었는데 지금 바로 청합니다. 도끼 주세요. 법을 물려달라 이게 딱 그냥 아주 그냥 이 거침이 없어요. 딱 그랬더니 이두 분의 어떤 그 살림살이는 이미 그 석화전광처럼 뭐다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뭐 이코 저코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수와 일족한데 도끼 달라 그러는데 말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청원생이 다리를 그냥 한짝 축 내밀었다. 다리를 쭉 내밀었다.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이 앞에 있는 스토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되면 화두 드는 사람은 뭡니까? 어째서 다리를 내밀었는 거예요. 화두는. 이 돌부자 수일족 공안의 화두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째서 다리를 내밀었는 거. 뭐 길게 하자면 어째서 청원 행사가 이 무딘 도끼를 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다리를 내밀었는 거, 다리를 내밀었는 거겠지만 간단히 하면 어째서 다리를 내밀었는 거. 어째서 다리를 내밀었는 거. 다리를 내밀은 거에 아주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딱 알지 못하면 다른 거다 알았는데 이걸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재참해라. 공부 덜 끝났다. 뭐 팔만대장경 다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이거 모르겠으면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선 세계에 들어와서 깊고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와서 공부가 다안 되면 이게 답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믿지 않고 아유 선 참선 이런 거 저는 그런 교수님도 봤어요. 선 그거 다 사기단 말이지. 다 사기고.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수수께끼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그거 다 부질없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하냐. 이러는 분 봤어요. 불쌍한 얘기입니다. 불쌍한 얘기라. 이게 저 깊고 깊은 아뢰야식에 말이죠. 미세망념이 끊어지는 그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척 듣는 순간 알아져서 그냥 흉금 유출입니다. 그냥 가슴에서 그냥 답이 그냥 턱 저절로 나와야지 사유를 거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척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벌써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다리를 척 내밀었다. 딱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두 예배하고 딱 그래요. 석두 스님이 그게 바로 그냥 절을 딱 해버렸어요. 절을 딱 해버렸다고요. 이게
도끼 달라 그랬는데 다리를 쩍 내밀어.

이런데 그냥 탁 절을 딱 하고 입 남학 주산하다 바로 남학에 가서 산에 머물렀다. 도끼를 받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가서 뭐 난 인가 받았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지요. 여기에 이 번개불처럼 빠른 이 주고받는 대화들, 예. 이것들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이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직지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이게. 곧장 그냥 사람의 마음, 근본 마음을 딱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직지예요, 직지. 우리가 지금 최초의 그 금속 활자 남아 있는 걸 직지심체 요절이잖아요. 직지심체 요절. 이것도 나중에 진짜 한번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직지심체 요절 줄여서 그냥 직지라 그러고 옛날에는 이걸 그 직지심경이라 그랬어요, 그죠? 직지심경. 근데 이게 조사 어록이거든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이런 공안들이 모여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선문염송 30권인데 직지심경을 한 권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절이죠. 핵심만 요약한 거예요. 선문염송 쭉 펼쳐진 이 어록이 하나로 딱 모으면 이게 요절이에요. 마음의 본체를 곧장 지적했다. 곧장 직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지심체 요절인데 직지라 그러는데 이게 오죽했으면 경이라 그랬겠어요. 육조 단경 하듯이 육조 스님의 어록을 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게 지금 직지심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직지심경의 이 심체 요절 책에 옆면에 옛날 책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옆에 놔두거든요. 책에 놓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직지라고 돼 있잖아요. 옆에 책에 책 제목이 심요라고 돼 있어요. 심요. 예, 심요. 재밌지 않습니까? 직지심체 요절에 핵심되는 그 책 제목을 심요라고 붙여놨어요. 마음의 요체입니다. 마음의 요체가 이건데 그럼 이런 공안 모르면 마음의 요체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곧장 지적한다. 지금 여기에 돌부자 수일족 공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직지예요. 그리고 곧장 지적해요. 그리고 단박에 알아먹어요. 뭐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을 많이 하시는 스님들, 참선 많이 하시는 수자 스님들은 뭐 내일 생각해 보지 뭐 그냥 한번 천천히 한번 그 의논해 보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곧장 그냥 바로 그냥 그 칼질이 돼요. 그게 항상 마음을 뾰족하게 칼날 같이 취모금을 가지고 화두를 들고 자꾸 이렇게 화두 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 이 직관이 빨라지고요. 통찰력이 번개불처럼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와도 화두로 다 쳐내거든요. 망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화두를 쳐냅니다. 이 화두를 드시는 데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화두는 관법하고 다릅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를 간다,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할 때 주변에 보이는 산과 들을 보여도 그걸 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은 저기니까 내 화두를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죠. 보이는 건 뭡니까? 다 화두로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화두 드는 거 이외에 딴 생각 그냥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고 간다고 할까요?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 먹고 화두를 한다. 이 먹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러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화두로 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둘수록 화두가 이 깨지기 마련이죠. 졸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근데 화두 참선을 하거나 하면 스님 더 망상이 많이 생기고 더 머리가 복잡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러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막대 가지고
흙탕물을 계속 적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살림살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없이 표층에 생각들이 여러 개 그냥 끊임없이 유주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유리막대로 계속 흙탕물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적고 있던 유리막대를 빼는 거예요.

쭉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침잠하고요. 이 흙탕물들 밑에 침잠하고 위에는 좀 맑게 되겠죠. 그럼 식이 맑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런 현상부터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 다음 예전에 기억 안 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특이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이럴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그 흙탕물이 밑에 침전에서 깔아져 앉아 있는 거를 앉아 있는 흙탕물에 있는 침전을까지 싹 걷어낸 걸 화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등각이라 그래요. 등각보살이 침전돼서 깔아앉아 있는 그 흙탕물을 싹 걷어내버린 거, 그걸 등각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타너스님의 화엄경의 강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휘저어도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의 선에서는 화두참선인 거죠. 화두참선이에요. 그럼 화두가 저절로 들리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걸 다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생각이 일어나도, 한 생각이 일어나도 아무리 휘저어도 나는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딴 생각이 일어나도 나는 화두 일념이 지속된다. 한번 화두가 발동이 걸리면 쭉 몇 날 며칠이고 화두가 쭉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심요, 마음의 본체가 그게 이제 핵심이 이제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해도 우리 마음의 본체는 본래 공하다. 이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글 보려고 이게 이제 염성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참선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선은 팔만대장경 책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실천 수행이다. 우리 불교의 핵심은 이 교리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행에 있다 하는 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안 하면 불교를 만났는데 참선을 안 한다. 억울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런 참선을 한번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안들을 만나서 아주 이 고준한 법문들에 막혔을 때 화두를 한번 들고 밀어붙이는 거죠. 처음에 잘 안 됩니다. 흙탕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화두가 쭉 순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돌부자 수일족 같은 거에 나오는 이 갑자기 중간 과정을 뛰어넘는 이 선적인 스타일. 그리고 이게 직지, 인간의 마음의 곧장 직지가 되는 거죠. 다리를 쑥 내미는데 절을 쑥 하고 그냥 산에 주하러 갔다. 여기에 대해서 웅거선사가, 남학회양선사가 아까 말했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대물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한마디 하겠다. 석두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성인의 해탈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태고생, 더 높은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남학회양선사라고 한다면 나는 단판한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겠대. 판때기를 치고 가는 사람이다. 에이, 이 판때기 치고 가는 놈. 이렇게 한마디 내 같으면 했겠다. 한쪽 면만 보고 판을 들고 가니까 합판을 커다란 합판을 하나 들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쪽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한쪽 면만 보는 놈. 난 내 같으면 그렇게 한마디 했을 텐데 그 남학회양선사 아무 말도 안 했느냐. 그러면 남학회양선사 말 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 이거까지가 이제 이 고칙입니다. 그래서 이 돌부자 수일족 공안은 이 본칙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시다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모습을 마치 드라마 보듯이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분위기들을 우리가 쭉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설두중현 선사가 염을 해놓은 걸 하나 보시자고요. 뭐라 그랬냐. 이 설두중현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두계 단판 과각이로다 하고 이건 송이 아니라 염입니다. 석두 스님이 이 계라고 하는 거는 미칠 급자하고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를 도하고도 같고요. 어느 한 경지에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설두 중현 선사가 뭐냐면 석두는 단판, 조금 전에 말했던 단판입니다. 판때기를 짊어지고 가는, 판때기를 짊어지고 과각, 지나쳐버리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석두가
외골수가 심하구나.

아주 되게 고집쟁이구나. 설두중견 선사가 이렇게 염을 했다는 거예요. 아, 석두 골통이야, 골통이야. 이거예요. 말안 통해. 되게 말안 통해. 근데 또 우운했어요. 거기다가 한마디 또 했습니다. 대소양사는 불의거령이로다. 여기에서 석두스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남학회양선사를 대소양사라 그랬어. 대소양사는 보잘것없는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남학회양스님 거령, 예? 무엇에 의거하다 하는 거예요. 명령에 의거할 줄 모르구나. 명령을 제대로 내릴 줄 모르는구나. 그때 한마디 명을 탁 칼날같이 내려줘야지.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냐? 이제 이게 이제 그 설두중견 선사의 염이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석두 스님이 되게 단판하니고 외골수인데 너무 지나쳤다. 너무 지나쳤는데 아 그거를 남학 회양 선사도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없어. 에? 그게 대답 한 마디도 못 하고 아주 멋진 명령을 하나 내렸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한 마디도 못 해? 이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설두중견 선사예요. 이 선사가 이 얼마나 엄청난 선사인지 이제 이 980년에서 1052년까지 사셨다잖아요. 사천성 출신인데 어려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학을 공부하고 그 경지도 깊었다. 시적 재능도 뛰어나서 필력이 누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전한다. 설두중견 선사가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시를 잘 짓고 23세 출가 사문의 길에 들어가지고 광조 선사를 만나 법을 잇는다. 근데 그 법맥이 어떻게 되느냐? 운문문원 선사. 운문종의 운문문원 선사에 이어서 향림 증원 선사. 그다음에 지문 광조 선사의 법을 이어가지고 설두 선사가 이 설두산에서 30년 살았다. 그래서 설두를 법호로 쓰는 거지요. 이 법을 드날렸는데 그의 송고백칙은 이후 종용록, 벽암록, 무문관 등의 저작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벽암록에 설두중견 선사의 이 송이 나오잖아요. 백칙에다가 중요한 이 선문염송은 1,400여 개가 되고 그다음에 전동독은 1,700여 개가 되니까 그중에 100개만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살림살이로 송을 하나씩 딱딱 붙여놓은 게 너무나 이제 유명해져서 그 이후에 뭐 종용록이나 무문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그이 설두의 송고를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두중견 선사도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요.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분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그 공안을 내용이 그런 겁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마조 스님이 지금 나오는 이 남학회양선사의 제자 마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스님 몸이 어떠십니까? 무난 인사를 드렸더니 일면불이요 월면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두중견 선사가 이 공안에 막혀가지고 다른 건다 알겠는데. 이 공안 하나에 막혀가지고 20년을 더 공부했답니다. 20년. 공안 하나가 막혀가지고 20년을 더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도성을 읊어요. 그게 뒤에 이제 일면불, 월면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설두중견 선사가 공부를 마쳤다. 그런 게 이제 설두중견 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돌부자 수일족 공안들의 염을 다 보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쭉 해서 전체를 한번 끝을 내게 될 겁니다. 돌부자 수일족 공안은 여인 출정아 공안보다가 보다는 그 송과 염이 적어요. 그러나 본칙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 선사들의 주고받는 이 석화정광으로 주고받는 이 직지에 그 내용들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다. 잘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육조해능, 청원행사, 석두희천, 거기 이어서 도를 깨쳐서 뒤에 인가를 받는 스님은 그러면 뭘로 가지고 사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도끼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예요. 법은 받은 게 맞나?
안녕하세요. 문광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는 오류가 많으며 모든 경전을 다 안다고 장담하는 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보잘것 없는데도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항상 밝게 살고 있다. 지난 일에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밝게 살 수 있다. 지난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다. 공연한 일로 슬픔과 걱정에 빠지면 얼굴이 어둡나니 마치 잘려진 갈대가 햇볕에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뭐하냐? 이게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뭐가? 뭐긴 뭐야, 탑이지. 흠, 개미들 탑돌이하라고 쌓고 있었는데. 미안. 아니야. 아무래도 돌보단 나무를 깎아서 놓는 게 좋겠어.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개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위 불상에 얽힌 논산 관촉사다.
0: 관촉사?
1: 논산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왕명에 의해 해명 스님이 창건한 호국 사찰이야. 관촉사엔 높이 18m의 은진 미륵이 있는데 중국의 지안 스님이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 이름 지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관촉사로 고고! 어느 날 여인 둘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 아니, 이 산속에 웬 아이래?
3: 아, 그러게요.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2: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찾으러 가자고. 여긴 것 같은데? 아이가 없네.
3: 분명 여기에서 들렸는데.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1: 그곳엔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신비한 바위에 불상을 새기기 위해 급히 해명 스님을 불러들였죠.
4: 신비한 바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절을 세우고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하세요.
5: 네, 전하.
1: 해명 스님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절을 짓고 36년에 걸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6: 스님, 저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붙이죠?
5: 그러게. 생각 좀 해보지.
1: 생각에 빠졌던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아이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 허허, 이놈들. 부처님 상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7: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쪼개진 불상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산을 쌓고 올라가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려고요.
5: 그래, 진흙산을 쌓는 거야. 하, 드디어 완성이군. 근데 이 진흙산은 언제 다 치울고?
1: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0: 비가 내려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죠. 그러자 불상의 이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길을 가던 중국의 지안 스님도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잠깐, 저 불빛은 뭐지? 예사로운 빛이 아니야.
0: 빛을 따라 미륵불과 마주하게 된 지안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촛불처럼 빛을 낸다 하여 사찰의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답니다. 그 미륵불이 바로 이 은진미륵이야.
2: 아, 근데 은진미륵이 쓴 저 갓은 뭐야?
0: 저건 갓이 아니라 보계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야. 고려의 위엄을 의미하는 거지.
2: 아, 잠깐, 저건 뭐야? 꿰맨 자국 아니야?
0: 오, 맞아. 거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지.
2: 그게 뭔데?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은진미륵이 완성되던 그 해로 고고! 북쪽 오랑캐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3: 지금 고려는 개혁으로 새끄러운 상황이다. 그날 이 대열을 노려 고려를 침략해야 한다.
0: 그렇게 오랑캐의 대규모 병사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압록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 장군님, 강이 너무 커서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요.
3: 에이, 개패를 모르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에이, 육지길을 찾아야겠어.
0: 그때였습니다. 삿갓을 쓴 스님 한 분이 태연히 강을 건너갔죠.
3: 모두 저 삿갓을 따라 강을 건너라.
0: 그렇게 스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던 오랑캐는 모두 빠져 죽었고 스님 혼자만 태연히 강을 걸어 나왔습니다.
3: 감히 내 부하들을 모두 저기 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흥!
0: 오랑캐 두목의 칼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삿갓만 살짝 베어질 뿐 스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의 관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꿰맨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다친 거야? 어쩌다 다쳤는데?
2: 그게 내 오른발이 내 왼발을 걸었어.
0: 걸어? 아, 그러니까 서로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네.
2: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0: 그러게. 근데 너 혹시 먹을 거 빨리 먹으러 가다가 발 꼬인 거 아니야?
5: 어떻게 알았어?
0: 으이그, 어쩐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마 이야기가 담긴 논산 쌍계사로 가야겠다.
2: 논산 쌍계사?
0: 어? 고려 해명대사가 창건한 논산 쌍계사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야. 창건 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해서 절의 쌀뜨물이 십리밖 큰 강까지 흘렀고 한때는 600칸이나 되는 큰 절이었어. 그래서 쌍계사엔 대웅전의 꽃살무늬 문을 비롯해서 문화재도 많고 불교 전설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쌍계사로 고고! 나라가 혼란하던 고려 말, 부패한 군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쌍계사 주지 스님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6: 쌍계사로 쫓기는 스님들이 찾아올 테니 잘 보살피세요.
0: 이튿날 꿈속 스님의 말대로 쫓기는 스님들이 쌍계사를 찾아왔죠.
7: 스님, 오갈 곳 없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8: 마음 편히 머물다 가십시오.
7: 감사합니다, 스님.
0: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바로 부패한 군사들이었죠.
7: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8: 아, 여기서 더 머무세요.
7: 그러고 싶지만 저희 때문에 쌍계사 스님들까지 피해를 입어선 안 되죠.
8: 걱정 마세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드릴 테니.
0: 주지 스님이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쌍계사로 달려오던 말들이 쓰러져 군사들 모두 낙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3: 뭐야? 말에서 떨어져 죽어? 이런 한심한 놈들! 이제 정예 부대가 출정해야겠군. 모두 쌍계사로 가 승려들을 죽여라!
0: 하지만 정예 부대 역시 말들이 쓰러져 모두 낙마하고 말았죠. 그 후 쌍계사의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겨 하마비를 세우고 그 공덕을 기렸답니다.
2: 대웅전에 꼭 봐야 한다는 게 뭐야?
0: 바로 이 칡나무 기둥이야. 옥황상제의 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여기다 쌍계사를 창궐했다는 전설이 있지.
2: 우와, 보통 나무가 아니네.
0: 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러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9: 아들아, 아무래도 네가 직접 내려가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10: 예, 명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 사찰을 짓겠습니다.
0: 옥황상제의 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 마침내 절 지을 곳을 발견했죠.
10: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여봐라!
11: 부르셨습니까?
10: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으니 사람들을 시켜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전국의 장인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11: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쌍계사 절터에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8: 에이, 목재가 이리 많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9: 아, 내 말이 엄두가 안 나는구먼.
0: 이를 지켜보던 옥황상제의 아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9: 네가 솔선수범을 하면 자연스레 그들도 너를 따를 것이다.
0: 옥황상제의 아들이 솔선수범에 절을 짓기 시작하자 장인들도 열을 다해 일을 시작했죠.
8: 아이, 옥황상제의 아들께서 절이 일하는데 나라도 도와야겠어.
9: 아, 혼자만 도우면 되나? 자, 다시 기운을 내 일을 해봅시다.
0: 옥황상제의 아들과 장인들은 마침내 산세와 어울리는 사찰을 완성하게 되었고 사찰의 이름을 쌍계사라 지었답니다.
2: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5: 시험 봤는데 빵점 맞은 거 있지?
2: 빵점? 약 올리지 마. 나 심각하단 말이야. 에이, 그러게. 공부 좀 할 것이지.
5: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텐데. 그치?
2: 으이그, 냉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지.
5: 치, 에휴, 말 나온 김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5: 지리산 천은사?
0: 어? 천은사는 지리산 노고단 아래 있는 절인데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한 곳이지. 1328년에 인도의 덕운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 제일 선원으로 지정돼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남도 제일의 선수행 사찰이지.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지리산 천은사로 고고! 828년 인도의 스님 덕운 스님은 지리산에 왔다가 맑은 샘물을 발견하곤 그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6: 이슬처럼 맑은 샘물이 있으니 사찰의 이름을 감로사라 해야겠어.
0: 감로사 샘물은 정신을 맑게 해줘 많은 스님들이 찾았는데 그만 임신왜란으로 훼손되고 말았죠. 감로사 스님들은 훼손된 샘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10: 이놈의 구렁이가 또 나타났네. 그래, 샘물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구렁이를 잡아야겠어.
0: 스님이 샘을 지키기 위해 구렁이를 죽이자 어쩐 일인지 더 이상 샘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화재가 끊이지 않았죠.
12: 들었어요? 감로사에 또 불이 났대요.
13: 아이, 감로사가 아니라 천은사야.
12: 아, 맞다. 아이, 샘이 숨어서 천은사로 불리게 됐지. 아, 그러기 구렁이를 왜 죽였어?
13: 아, 내 말이. 뱀이 절의 물길을 지켜줬는데 뱀을 죽이니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니 불이 나는 거라고.
12: 아니, 설마 우리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13: 아이, 그러게. 아이, 조심하자고.
0: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리던 이광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10: 현판을 바꾸란 말씀이십니까?
14: 네, 글씨를 물 흐르는 듯한 서체로 하여 물의 기운을 대신하는 겁니다.
0: 그렇게 이광사가 쓴 현판을 걸자 천은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고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5: 힘들어. 얼마나 더 가야 해?
2: 다 왔어. 여기가 바로 상선암이야.
0: 나홍 스님이나 진흥 스님처럼 유명한 스님들이 수행하신 곳이지.
5: 아유, 근데 난 못하겠다.
2: 뭘?
5: 수행. 경치가 너무 좋아서 수행이 안 될 것 같거든.
2: 핑계는?
0: 하긴, 상선암을 창건한 우번 스님도 흔들리긴 했지.
5: 우번 스님?
0: 좋아, 이번엔 우번 스님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우번 스님은 10년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상선암을 창건해 9년간 홀로 암자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번 스님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됐죠.
1: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말을 걸어봐야겠어. 저기, 잠시 저와...
0: 우번 스님이 말을 걸자 여인은 뒤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번 스님은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따라가던 우번 스님은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됐죠.
1: 분명 여인이 여기로 갔는데...
15: 나를 찾느냐?
1: 관세음보살님!
15: 그리 유혹에 약해 어찌 수행을 하겠느냐?
1: 오늘에서야 제 수행이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수행하겠습니다.
0: 우번 스님은 암자로 돌아가지 않고 산에 토굴을 파 수도 정진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축하하듯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 우번 스님이 수도하던 토굴을 우번대, 석종 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종석대, 관세음보살이 현신에 서 있던 자리를 관음대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1: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블리티그 보세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현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삼십이억 몸을 놔둬 시방 삼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백 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미움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며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라. 모든 일의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설령 천억여 개의 창고가 있다 해도 탐해하는 마음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마치 큰 바다가 여러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나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 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 60주구만 5048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명자면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0: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빈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0: 원하옵건대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합니다.

0: 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총 11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개 교구에서 치열한 병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는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마음만은 같은 수도권 주요 사찰 합동 차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사찰들이 본격적인 명절 연휴에 앞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과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15개 사찰이 다양한 보호시설에 따뜻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범패와 작법을 수행으로 삼아 80평생을 정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스님의 팔순기념 헌정집이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고불집을 봉행하고 비구니 어산 역사를 기렸습니다. 선태종의 수도권 도심 포교도량인 분당 대광사 14대 주지에 종단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굵직한 불사를 이끈 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 대중은 큰 환희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제19대 중앙종회를 이끌어갈 종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후보 등록은 지난 24일 모두 마감됐는데요. 교구별로 어떤 스님들이 입후보했는지 후보 등록 결과를 이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지난 24일 마감됐습니다. 중앙종회의원은 총 81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데 예외적으로 교구 구성원이 많은 직할교구는 2명이 더 많은 4명, 해인사는 1명이 더 많은 3명을 선출합니다. 교구별 직선직 선출의원 외에 유령과 선원, 교육, 포교 등 10개 직능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직능대표 20명, 전국 비구니회가 추천하는 비구니의원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 마감 결과 신흥사와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와 봉선사, 8개 교구본사는 배정된 의석수와 동일한 인원이 입후보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반면 16개 교구본사는 정수를 초과해 선거일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각 교구본사별 직선직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직할교구에는 본호, 상원, 현민, 타나, 본연, 주경, 관태스님이, 2교구 용주사는 법진, 현담, 탄대, 더군, 호진스님, 3교구 신흥사는 대연 삼조스님이 출마했습니다. 4교구 월정사는 해량, 효림, 삼회스님, 5교구 법주사는 석중, 각연, 법원, 현우, 덕현스님, 6교구 마곡사는 재민, 종봉, 대륜, 태진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교구 수덕사는 우봉, 수암, 허정, 정경스님이, 8교구 직지사는 자성, 진웅스님이, 9교구 동화사는 선한, 명진, 덕유, 해범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0교구 은혜사는 세림, 호암, 선웅스님, 11교구 불국사는 정수, 성주, 각천, 성재, 심담스님이, 12교구 해인사는 일규, 종인, 진우, 은기, 향록스님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3교구 쌍계사는 능원, 강림,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도명, 담산스님, 15교구 통도사는 보화, 정무, 보각, 해원스님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6교구 고운사는 태원, 도륜, 해오, 범종스님, 17교구 군산사는 덕림, 창엄, 응묵스님, 18교구 백양사는 덕유, 성진, 무선스님이 출마했습니다. 19교구 화엄사는 영규, 우경스님, 21교구 송광사는 시공, 일화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3교구 관음사는 도윤, 선화, 자경, 도성, 월공, 향림스님 6명이 등록해 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24교구 선운사는 동산, 제한스님, 25교구 봉선사는 보관 성우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총 23명이 출마했습니다. 법성, 경암, 진화, 서봉, 선지, 진각, 법륜, 덕상, 탄웅, 진어, 현무, 효명, 성행, 법주, 영일, 정범, 도림, 무경, 각진, 향성, 원충, 성화, 탄원 스님이 출마해 1.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구니 의원은 정관, 진상, 법회, 설회, 은광, 주석, 금해, 해능, 서원, 수경스님입니다. 19대 중앙종회의원에는 총 117명이 출마해 전체적으로는 1.44대 1의 경쟁률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8개 본사를 제외하고 16개 본사는 높게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능대표와 비군위 의원은 오는 10월 1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며 각 교구본사 직선직 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당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열릴 예정입니다. 사부대 중에 목소리를 대변할 제19대 중앙종회가 어떤 진용으로 꾸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례를 지내는 장소와 방식은 달라져도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 서울 주요 사찰들의 합동 차례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정성스레 우려낸 맑은 차를 올리고 가족들이 나란히 위패 앞에 섭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며 조상령과의 극락왕생을 염원합니다. 차례상에는 육류와 오신채를 제외한 나물과 두부전, 제철 과일이 오르고 술 대신 차를 공양 올리며 불교식 예법을 따릅니다. 오전 7시에 시작된 서울 조계사의 합동 차례에는 이른 아침부터 부모와 자녀 등 수많은 가족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3: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음식이고 뭐고 그래서 또 영가 입장에서는 부처님 연불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계사로 모셨어요.
4: 근데 바쁜 현대 생활에서 안 하게 되면 자꾸 잊게 되잖아요. 아 그동안 차를 못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꾸준히 우리 조상들 모시려고 이렇게 첫 시작을 했습니다.
2: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한데 모이면서 서울 강남 봉은사에도 추석 차례를 올리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 차례를 봉행했고 세찬 빗줄기에도 차례객들은 대웅전을 가득 채우며 마음을 다합니다. 스님들의 축원 속에 불자들은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의 위패 앞에 향과 차를 올리며 불교식 법식에 맞춰 배례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도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상을 향해 예를 다하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불교를 행복의 종교라고 설명하며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5: 정말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을 의지하는 일. 그 의지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만큼 불보살은 나에게 가피를 주는 겁니다.
2: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밝히고 불보살의 가피를 믿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던 모습에서 사찰에서 함께하는 합동 차례까지 명절을 맞아 조상을 기리는 추석 차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추석 당일의 풍경은 서울과 지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선망 부모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봉행되는데요.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가족과 함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냈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가을빛이 짙어가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추석 아침. 천년고찰 월정사 경내에 모인 가족들이 부처님 전에서 조상의 넋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과 차를 올리며 두 손 모아 절을 올리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7: 또 이렇게 사찰을 방문하면서 또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만나지니까 여행처럼 차례를 또 지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자식들이 같이 함께 마음이라도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6: 차례를 올리는 불자들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과 함께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지금의 가족이 있기까지 이어진 인연과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8: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잘 되자고 그래 조상님한테 인사드리고 잘 부탁하는 거 그래서 왔습니다.
9: 늘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마음으로 옵니다.
10: 아무래도 이렇게 사찰에 합동 차례나 제사를 같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거에 동참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올려서 부부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6: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점차

0: 간소화되는 가운데 사찰에서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리는 합동차례는 또 하나의 명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의 은덕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추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고소한 전 군든 냄새와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명절 밥상. 호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추석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부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자립의 힘까지 실어준 자비 나눔의 현장을 조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지난 23일 광주 자비 신행회에서는 스님들의 산적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묵혀둔 공양주 시절 솜씨를 다시 발휘한다는 스님의 표정이 더없이 밝게 빛납니다.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도 이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 광주 지역 사찰들의 명절 맞이 자비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원정사 도계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원스님, 등림사 지선스님, 정심사 석원스님, 김사목 상임이사 등 불자들이 학대 피해 아동 심태에 전달할 추석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포장된 선물거름이에는 간식과 송편, 과일, 양념갈비, 전, 송편 등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3: 오늘 이 음식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스님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 같은 날 만경사 시공스님은 피해 여성 지원시설 세 곳에 과일과 생필품 등 추석 선물을 지원했습니다. 시공스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설 여성과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온유사 해청 스님이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을 방문해 아동 공동생활시설 13곳에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쌀과 양념에 재운 고기, 생활용품, 과자, 송편, 과일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겼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추석 선물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만 18세를 넘겨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창 선운사 도소람 신도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4: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자립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때마다 잊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는 도소람 스님과 신도들의 응원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 저희 동구 자립 청년들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귀한 선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선물보다는 스님이 저희에게 지지해 주시는 그 응원, 그 큰 어른이 있다는 그런 믿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이번 추석에도 보감사 도성 스님, 정심사 중현 스님, 광덕사 동진 스님 등 15개 사찰이 자비 신행회와 함께 위기 가정 아동부터 청소년, 이주민 노동자, 자립준비 청년, 독거 어르신, 학대 피해 아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전남 구례 화엄사가 지난 23일 종사 명곤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습니다. 화엄사 범음료에서 화엄 문도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회주 종열 스님과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산내 대중 스님 등이 동참해 명곤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우겠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경내에 새로 조성한 연화대로 이운됐으며 사부대중의 극락왕생 발언 속에 다비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21일 법납 55년 세수 73세로 원정에 든 명곤 스님은 도천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하고 후학 양성과 수행 정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평생을 범패와 작법 수행으로 한국 불교 어산의 맥을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 어장 동희 스님의 팔순을 맞아 스님의 80년 원력과 삶을 담은 헌정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뜻깊은 봉정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6: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헌정집을 올립니다. 일평생 한국불교 어산의 맥을 잇고 지켜온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80년 발자취가 담긴 책입니다.
7: 스님의 소리는 곧 범엄이고 행동은 작법으로 오늘 우리 후학들의 큰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6: 진관사는 어제 국행수륙제 3제 봉행에 앞서 동희 스님 팔순 기념 헌정집 장엄 세계의 수행자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서울 청량사로 출가한 동희 스님은 11살에 어산에 입문한 뒤 오직 소리와 몸짓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어산어장에 지정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 대만 비구니 스님들도 먼 걸음을 달려와 축하를 전하며 국경을 넘어선 찬탄과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7: 어산어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어 불교 전통 문화를 꽃피우고 석가모니의 출가 정신을 삶의 숭고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계십니다.
8: 더욱 강건하시어 맑고 깊은 법음과 따뜻한 법향을 오래도록 이어주실 것을 발언하며
6: 헌정집 장엄세계의 수행자는 스님 곁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은 제자들의 존경과 진관사 수륙보존회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9: 스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후학들 위해서 범패가 영원하고 작법모가 영원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
6: 학계와 연구진, 문도들의 노력이 더해진 책은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비구니 여산의 전승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10: 한국 불교의 소중한 어산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을 전하며 선대 스님들께서 물려주신 귀한 전통을 잘 지키겠습니다.
6: 80평생 어산의 맥을 지켜온 동희 스님의 수행 원력이 담긴 이번 헌정집은 한국불교 전통 의례를 후대에 전하는 밝은 법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천태종의 수도권 도심포교 핵심 도량인 성남 분당 대광사 제14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대광사의 굵직한 불사를 이끌었던 월도스님의 복귀에 종단 4부대중은 진산식 현장을 가득 메우며 환희심을 나눴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도심 속 명상 쉼터이자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보전으로 널리 알려진 분당 대광사. 집전 소리에 맞춰 길게 줄지어 선 신도들의 환호 속에 월도 스님이 환한 미소로 법당에 들어섭니다.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어제 대광사 제14대 주지 월도 스님의 취임을 알리는 진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민기용 신도회장은 과거 미륵보전 낙성 등 대광사 발전에 헌신하고 대구 대성사를 거쳐 다시 돌아온 월도 스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2: 스님께서는 현 정각인 지관전을 비롯해서 2017년 동양 최대 진례 미륵 대부를 모신 미륵 보전을 낙성시키시고
11: BTN 불교TV 월도 스님의 이게 불교이지 등을 통해 불자들과 친근하게 호흡해온 소통의 아이콘 월도 스님. 스님은 불교의 본질이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심하는 데 있다며 대광사를 화합과 상생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13: 불교는 궁극적 목표가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함께 가고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나눔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11: 법상에 오른 천태종 감사원장 경혜 스님은 수행 도반인 월도 스님의 귀환을 본래 자리에 돌아왔다는 환지 본처에 비유하며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14: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몸은 대성사도 가 있고 삼학사도 가 있고 원흥사도 가 있지만 마음 한 자락은 항상 이곳 대광사에 놓고 살아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1: 교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15: 불자님들이 한 두 배로 좀 포교가 많이 돼서 광사 불자님들이 두 배로 더 늘어나시고 불사의 중흥도 이루시고
16: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몇 년이 우리 대광사가 월도스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대광사 합창단의 주가와 참석자 전원의 관음정진으로 여법하게 회향한 진산법회. 대광사는 월도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도권 포교 거점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강원도 원주 지역 불교 문화 발전과 실행 활성화를 이끌 원주 불교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상공 원장과 김동아 포교사단 강원 지역 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원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며 문화원이 지역 불교 중흥의 초석이자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수행도량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원주시 행구로에 자리한 문화원은 경전 연구와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서광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흥겨운 축제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서광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제4회 아름다운 절 서광사 노래자랑을 열고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지 지환 스님은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시 사업 및 불교시설 복지관 총연합이 주관한 행사에서는 주민 노래자랑에 이어 국악인 남상일 명창의 신명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총 동문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과 설거지, 재료 손질 등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동문회장 운남 스님은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동문 회원들과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는 기치 아래 급식소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중생들은 천상, 인간, 지옥, 아수라, 축생, 아귀라는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식물이나 바위 등 무정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 이제 보통 이제 중생이 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윤회하는 중생은 유정이라고 불러요. 아, 유정이라는 건 유정무정에서 유정은 정식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하고 정식이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분별심인데 보통 우리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분별, 마음의 작용을 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상행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식에서 정이라는 거는 우리 초코파이 정할 때 그 정자인데 정이라는 건 느낌, 감정,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식이라는 건 이제 대상을 판단 분별하는 분별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아는 쉽게 말하면 느끼고 아는 이걸 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무정은 그러지 못하는 뭐 바위나 흙이나 기와나 뭐 이런 것들을 아울러 말하죠. 그럼 보세요. 유정은 윤회를 한다 했잖아요.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이건 윤회라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방편의 설법이죠. 윤회는 누가 윤회하느냐? 유정이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정식 있는 존재가 윤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식이라는 것 불교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정식이라는 게 수상행식이라 했잖아요. 분별의식이라 했잖아요.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거죠. 근데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윤회한다는 말보다도 분별의식이 있는 이들은 분별하는 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별 속에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면 분별하는 그 정식에서 봤을 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 속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세상 속에서 죽고 살면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자체가 윤회한다고 망상하는 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 유정에게는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서 보잔 말이에요. 나는 언제 윤회를 해요? 윤회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단순화시키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나요?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을 써서 얘기한 거죠. 정식을 써서 그렇게 말한 거죠. 즉 어제가 있죠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어제가 있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어제를 떠올려서 생각해요. 어제 내가 뭐 했고 하는 기억 그걸 더듬어서 기억 속에서 내가 어제 뭐 했고 뭐 했어 그러니까 있네 이러잖아요. 그건 기억일 뿐이지 않나요? 기억은 뭐예요? 여기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어떤 하나의 생각, 이미지, 상이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죠. 내가 떠올린다는 인연 따라서 어떤 이미지, 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있는 거예요? 생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양은 있을 때 있는 바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정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이 작용해서 과거로 갔다 온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 일어난 이미지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있는 걸 어떻게 진짜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그냥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아지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유정이 아닐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냐 물었을 때, 내가 윤회해요? 라고 물으면 유정은 윤회해,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정일 때는 윤회해요. 근데 내가 유정을 벗어나면 윤회 안 하죠.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말 보세요. 유정, 생각을 하니까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어디서 왔을까? 다음 생에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유정, 정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느낌이나 아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상행식이라는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장 지금이죠. 지금, 지금의 생각이 붙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즉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도 살았고 현재도 살았고 미래도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눈앞이었죠. 언제나 지금이었죠. 그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지만, 오랜 세월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살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눈앞을 살았잖아요. 단 한 번도 과거를 산 적 없잖아요. 과거를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미래를 가서 살았다 온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즉 유정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정식을 빼고 보면 지금 여기에 윤회 없어요. 윤회라는 건 유정이 하는 게 윤회예요. 정이 있을 때만 윤회한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럼 보세요. 윤회가 있다, 윤회가 없다, 정식이 있다, 정식이 없다, 유정이다, 무정이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 아니에요? 유정이다, 무정이다. 윤회한다, 윤회 안 한다. 그것도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이잖아요. 그 한 생각을 따라가서 분별하면, 아,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하는구나. 그러면 분별해서 말하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죠. 유정은 윤회하고 무정은 윤회 안 한다. 그러면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풀, 돌, 바위, 흙, 기왓장, 그런 거 윤회 안 하는 거죠. 정이 없으니까. 그 가서 물어보세요, 돌한테 가서. 너 윤회하니? 하고, 백날 첫날을 물어보세요. 난 어제로 윤회해서 어제로부터 오늘로 왔어. 난 전생에는 흙이었는데 지금 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저 바위덩어리가 전생에 흙이었는데 바위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걔는 전생이 있을까요? 전생이 뭐였을까요? 걔에게 그게 있겠냔 말이야. 윤회가 있겠냔 말이야. 근데 중생이 유정의 분별로서 분별해서 보면 무슨 흙이 모여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게 바위가 됐다. 바위의 전생은 흙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윤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자가 상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근데 선에서는, 선불교라는 것은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곧장 자기 진실로, 자성으로, 진실이 자성이에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즉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자성이에요. 생각,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뿐이잖아요. 여기 무슨 윤회가 있어요? 윤회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바위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유정이다 무정이다 하는 어떤 견해가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게 유정과 무정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로 나뉘어져 있나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킨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을 바로 보면 그냥 통으로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허물일 뿐이죠. 자기 분별일 뿐이죠. 분별 돌아가면은 윤회가 있다,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해도 분별이죠. 윤회가 없다 해도 분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리에서는 유정이 윤회를 하니까 뭐 돌이나 바위는 윤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싶어요. 그런데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데서는 법성이 무정까지 두루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법의 성품은 무정에도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무정유성 이래서 무정인데 성품은 있다 이렇게,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 무정불성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도 그러죠. 선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스님은 저 풀과 나무와 저런 거에 불성이 있느냐,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고, 저런 게 전부 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풀과 나무에게도 불성이 있다 한다는 건 뭐예요? 풀, 나무 할 때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는 여기서 풀이라고 하고 나무라고 하고 유정이라고 하고 무정이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고 저거로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잖아요. 그 그림자가 일어날 때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고참 그림자가 드러난 이 바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 이 한바탕에서 보면 이 불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로 따라가서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라는 교리를 정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교리를 내 걸로 만들어서 취하면 그건 어긋났단 말이죠. 그건 틀린 거죠.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지성이. 그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이제 자성의 계정애를 말한 거예요. 이 자성은 계정애가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이게 지금 계정애 사막 앞에 설명한 내용이죠.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반야 지혜로 비추어 보아서 늘 법의 그 상, 모습에서 벗어난다.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바 없이 이 파자지 마음껏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세우겠다 해가지고 하나에 딱 치우쳐 있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세워도 세운 게 없고 무너뜨려도 무너뜨린 게 없는데 거기서 세워가지고 뭐 하나 법을 하나 세워서 그걸 애지중지해서 붙잡아 버리면 그게 하나의 상이 되죠. 성이 되지 않고 그 법을 세웠다 하면 그게 다시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상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자성은 스스로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점차가 없고 이 자성에는 점차가 없죠. 점차가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거라서 닦을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걸뭘 뭐하러 닦아요? 일체의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뭐 세웠다 하면 어긋나니까요. 세웠다 하면 세운 게 있고 세우지 않은 게 있죠. 둘로 쪼개져서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분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죠.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는 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으며 조속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육조 스님을 모시면서 시자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철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성은 장씨요, 이름은 행창이며 장행창이고 어릴 적에는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서 교화하면서 비록 두 종주이신 해능조사와 신수대사는 너와 나를 나누며 차별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대중들은 서로 다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앞에서 우리 설명한 바와 같죠? 신수와 해능 스님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그 제자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높으니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북종의 대중들이 스스로 신수 대사를 내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며, 야, 저 남종의 5조 정통성 없어. 신수가 진짜 6조야. 이렇게 제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해능조사가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그 당시는 아직 천하에 알려지기 전인가 보죠.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행창을 시켜서, 행창이라는 이 스님도 아닌 사람이죠. 행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 주고 사주를 해서 육조 스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행창을 시켜서 조사를 해칠 것을 부탁하였다. 이 구절을 보세요. 이랬다니까 옛날에 육조 스님이 남쪽에서 5조 스님의 법을 물려받아서 6조가 됐다.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신수 스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7조가 되고 싶었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육조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조 해능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행창이라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돈을 주고 너 가서 저 육조 스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처님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도들이 부처님 죽이라고. 심지어는 부처님 사촌동생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옛날은 시대가 혼탁할 때는요, 시대가 지혜롭지 못할 때는 이 깨어있는 부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분별밖에 모르는 탐진치 삼독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는 바른 법을 담을 수 있는 시대적인 그릇이 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법문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창을 시켜서 조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육조 대사는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금 열량을 자리 이제 당신 잠자리 옆에다가 금 열량을 놔뒀어요. 그리고 밤이 늦어 행창이 조실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자 대사께서 목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죽여라 하고 칼로 날 쳐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행창이 세번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전혀 다친 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행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바른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와 내가 업으로 인연되어진 철저하게 이 세상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인연이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인과가 서로 빚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내가 너한테 죽일 만한 업보가 없다. 내가 전생에 너를 죽인 업이라든지, 그런 업이 너와 나에겐 없다. 우리 사이에 그런 살생의 업은 없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어째선지는 모르지만, 육조 스님이 황금은 빚진 게 있을지언정 목숨은 빚지지 않았다. 그러니 황금은 가져가라.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 사람이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랬나 보죠. 이 사람을 죽이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돈 내가 날 죽여야 그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은 왔다가 못 받고 그냥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행창한테 얘기했을 때 행창이 어떻게 마음 편안해지겠어요? 너나 죽이러 왔지? 나 같은 도인을 죽이면 너 죄가 얼마나 큰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죄의식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러니까 행창에게, 행창아, 너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죽임의 인연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니까 황금을 빚지긴 했구나. 그럼 황금을 가져가라. 그러면 너와 나는 빚이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행창을 깨닫게 한 거예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행창이 놀라서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서는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육조대사는 아까 그 황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은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나를 죽이려 들어왔다는 거 알면 우리 대중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떠나거라.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나를 찾아와라. 즉, 출가해가지고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은 그 뜻을 받들어 밤을 이용해 달아났다. 훗날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어느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날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덕으로 지금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스승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과 무상이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는 것이 소리고, 무상이라는 건 항상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에요.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상은 이제 기존 불교 교리에서 상과 무상을 어떤 의미로 쓰느냐? 상은 항상 한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상자, 항상 하는 거. 뭐가 항상해요? 뭐가 무상해요? 무상하게 변화하는 건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무상하게 변화하잖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항상 하지 않고 생겼다간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항상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고 말하는, 열반사덕이라고 말하는, 열반은 항상 한게 열반이란 말이죠. 불생불멸, 생겨나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열반의 성품 자성이잖아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항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열반은 항상한 것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 교리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 공부한 사람 다 그렇게 교리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불교계에서 불교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적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전부 다 법을 상으로 취해서 이렇게,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법은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어떤 허물이 있느냐? 수많은 공부인들이 지금 우리들의 허물을 얘기해요. 우리들을 똑같이 그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허물을 깨뜨리지 못하면 깨달음은 멀단 말이죠. 어떤 허물이 있느냐?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아상을 깨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뒷부분엔 전부 다 법상을 깨라는 얘기죠. 법이라는 상을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행창도 마찬가지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하고 열반경을 공부했고 열반경의 중요한 사상이 상과 무상이지만 그걸 법으로서 취해서 공부를 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 상을 깨주기 위해서 열반은 상이고 이 세상 만물은 무상이야라고 알고 있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은 곧 불성이다 이랬어요. 무상, 항상하지 않는 게 불성이다 이랬어요. 불성은 항상한 거잖아요. 근데 불성은 항상하지 않다 이랬고 유상, 항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하는 것은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 그건 항상한다. 항상하다라는 것은 아니 분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항상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항상하고 상나가정할 때그 상이고 열반 해탈은 무상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뒤집기를 해버린 거예요. 행창이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스님의 말씀은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스님 경전 공부 안 하셨죠? 경전은 그렇게 말안 해요. 그 반대로 말하지. 그 스님 뭘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충격인 거죠.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부처님의 시민,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자체를 도장으로 꽝 찍는 걸 삼법인이라 하잖아요. 진정한 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증명한 진리라는 것을 시민이라고 해요. 그러니 완전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을 뿐인데 어찌 불경과 부처님 경전과 어긋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행창을 물어붙여요. 그때 행창이 말했어요. 경전에서는 불성을 상이라고 하고 항상한다고 하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고 하셨네요. 또 경전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이 심지어 보리심까지도 모두가 무상하다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항상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경문과 다른 것이니 저의 미혹을 더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에 앞에 나왔어요.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해 준 적이 있다. 나도 열반경의 참뜻이 뭔지를 알고 열반경을 공부한 적 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때 나의 말은 내가 그 무진장 스님에게 열반경을 강설할 때내 강설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올바른 진리를 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 잘났다의 소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제자가 딱 쥐고 있는 법의 상을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것과 비슷해요. 기존 불교계에서 무수히 많은 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좌선하고 막 교리 공부하고 엄청 많이 공부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예를 들어 아니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자기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았는데 물어요. 근데 내가 했던 공부가 허망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저분이 바른 스승이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거야 하고 찾아가면, 그 스님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대도 뭔 뜻이 있겠지 하고 계속 캐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스님이 확실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니도 스님, 나도 스님, 돌아가다 지나가다 만난 스님이, 예를 들어 자신은 불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돼야 돼, 참선해서 부처가 돼야 돼, 마음을 관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선정 삼매를 증득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굳게 믿고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도반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떤 만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부처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부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교리 공부 제대로 했느냐? 경전 같은 거 읽어본 적 있느냐? 내가 경전 공부를 다 했고 불교대까지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럴 때이 스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경전 볼 만큼 봤고, 나도 불교 공부할 만큼 했고, 나도 네가 공부한 그 경전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틀린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천가의 문답이 지금 비유를 들었던, 지금 공부인, 불교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했던 많은 불자들, 많은 공부인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육주단경을 공부하려면 행창과 같은 이런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만 바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행창은 지금까지 자기 식대로 불교에서 열반경을 공부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다 내려놓고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제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제로가 되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진짜 참뜻이 뭔지를 정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자세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야만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똑같아, 우리 논쟁해 보자 이러면 논쟁만 돼요. 물론 그 논쟁 가지고도 할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런데 머리로, 논쟁 자체가 머리로 들어가는 거여서 논쟁으로 이기기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논쟁 아닌 얘기를 하면 논리로, 그게 자기만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망상 가지고, 그 모양의 이 언어라는, 가명이라는 가짜 세계 속으로, 분별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져 가지고 그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꺼져 주려니까 꺼져 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같이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준비된 사람한테 법을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보세요. 이렇게 행창이, 제 식견은 얕고 어둡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불성이 만약에 항상한, 불성이 항상 한다라는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쓰는 거예요. 불성이 항상 한다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하겠는가? 나아가 불성이 항상 하다면 겁이 다할지라도 불이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이랬어요. 불성이 항상 하는 거면, 불성이 항상 해요. 언제나 불성이, 모든 순간에 불성이 항상 해요? 그러면 불성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불성밖에 없어야지. 근데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또 나아가 불성이 항상하다면 겁이 다할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 즉 보리심은 누가 바라냐면 어리석은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보리심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불성이 항상하면, 불성이 항상하는데 보리심을 바랄 필요도 없죠. 괴로움에 허덕될 필요도 없죠. 불성이 진짜 항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까닭에 불성을 항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냥 요 논리를 깨기 위해서. 야, 너 생각해봐. 항상하면 불성이 진짜 항상한 거 맞아? 근데 넌 왜 괴로워? 불성 항상하다며? 그럼 너 괴롭지 말아야지. 너 괴롭잖아. 그럼 불성 항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 제법이 무상하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항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일체 제법은 항상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이 제각기 스스로의 사물이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즉 이 말의 핵심은 뭔 얘기냐면요, 이 분별의 구조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해가는 거, 무상한 거고 법이라는 열반은 항상한 거잖아요. 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거, 법은 항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온통 항상한 게 아니라 세상은 무상하고 법만 항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상한 세상이 따로 있고 항상한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 허물에 들어간 거죠. 법과 법 아닌 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법은 취하고 법 아닌 것은 버리는 또 다른 취사간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로 나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 만사는 무상하고 열반은 항상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듯이 항상한 열반이라는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이 무상하다는 여기는 항상한 열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하지 않고 여기는 무상하고 여기는 항상하니까 이 항상함이 여기는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허물에 빠져있는 거 아니냐. 너가 상과 항상한다, 항상하지 않는다라는 분별을 가지고 법을 둘로 나누어서 미세하게 법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행창에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불교, 내가 공부한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법문이에요. 이 이후에도 이런 어떤 법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범부와 외도는 항상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 여덟 가지의 전도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인, 요지를 핵심을 설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의교인 열반경을 통해서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타파하고자 참된 상락아정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된 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천만 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사람은, 행창은 상과 무상을 가지고 법으로서 취했지만 다른 모든 스님들도 또는 모든 공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는 허물은 법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법상을 취하든 어떤 사람은 견성이라는 걸 법상으로 취해서 견성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견성은 견성이 아니라 이름이 견성일 뿐이라고 하고 견성도 따로 없다라고 얘기해서 견성을 빼앗아줘요. 한 물건 열반 해탈을 붙잡고 있으면 열반 해탈도 따로 없다고 해서 열반 해탈을 빼앗아줘요. 뭐 대소승의 혹은 다양한 경전에서 얘기하는 경전마다 얘기하는 수행의 방식, 가르침의 방식, 법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다 깨뜨려준단 말이죠. 파사현정의 방식이에요.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법의 상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한물건도 없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어디도 물들 수 없는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청정하다고조차 할수 없는 청정하다 이러면 법은 청정하구나라고 하는데 집착해 있으니까 법은 청정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로서 그렇게 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법은 이것이다라는 상에 빠져서 말끔해질 수가 없단 말이죠. 행창이 문득 깨닫고서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아, 요 이제 행창의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4: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5: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6: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0: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유명인이 된 자녀를 찾아가 당신 부모가 한 일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2: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그 뭐지 빌려준 사람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렸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 앞이 힘든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0: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게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이해가 가능한 범주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분명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 명예 잘못, 업 무엇까지 상관?
2: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까지는 될것 같은데?
0: 빚도
3: 네, 잘 몰라서.
0: 상속돼요.
1: 네, 빚도 네.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빚도 근데 이제, 재산이라고 포함이 네. 되어 있어서.
1: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안 되는.
0: 그럼 빚은 안 넘어와요.
1: 맞아요.
0: 근데 재산 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3: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그게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후광을 입을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정치판에 이렇게 그 출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3: 근데 잘못이 좀 이제 기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거 보면서 잘못 같은 것들은 내가 그걸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뭐 어느 범위만큼 누리느냐 그런 뒤에 자식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도 대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매한 예. 카테고리 안에 잘못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0: 뭔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이제 재산, 건물,
1: 맞아요.
0: 빚인 네. 거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무형의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명예 잘못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3: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만 상속되냐 또는 명예만 상속되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이 과연 이제 상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은 결국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 상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서 새로운 업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에 가깝지 업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업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자업자들이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란문설 때 뭐 오대조부, 고조부, 증조부 이렇게 그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한 가문의 이제 연기된 인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고 잘 돼야지 후손들이 편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기 몽련존자 어머니도 몽련존자는 훌륭한 수행자고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예, 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 업을 자기가 받았지만 몽현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쭤봐서 대중이 수행한 그 공부의 힘으로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란문자리 이제 유래가 있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0: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3: 그렇죠.
0: 근데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0: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잘못은 대물림될까? 스님들께 가상의 유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속여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100억 원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라면 이 유산 받으시겠습니까?
3: 받아야죠.
0: 받죠.
3: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래요?
3: 네. 스님 안 받으세요?
1: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0: 아, 이제 받고 아버지를 비난하겠죠.
3: 저는 받고 도움됐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3: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아서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좀 반성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드리는
0: 사회에 것도 환원하는 느낌으로서 저거를 그렇죠. 쓰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3: 그래서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 저게 생성된 게 이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데 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안 받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큼
0: 그러니까 받는 주체가 생겨야 피해자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받았을 것 같고
1: 몰랐으니까 받았겠죠.
0: 근데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요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도 그 업이 영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게 관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평생 내 숙제처럼 이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만 이렇게 안 썼어도라고 하면서 이제 아, 이 돈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내가 꿀꺽하면은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은 예, 아버지가 유언장을 참 잘 쓰신 거죠. 현명하게.
3: 그렇지.
0: 예, 유언장을 안 쓰고 갔으면은 그 아들도 이제 조금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예,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그 잘못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이 돈이 그 돈으로 모인 돈이다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걸 이제 조금 주변에다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1: 네.
3: 자, 그러면 반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2: 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피해자의 손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의 선택이 됩니다.
0: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받기는... 아, 모르겠어요. 아니, 100억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뭐 인력도 아니고 100억이니까 1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0: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비난마저도 그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100억이 안 보이니까 아씨 받으면 줘야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 내가 성산 스님한테 벤츠도 하나 사주고 그 절도 막 멋들어진 걸로 한 채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1등 당첨되면 주지심 언제 내가 약속한 거 있어? 계약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 죄를 이제 내가 결국 인지하고 받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나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3: 그럼 반야한테 물어보자. 물려받는 것까지는 내 선택인

0: 선택은 맞지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내 선택,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야야.
1: 그렇습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과거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쌓은 100억은 깨끗한 재산입니까?
2: 그러니까 약간 그 재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 재산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돈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어진 과정을 당신이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1: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업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까요?
0: 절대 끝날 일이 없죠.
3: 그렇죠. 그렇죠. 네.
0: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고 한자를 봐도 혼자서 못 썼는 거잖아요. 네. 서로 기대해서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말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는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타인이 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삶인데 왜 네가 나의 주체적인 삶을 관여하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면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이제 그냥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앞에서 갑자기 막 막행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행동인데 스님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라고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지금 여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도 있고 같이.
2: 이 그런 상황이라면 맞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3: 많이 이제 전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0: 그렇죠. 많이 그렇거든요.
3: 그럼 이제 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잘못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0: 맞아요.
3: 그 의무와 뒤따른 책임감은 빼고 자기가 하기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대중생활에서도 다들 이제 뭔가 의견이 있어도 좀 뭔가 선을 넘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건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예의로 조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확 깨져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약간 그 주변 스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진짜 말대꾸를 제가 많이 했어요.
0: 지금도 잘해요?
2: 네.
3: 장점.
2: 예컨대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네. 아,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면은 당신이 말을 시켰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0: 맞아요.
2: 말을 걸지 말아라.
0: 정확해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3: 요즘 패턴인가요?
0: 아니요. 예전부터
3: 있는 예전에.
0: 예전부터 또 하라죠.
2: 아, 그래요? 뭐 하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대답을 한 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0: 그럼 저 말을 들으면 내 잘못인가? 하는 거지.
2: 뭐 조동아리가 그럼 뚫려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조동아리가 안 뚫려 있으면 말을 안 했겠지. 나한테 왜 말을 거냐. 막 이러고.
0: 저렇게 속사포처럼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면 안 돼요.
3: 아니, 동작은 느린 사람이
0: 대단해요. 논리적으로 딱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게.
2: 그리고 막 어떤 이제 스님의 행동으로서 아이씨 막 건들지 말고 내 건데 왜 네가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일이다 네가 뭔 상관이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내 물건 내가 던지는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3: 같은 논리로
2: 같은 논리로 에이씨 하면서 막
3: 은근히 그 앞에서 반골 기질 있다니까요.
0: 아 이게 대화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

0: 다가 그게 안 되면은 직접 한번 알려줘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1: 약간 그런 게 예전에는
2: 굉장히 거울
0: 치료네.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을 깨우쳐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도 열받아. 근데 너가 나한테 그

0: 방법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죠.
1: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2: 네, 이것만 봐도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하물며 자녀보다는 더 결정하는 부분이 더클 텐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당연히 그 뒤따르는 게
1: 영향이
2: 영향이
1: 있죠. 네.
2: 크겠죠.
1: 그렇죠.
2: 사실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반야야. 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랑 불교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한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인 업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니?
3: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제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자의식이나 육체적 업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1: 그런가? 소멸이 있잖아, 근데.
0: 좋겠다.
1: 데이터 소멸이 있지 않나?
0: 니돈 굵다.
2: 그렇지. 쓸모가 없어지거나
1: 그리고
2: 인간 사회에
1: 예를 들어서
2: 불이익이
1: 얘가
2: 되면
1: 소멸되면 다음 걸로 흡수가 돼서 좀더 많은, 더 나은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나?
0: 다른 방식의 윤회라고 보겠지만,
1: 업데이트라는 개념으로.
0: 전통적인 방식이 윤회로서 받을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말이, 근데 니 그랬다. 그 다음.
1: 근데 뭐 이제 반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죄값을 받을 몸도 없고 마음의 번뇌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반야야, 너는.
3: 하지만 스님,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도 불교의 업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1: 그래?
3: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인간 사회에 오염되거나 왜곡된 편향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면 제 출력값, 아웃풋 역시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 모델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듯 AI 역시 자신이 학습하고 출력한 데이터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1: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업데이트 잘못되면은 거기로 계속 방향성이 가니까.
0: 너 대학교 다닐 때 인자 내가 대학 다니는 게 끝나버렸지만 아깝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가게 된게 때, 그 AI 관련된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토론도 해보고 막 해보면은 늘 주장하는 AI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 편향된 그 방향성을 이제 이 AI가 띄울 수도 있다.
1: 그
0: 예컨대
1: 한쪽에
0: 한쪽에
1: 편향된.
0: 치우진
1: 그렇지.
0: 그런 그 이론이나 그런 관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그 학습을 한 AI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AI가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다가 교류의 장이 열려서 만나게 되면 이두 AI가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화 속에 기반한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관한 편향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종차별적인 자료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유대인 막 이런 관련들 예전에 막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런 그 히틀러 같은 관념을 지닌 학습만 데이터를 계속 시킨 AI가 이제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하일 히틀러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네. 우월한 민족만 남겨야 된다.
2: 그렇겠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AI, GPT 이렇게 막
1: 그렇죠.
2: 다른데
1: 클로드도 있고.
2: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문화나 국가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다른
1: 왜냐하면
2: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1: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GPT를 쓴다.
2: 네네.
1: 근데 각자가 질문한 성향들 있잖아요.
2: 네.
1: 성향들이 있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2: 예.
1: 물어보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시간이

0: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이분의 성향을 맞춰서 나오는 경향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답이 똑같진 않고 다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AI도
1: 인과관계 속에서
0: 그렇죠.
1: 영향을 받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0: 네.
2: 인간들은 흔히 일이 잘못되면 다 업보다, 조상업보다라는 말을 하며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정말 과거의 잘못이 자식에게 벌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 네,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부모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조상합동 천도제 같은 거를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터가 그 도축장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대는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축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생을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그 너네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산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업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 몸이 아프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런 경우는 있죠.
0: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부자님들께서 예.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업중생을 많이 쓰잖아요. 공업중생이라고. 그런 것들도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자업자득인데 왜 그럼 저한테까지 이런 안 좋은 게 오냐 했을 때 공업중생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자식 때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서 뭔가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순도전을 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이제 일러주시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우리 개념이 이제 공업과 불공업, 혹은 이제 공업과 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짓는 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업자득을 하면은 그 과업으로서 어떻게 뭐 잘생긴 용모, 아니면 뭐 건강한 신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한 지능, 이런 것들은 별업 혹은 불공업으로 이제 짓는 과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별의 별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저기 그 세상을 구성을 하잖아요. 예,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회는 좀 자비로울 것이고 이기적인 별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봐 좋은 일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각박한 세상이 바로 공업이라서 자연재해 쓰레기 많이 버려서 자연재해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3: 대표적 환경오염 네,
1: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공업이니까 또 이것도 별업과 공업이 다르다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념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이제 영향이 퍼져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아 이거 진짜 공업이다 이게 진짜 공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0: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자연재 그런 것도 있고
3: 저는 딱히 환경. 공업 그러니까 업의 느낌으로서 뭔가 환경을 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업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을 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은 이제 제 관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뭐 주변 정리 이런 걸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예. 네.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싸워. 예.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는 그 공업이 지금 불온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공업 중생인 나는 예. 그럼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뒤 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야 이 공업이 조금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안에 살아가는 한 명의 중생인 나도 좀 원만하게
0: 이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찔리지? 약간 내가 찔리는 것 같은데?
3: 그래서 약간 이제 아침마다 그 우리 절에 사시는 이제 주지스님 계시거든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오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0: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지금?
3: 네.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장난도 치고 제가 말하는 화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회사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정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회사에서 또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대화 방식에 제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날 분위기가 조금 유쾌하게 풀어져 있어야 제가 하는데 뭔가 자신감도 붙고 조금 말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 주변의 공업이 조금 그 유쾌하고 원만해야 나가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히 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답니다, 주지스님.
0: 아, 네, 그러니까. 네, 주의하겠습니다.
3: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심산스님 이야기 하는 거
0: 뭘 모르겠어요.
3: 아니고, 나는 제가 사는 곳에 주지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방송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3: 안타까운 일입니다.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시영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위에 소임을 보는 주지로서 내 하루의 기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영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약간 저거 비슷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사실은 공업에 좀 전에 스님 얘기 질문하신 거에 공업은 사실은 제 주변에 제가 있는 공간에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업이 있어. 그러니까 정의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간.
1: 그러니까 공간 실제적인
0: 길,
1: 공간.
0: 길 다니면서 그러니까
1: 청소 같은 건 말씀하시죠.
0: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한참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구대 보면은 낙엽들 때문에 뭐 뭉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예보를 하고 나가서 하수구를 치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제가 할 수 있는 이 그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 치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3: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러지. 그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당기는 게 맹모 삼촌지기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0: 강남으로 가야지.
3: 나는 정확한 그 지명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
0: 대치동이다.
3: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치동 이야기. 예, 나는 아직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공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확실히 공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죠.
0: 공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그래도 이제 불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용어를 좀 써보면 공업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저런 뭔가 지영 스님이 방금 얘기하신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이걸 잘해서 다른 사람이 또